0: 이제 현장 소장님을 찾아뵙기도 했고 전주시에 좀 의견을 전달해서 최대한 그 통학 시간에 좀 차량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대화해서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그 다음 순서로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도 이마트가 나간 이후로 좀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호소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서 빠르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무부대 건이 참 쉽지가 않고 정말 수년 동안 방치돼서 주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좀 의지를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서 이거를 빠르게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다음은 최명근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공공청사 3부지에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에 5,800여 평을 5개 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개 부지가 2,0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호성동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들어오기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320억 정도로. 그리고 4개소로 한 800평에서 900, 1000평 사이로 4개가 부지가 있는데요. 이 부지는 우리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도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후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공약으로 추후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무부대 부지인데요. 기무부대 부지는 25년 3월경 우리 국방부와 우리 전주시와 소송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 기무부대 부지 9,8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아, 9,3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도 안 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기보단 예산 확보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통학 환경은요,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통학 환경이 아주 우리 에코시티에서 송천 3동에서 송천 1동으로 경로가 거의 그 경로로 가고 있는데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통합 환경에 대해서 좀더 추가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세무대 후보들께서 공공청사 부지 문제, 기무부대 이전 부지 활용 문제, 아이들 통학 안전 관리 문제까지 각각의 해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묘하게 우선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박윤정 후보 같은 경우엔 기무부대 부지 문제, 그리고 최한별 후보의 경우엔 아이들 통학 안전 관리 문제, 그리고 최명근 후보는 공공청사 부지 문제를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민 질문으로 이어봤고요.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동안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순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한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한별 후보의 공약 중에 보니까 공원이나 상가, 주택가 인근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사실 제가 어제 만난 에코시티 주민 한 분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에코시티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바로 어제 듣기도 했는데요. 새벽공원은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주말이면 북적북적 되면서 이제 쓰레기도 놀 곳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택가나 상가도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요. 거기에 분리수거장을 제대로 설치하고 그것만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례로 이제 제주도에서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계십니다. 그런 정책을 좀 우리 전주시 송천동에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 세병공원 쓰레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분리수거 시설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
0: 네, 분리수거장을 좀 신설해서 그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다 그곳에 버리는 일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쓰레기는 공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명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명건 후보의 공약 중에 오송재 일대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공약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 네, 우리 전주시에서 올 26년 6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 토지공원으로 매입을 해야 될 토지들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 있는 20년 동안 묵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가 오송재 밑에 4천여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파크골프장 나인홀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나인홀은 2,700여 평 정도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또 주차장으로 또 조성해서 충분히 우리 송천 1동 3동 주민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설계도까지 지금 빼놓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이 뭐 하천변에 많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하천변 훼손에 대한 논란들도 좀 있고요. 환경훼손 문제, 안전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오송재의 경우는 대표적인 전주시의 친환경 보호 구역인데 좀 여기에 파크골프장을 설립한다? 좀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 네. 뭐 그렇게 치면 개발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실은 더숲 아르트엠이라고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위인데요. 지금 더숲 아르트엠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도까지 빼놓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시티 아니 세병호 오송재 주변의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데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다음은 박윤정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일까요?
3: 현재 송천 2동 메가월드에서 장난감 도서관이 운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접한 그 아파트나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이나 이런 게 멀어요. 그래서 저희 송천 1동이나 송천 3동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으면 훨씬 더 아이 키우기가 편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송천 1동, 송천 3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장난감 도서관 유치한다고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송천 3동, 에코시티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3: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메가월드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대 3차 앞에 송천 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그 에코 같은 경우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꾸밀 수 있는 거는 장난감하고 책하고는 공통점 있는 거는 빼고 장난감으로 더 수요 있게 만들면 송천 1동이나 송천 3동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그 이용하지 않을까 아이들하고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카선거구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후보들에게 OX 게임으로 후보들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입장, 어떤 입장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시각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반드시 O나 X 둘 중 하나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답변하시고 나서 그 답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주 성천동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좀 어려운 조건에서 대형마트 문 닫은 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들께서는 대형마트 폐점 잘 됐다 아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똑같이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최한별 후보. 네. 네. 대형마트 필요 없습니까?
0: 아, 필요하다. 아, 필요하다. 네, 네. X고요. 제가 만났던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이마트 폐점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도 대형마트가 사라진다는 것에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시고 실제로 생활에 불편함도 있으셔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박윤정 후보, 네, 중소상인들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중소상인들도 피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마트 안에 있었던 그 각 개인의 매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들도 피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마트가 있다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했어도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앞에서 사용하다가 안 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있었을 때 주차장도 저희가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불편함 함 중에 하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최명건 후보. 네. 네. 네. X를 드셨어요.
2: 이마트 폐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이 최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주변에는 이마트가 최고 큰 대형 마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마트를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마트 아닌 다른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추후에 좀 더 논의해서 전주시와 또 우리 저 지역구 정동영 국회의원님과 또 도의원님 저희들이 함께 네. 합심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OX 게임의 묘미는 후보들 간의 답변이 좀 엇갈릴 때 이게 묘미가 생기는 법인데 세 분의 입장이 같았어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른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이 좀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지자체 대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일부에서 그 송천동과 가까운 완주군의 면과 부분 통합이라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부분 통합 뭐 추진해 볼 수 있다. 아니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입장이신지 O와 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통합에 찬성하시면 O, 통합에 반대하시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번에도 똑같이 같은 의견을 네, 내보내셨는데요. 박윤정 후보,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3: 통합을 하려면 완주하고 전체하고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전체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삼례, 용진, 그 다음에 우리 삼봉지구로 갈 수 있는 삼봉지구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더 10만 인구하고 저희 전주시 인구하고 합쳐져야 더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멀리 있는 뭐 상관이나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여기서 뭐 가까운 데에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자체 네. 대 지자체로 할 거면 해야 된다. 최명근
2: 네.
1: 후보.
2: 네. 전주 완주 통합 관련 토론에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좀 통합이 무산돼서 먼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분 통합은 그동안 과거에 좀 있었죠. 우리 전주와 완주 경계선에 있는 곳에 좀 있었지만 지금은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도 꼭 통합은 필요하고 또 전주시와 완주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최한별 후보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0: 네, 저도 부분 통합은 반대라고 이렇게 팻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완주군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인근에 부분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OX 게임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 최명균 후보, 최한별 후보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드리죠. 이 천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송천 1동 주민들께서는요,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천마지구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정 후보 2분의 시간 드립니다.
3: 전주제도 이전으로 해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도시개혁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하고 교통 영향 평가 그까지는 제가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도된 에코 대시 그러니까 태형 건설이 워크아웃이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약간 미뤄져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건설사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들어가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여러 여건이나 뭐 생활 환경이나 뭐 그 공사 중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챙기면서 개발 천마지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마지구가 개발하면서 저희 현대 4차나 그다음에 그 연결 도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교통이 막힌 부분에서도 여러 갈래로 뚫어지기 때문에 천마지구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천마지구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명건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천마지구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후반기부터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비군 훈련장 내에 좀 거기는 기부대 양해 방식이고요. 예비군 훈련장 밖에는 그 환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함께 그 환지 방식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설계 용역이 치러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천마지구 개발이 되게 된다면 공약을 내걸은 게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 크게 내걸었는데요. 먼저 송천 1동 시민공원을 시민공원과 그다음에 주차타워 그다음에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했는데 생태공원은 우리가 저 예비군 훈련장 안에 5만 평 정도를 전북대 캠퍼스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만 평을 그냥 나무만 심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지금 생태공원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맹문동이 됐든 초하류 이런 식재로 우리 명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5만 평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송천 1동과 우리 송천 3동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의시설과 또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 건지산 일대 명소화 등 그래 우리 시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네, 천마지구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한별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0: 네, 박윤정 후보님이나 최명건 후보님께서도 현직이나 전직 의원님이셔서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천마지구 개발이 좀 지체된 면이 있어서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이고요. 환경이나 교통 영향 평가가 좀 실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비군 대대 옆에 있는 도로로 이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차량 통행이 불편함이 없게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주민분들이 지금은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써서 좀 제대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좀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 네.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팔복동 SRF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명근 후보, 최한별 후보, 박윤정 후보 순입니다. 팔복동 SRF 소각장 문제, 뭐 환경과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지역 갈등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었죠. 송촌동 주민들 역시 생활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전주시의 현재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송촌동 기초의원으로서 이 팔복동 SRF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근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드립니다.
2: 네, 먼저 우리 전주시의 대응이 좀 우리 에코시티 주민들과 또 인근 우리 전주 시민들 위해서 좀 대응이 좀 미비했다라는 부분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먼저 이 천일제재 SRF 소각장 관련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우리 에코시티 그때 당시 주민들과 에코시티 입자 대표 협의회와 긴밀하게 처음부터 좀 추진을 좀 했었고요. 물론 천일제지 SRF 소각장이 들어오지 않게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또 최한배 후보님께서도 천일제지 관련해서 SRF 소각장 뭐 대책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송천 1동과 3동 뿐만이 아니라 송천 2동, 팔복동 인근 혁신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우리 전주시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주시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그대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최한별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전주시 SRF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이제 지난 겨울에 시민들과 같이 법원 앞을 지켰는데요. 같이 릴레이 1인 시위도 하고 지역에 그 사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동참으로 1심에서 사용시설 허가가 불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심하긴 했지만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제 전주시의 그런 대응이 좀 저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그 일정 용량 이하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좀 미비점도 많이 드러났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정 용량 이하더라도 더 낮은 수준에서 시민들 모두에게 알릴 수 있고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좀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박윤정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죠.
3: 네. 저도 팔복동 SR 소각장에 대해서 작년 겨울부터 1인 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 에코시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공동으로 저희도 시위를 함께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에서 제가 갈등 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대표 발의를 또 했습니다. 시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 예방을 제도를 마련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이 SRF 하면서 보강점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당선이 되면 제 보완점을 많이 제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 송천동뿐만 아니라 전주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생활 환경, 건강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편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생활 환경 그리고 생활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 기초위원, 저희 시의원들이 열심히 밑에서 뒷받침해주고 하겠습니다.
1: 네. 자, 공통질문 두 번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통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최한별 후보, 박윤정 후보, 최명경 후보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송천동이 속한 전주시 덕진구는 학급 과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근데 반대로 고등학교는 완산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학생들은 하루 통학 시간만 2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덕진구 교육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2분의 답변 시간 먼저 최한별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이 학교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학교를 신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학버스들이 조금 이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학버스가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예고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7시 전에 학생이 통학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이제 겨우 이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놓치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요. 이런 통학버스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박윤정 후보.
3: 일단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위원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도의원이면 학교 운영위원 아니 학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나 저희 지역위원회하고 함께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감이 다시 당선이 되시면 이런 문제는 같이 함께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나누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일찍 가는 거는 그런 문제는 학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보탤 수 있는 거는 학교 스쿨버스나 이런 그런 교통수단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교통수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시내버스 이용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강력하게 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되신 분한테 저는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 교통비는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최명근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리죠.
2: 예.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좀 너무 불균형이죠. 완산구와 덕진구 그리고 우리 송천동이 교육의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구는 지금 과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딸랑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라고등학교가 에코시티로 이전한다고 해서 좀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전라고는 그대로 두고 에코시티는 신설 고등학교나 아니면 완산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가 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물론 통학버스로 많이 등하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통학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침 등교 시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통학 대중교통 시간 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더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등교 시간에 그 시내버스를 더 확대하는 걸로 좀 가는 대안으로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카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이슈에 대한 입장 그리고 후보의 자질, 유권자의 눈으로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 토론,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이 주어진 6분의 시간 동안 앞서 질문했던 후보에게 못다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새로운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실 때 가능한 30초 이내에 질문을 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윤정 후보, 최명근 후보, 최한별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최한별 후보가 아직 긴급 찬스 1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 찬스 1분을 쓰실 기회도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럼 먼저 박윤정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3: 두 번째까지는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일단은 우리 최한별 후보, 최명거 후보 많은 시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만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참고하겠습니다.
2: 예, 저부터 할까요? 짧게 네.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0: 네, 저는 주민들께서 가장 문제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쓰레기 문제 또 그리고 교통 문제였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 이 문제들을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3: 맞아요. 지금 최한별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완산구도 문제겠지만 덕진구 저희 송천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가 제일 1순위입니다. 악취하고 쓰레기 문제 그리고 치워도 내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우리 지금은 경쟁 상대이지만 우리가 당선이 되면 이 쓰레기 문제 송천 1동 3동을 위해서 열심히 저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시간을 다 쓰신 거죠?
3: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최명권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의 기회 드리도록 하죠.
2: 네. 아까 우리 박윤정 후보님께서 오송제 둘레길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걸 조성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길도 우리가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는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발 걷기 길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후보님들이 의회에 가시면 조성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맨발 걷기 길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비를 해나가면서 유지 관리를 세워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맨발 걷기 참 초성을 잘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한별 후보님께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리수거장 신설 관련해서 실은 제주도에서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하면서 잦은 고장과 또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0: 물론 이제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송천동 에코시티 일대에서 1년 동안 쓰레기 줍기를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눈에 보였던 게 이게 쓰레기가 항상 쌓여 있어요. 이게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고 이제 수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대로 분리수거되고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전주시에서 좀 첫 번째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 자체도 공무직이 전면 권역화되면서 지금 수거 자체가 조금 미비하다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송천동 지역도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클린하우스 이런 걸 설치로 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처리, 홍보, 수거, 처리까지 이 3단계들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리 관련해서도 제대로 우리 리사나 여러 가지 소각장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회에서 좀 더 좀 깊이 관련해서 좀 제대로 운영이

0: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천일재지 관련해서 천일재지 관련해서는 천일재지와 조례를 개정하면 천일재지가 이 혜택을 그걸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1: 조례를
0: 네.
1: 개정하게 되면
0: 예.
1: 천일재계가 혜택을 보느냐는
0: 예.
1: 말씀이세요?
0: 예.
1: 당연히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고요. 제가 SRF 반대 대책위 일원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폐기물을 소각해서 만드는 시설들이 쉽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홍보, 수거, 처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클린하우스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원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저는 클린하우스가 대안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쓰레기 관련해서도 많이 그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첫째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수거의 문제점, 그리고 처리의 문제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1: 저
0: 그리고
1: 그러면 긴급 찬스로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나요?
2: 끝나고, 기회가 끝난 다음에 쓰실 수
0: 네,
2: 있으니까,
0: 그리고
2: 네.
0: 마지막에 제가 시민 의식도 좀더 좋아져야 우리가 쓰레기 관련해서 이 모든 부분이 맞아야 좀 깨끗한 환경, 우리 전주시가 소비 도시죠. 관광 거점의 도시로 가려면 첫 번째 쓰레기 관련해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네, 답변 기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30초 정도 남아있네요.
1: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전주시의 수거나 처리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문제들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지껏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내었던 게 저는 클린하우스라고 생각하고 혹시 뭔가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주셨으면
0: 예,
1: 좋겠습니다.
0: 전혀라고는 아닌 것 같고요. 실은
2: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서 바로 최한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6분이 있으니까요. 그 못다하신 내용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최한불 후보, 시작하시죠.
1: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저기 박윤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송천동 마을신문에 제출하셨던 답변서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조례보다 중요한 건 주민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이제 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맞는 건데, 이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좀 한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천동에 막힌 곳을 뚫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생활에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저희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활 우리가 주택이나 그 동에서 살수 있을 때 피해를 공사나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이 갈등 시설을 주민들이 보지 않게 그다음에 공사를 할때 이런 어디서 공사를 하게 어디로 한다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시설 같은 거 조례를 대표를 한 거고 우리 이제 아파트 공사 노후 아파트도 각 라인에 저희가 공사를 한다. 그거를 사인해 달라, 인정해 달라 그런 식으로 생활 편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런 갈등 시설 같은 시설하고 우리가 생활에 교통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교통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역할 있잖아요. 뭐 마트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1: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좋은 조례보다 이제 중요한 건 주민의 삶의 변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3: 네,
1: 설명해
3: 그런
1: 주시면.
3: 변화가 되면 우리가 불편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1: 네,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삶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네, 질문이었고요.
3: 맞습니다. 네, 네. 네,
1: 그 송천동 막힌 곳 뚫겠다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송천동 막힌 곳 뚫겠다는 거는 저희가 송천 중앙로나 동부대

0: 제로나 어떻게 보면 저희 그큰 송촌 1동하고 3동하고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힌 거를 뚫리고 모든 거를 제가 이제 송촌 1동, 3동을 대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이 송촌 1동, 3동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뚫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건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이제 공약 검증에서 말씀하셨던 오송재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요. 저도 요즘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송재는 이제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휴식 공간이고 보존해야 할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뭐 모든 개발을 반대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협의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와만의 그 협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검토 후에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야 되겠죠. 주민 설명회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하고도 또 협의가 충분히 필요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 저는 공원에 대해서 오송재가 좋은 공원이죠. 우리가, 그런데 또그 도시공원은 도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만 한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개발만 안 한다고 해서 이 공원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실에 맞게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환경단체에서 또 원하는 방향이 다르겠지만 그 협의점을 찾아서 저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이 한 가지 그곳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자는 한 가지 의견을 가진 시민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뵌 분들은 또 그곳을 보존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후순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시민 공청회를 연 후에 그 후에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지산에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변의 고도 제한 문제,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해제한 건지산 주변의 고도 제한, 그리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 철회를 위해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네, 고도 제한은 전주시가 좀다푼건 아니고요. 필요한 곳에 고도 제한을 풀었습니다. 우리 송천동 일대, 특히 지금 예비군 훈련장 천마지구 사업 때문에 고도 제한을 푸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철회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추가로
3: 네,
1: 말씀드리고,
3: 1분 추가 시간 쓰겠습니다.
1: 네, 고도 제한 철회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아까 저희 이야기 중에도 나왔던 오송재 바로 아래 들어서는 아파트도 원래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데 고도 제한 해제로 인해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도 목소리도 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전주시가 아무리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도 제한을 하는 것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철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 네,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해 보겠고요. 실은 우리 아까 더수 마르템이죠. 참여 부분이 거기는 고도 제한이 풀려서 민간 사업자가 교묘하게 우리 전주시를 상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한 우리 전주시는 해줄 수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았는데요. 각 후보에게 1분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순대로 박윤정 후보, 최명권 후보, 최한별 후보 순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윤정 후보 1분의 시간 드리죠.
4: 주민 여러분들이 삶이 더 편해질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성천 1동과 성천 3동 에코시티,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 기호 1 나, 박윤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 나, 저 박윤정에게 소중한 한 표 지지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웃고 함께 해결하는 후보 박윤정, 성천 1동, 성천 3동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다음은 최명권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동네의 발전은 우리 동네 일을 제대로 해낼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다 최명권은 주민의 불편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행정과 예산을 움직여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송천동 분동 문제를 해결했고 안전, 교통, 주차, 개발, 복지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제 송천동에는 남은 숙제를 끝까지 이어서 마무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르면 달려가고 들으면 해결하겠습니다. 1차라는 송천 1군 1-다 최명권, 송천의 변화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마지막으로 최한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동네 시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3명을 모두 한 색깔로 채울 필요가 있을까요? 3명 중에 한 명은 색다른 일꾼으로 채워주십시오. 참신한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채우고 견제와 균형의 건강한 정치로 오직 주민만을 섬기겠습니다. 공천 티켓 찾을 국회의원도 없고 눈치 보며 줄 서야 할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고 겸손합니다. 백 없는 사람 최한별을 주민들께서 밀어주십시오. 잘 키운 진보당 일꾼 하나, 열 민주당 부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이 전주시 카 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후보께서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충분히 비교해 보셨을 텐데요.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카 선거구 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 한번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1: 약간 방청객 아르바이트식으로 조작방송.
0: 네. 자,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다은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훌륭합니다.
1: 네.
0: 희로애락이요, 영원하라.
1: 네. 계속 100회까지 방송 네, 꾸준히 됐으면
0: 100회까지.
1: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기둥,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새로운 엔진, 무릉무릉. 시민 제작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부터 시작할까요?
1: 네, 네.
0: 네. 네,
2: 저는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네, 회장을 맡고 있는 하이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하이디 님.
3: 안녕하세요. 자스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스퍼님.
1: 반갑습니다.
0: 하이드님, 저기 알프스에서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2: 알프스에서가 아니고요. 필리핀에서. 네.
0: 필리핀에서
2: 왔습니다.
0: 알프스에 사신 적은 없다.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2: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0: 네, 아, 하이드님, 네. 자스퍼님. 이름들이 다 예쁘세요.
3: 감사합니다.
0: 자스퍼, 하이디. 네. 자, 그럼 또 한 분 계시죠?
1: 네.
0: 서운해를 하시니까.
1: 죄송해요. 해주셔야죠.
0: 잊을 뻔했어.
1: 해주셔야죠.
0: 출연자분들에게 집중하느라 공동 진행하시는 분 소개를 제가 잊을 뻔했네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실 익산 시민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에너자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미보라 재미수다 진행하고 있는 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스퍼님, 하이든님 그리고 박다은님과 함께 재미있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시민들이 주도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사단법인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오늘 개국식을 열고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지역 소식과 시사, 생활 정보 등을 담은 방송을 FM 93.5MHz를 통해 송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측은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슈를 직접 생산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 그 뉴스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듣고 왔는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4년 2월에 개국을 하고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느새.
0: 맞습니다. 네. 네.
1: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민 제작자분들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시민 제작자로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0: 네. 네.
1: 두 분 제작자분들, 두 분은 제작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2: No, you can answer.
3: 네,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네, 그렇군요.
0: 하이든님은?
2: 네, 저도 처음.
1: 그렇구나.
0: 네. 처음이죠.
1: 처음이구나. 네,
2: 저희는 그 중국인 협회, 중국인 협회 회장님께서 이제 그 이곳을 이제 소개를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우리 협회를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러면은 업무 협약하자 이렇게 얘기.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1: 그렇구나.
2: 네.
0: 네. 아, 저희들이야말로 감사드리죠.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분이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2: 아유, 저희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다은님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0: 네.
1: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전주공동체 라디오에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두 분?
2: 여기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 통역 부분을 좀.
0: 네네.
3: The title of the program is 전북가바얀 and this is to the program serves as to the Filipino community and other English speaking residents here in Korea.
2: 네, 저희 라디오 타이틀은요, 이제 전북가바얀 온 에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필리핀 문화만 알리고 싶은 이런 라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가. 오. 네, 그래서 그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공유를 하고 싶은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전주 전북에 사시는 필리핀 분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계실 테고.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까먹었네, 저희.
0: 네, 네.
2: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0: 네. 소통의 창구 역할.
2: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북 까바얀이라는 협회가 전북 에 있는 곳곳에 있는 필리핀 분들 다 여기 계신 필리핀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거나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곳곳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리가 먼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높고 도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커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 지금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5월 9일인데 제가 최신 5화를 또 보고 듣고 왔거든요. 네. 운전하면서. 근데 네. 내일은 또 오거리 광장에서 또 봉사활동 있으시다고 또.
2: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5월 24일인데.
1: 아,
2: 차트에 떨쳐도 돼요.
1: 네,
2: 5월 24일인데 5월 10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방송이 나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를 했죠, 포스터로.
1: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2: 5월 24일이에요.
1: 24일이고.
0: 어떤 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예, 네, 그럼 저 거기 얘기하면 되겠죠. 네.
0: 네.
2: Would you want to tell about May 24th? Or Filipinism? Filipinism Bongsa Day.
3: Yes, we have a Bongsa Day. This is called Filipinism. That's going to happen on May 24. 5월 14일. 행사했어요.
2: And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on that day?
3: The Filipinism promotes the music, all about the Philippines, Filipino culture, music traditions like that. So
2: 네. 그래서 이제 그날 5월 24일 날 저희는 이제 필리피니즘. 근데 네, 요즘 이게 매너리즘, 머이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행사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큰 행사를 크게 두 번 해요, 저희는.
0: 네네.
2: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첫 스타트가 작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필리피니즘을 했고, 이번에는 제2회예요. 제2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은 봉사데이, 10월달은 감사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네.
0: 네네.
2: 그래서 필리피니즘이라는 그 봉사데이는요, 이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날 머스킹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그리고 많은,
3: 음식도 하고.
2: 네, 음식. 맞아요. 음식도
0: 필리핀
2: 하고.
0: 필리핀 음식들.
3: 음식 했어요.
2: 노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실 거예요. 자스퍼 씨는 그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밴드도 있어요. JK 밴드라고 전북 가바얀 저희 필리핀 협회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뭐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오셔서 네. 이렇게 저희 음악 아니면 이제 한국 음악이라든가 퓨전으로 된 음악들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음악,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이 부르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돈 내고 봐야 되는 아니고요. 이제 무료 공연을 하고 네. 음식은 당연히 무료고요.
0: 오, 정말요?
2: 예. 오, 제발
0: 꼭 가겠습니다.
2: 제발 오세요. 네.
0: 꼭 가겠습니다.
2: 예. 네,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니까요.
0: 오거리 광장?
2: 네, 오거리 광장.
0: 5월 24일?
2: 5월 24일.
0: 그 요일은?
2: 요일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0: 일요일 날.
2: 그 시간이 아마 쉬시는 날이실 것 같아서 꼭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5시 반 이후 오시면 안 돼요.
0: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네.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느낌이네요.
2: 그렇죠.
0: 전주 네. 시민분께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네. 필리핀의 음식도 좀 네. 접하게 할 수 네. 있는.
2: 맞습니다. 오. 그리고 거기에 한국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분들이 이제 저희가 받은 이 모든 지원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게 아이고.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날을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의미 깊은 그러니까요. 자리다.
5: 다양한 활동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 제작자 협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소통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전화 연결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게 또 뜻깊고 나름 그 사연들을 들어보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뜻깊고 그렇더라고요. 남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남원에 계신 분 통화도 해보시고
0: 네, 전화 연결로
5: 아니 방송이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해주시는데 노래방 방송으로 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찍어서 삽입해주시기 하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0: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전북 카바얀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5: 네.
0: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죠 네. 네. 에 대한 소개 말씀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3: Kabayan is Kabayan is a term for the Filipinos. When you are the same, you're Filipino, and I'm Filipino, you just say Kabayan. So we're the same. We're from Philippines. So you say Kabayan. So you say we're the same. We're from the same country, Philippines.
2: 네. 그러니까 그거에 추가를 하면은 까바얀이라는 말이 동포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동포가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나는 동포다, 나는 까바얀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나은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해외에 이거 이 단어도 저희 그 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안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해외에 있을 때 네 홋 예 물은 말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오 까바얀 이렇게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이 타지에서 내가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필리핀 사람이 있네. 내 까바얀이 있네. 같은 동포가 있네 이런 뜻이 있어요.
0: 따뜻한 느낌의
2: 네네네네.
0: 단어군요. 네. 그러면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어떤 곳인지 한번 또 네, 하이든님이 네,
2: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우선 자스퍼 씨가 말 괜히 또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3: I think our program is to promote the Filipino music and we also share stories and entertainment and also community news and cultural content.
2: 네.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는 설립한 지 1년 좀 이상 네, 밖에 안
0: 돼 있어요. 1년 이상?
2: 네, 네. 저희는 설립한 지 12월 15일 2025년.
0: 25년.
2: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0: 네네네.
2: 24년. 저희 때문에 커트를 많이 하실 것 같아. 큰일 났네.
0: 저희는 그대로 담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2: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런. 네. 저희는, 2024년 12월 15일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뭐 중국인 협회도 있고 베트남 인회도 커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분들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협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필리핀 분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저희 문화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베트남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아우자이라고
0: 네.
2: 전통 우상을 이제 바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그럼 필리핀 뭘 입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살라맛 감사데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저희 전통 우상을 입었는데 아, 필리핀은 이런 옷을 입구나. 이게 저희 문화를 알게 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면은 이 월남쌈
5: 쌈수
2: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필리핀이라고 보니까는 아 필리핀에 잡채도 있구나, 뭐 필리핀에 떡도 있구나, 뭐 맛있네, 뭐 필리핀 식혜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필리핀 협회가 설립한 게 너무 뜻깊고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는
0: 그 전에는 그러면은 협의라는 그런 단체가 아예 없었어요?
2: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소모임. 소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5: 그런데
2: 그게 안타까웠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작년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청도 도청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기관들도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5: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0: 협의 회장이세요, 또 하이디님이.
5: 그러니까요.
0: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왜 저를 갖다 놓대요. 거기 아니, 그 자리에다가.
0: 이유가 뭔가? 왜 하이디님이 회장을 맡기신 이유? 하이디님께.
2: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때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하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0: 나선 사람을 무조건 시킨다. 앞에 나선 사람을
2: 어차피
0: 시킨다.
2: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0: 아마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나서 하이디님이랑 자스퍼님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다은님. 네. 근데 하이디님의 그 에너지,
5: 그러니까요.
0: 그 포스가 느껴져. 그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져.
5: 그래서
0: 아마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2: 아유, 정말 어떤 포스일까요?
0: 정말 밝고 에너지 있고 일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2: 감사하죠. 만약에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좋아요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책임감이
5: 맞아요.
2: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그래도 조금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0: 네,
2: 끝까지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5: 상황에 따라서.
2: 네네.
5: 그렇죠.
0: 앞서 저기 베트남의 아우자이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는 권투로 세계를 제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2: 아마 많이 빡겨.
0: 네.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분이잖아요.
2: 그걸 꺼봐요.
0: 월드 넘버원.
2: 꺼봐요. 베트남 아우자인데 필리핀 많이 빡겨이잖아요.
5: 의상으로 생각나는 자네.
0: 의상으로.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의 이미지가 이제 뭐 한국 분들에게는 또 다양한 또 인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권투. 복싱이 생각난다 이 말씀이죠.
2: 네, 그래도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많이
0: 그럼요. 네. 네, 세계 넘버 원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보고 저희 이제 음악 듣고 2부로 갈 건데요. 두 네네. 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전주를 전북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너무 해피해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어, very very happy.
3: Well, I arrived here. The first time I arrived is 5년 전에 왔어요. Then I work here in Jeonju for the past 3 years. 3년 동안 여기 전주 일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2: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자랑 좀 하자고.
0: 괜찮아. 네,
5: 뭐 자랑하셔도
0: 말씀하실
5: 되는데.
0: 말씀하실 수 있으면
3: 네네. 원래 가수예요. 그
0: 싱어.
3: 네, 싱어.
0: 그럼 전주에서도 싱어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이 싱어신 거예요?
2: 맞아요. 네.
0: 와.
2: 네.
5: 그렇구나.
0: 어디서?
3: 아, 그 지금은 그 네, 호텔.
0: 오. 가수.
5: 진짜 이 공동체 라디오에는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진짜.
0: 그러니까요.
5: 와, 멋지다.
2: 자스퍼 씨만 멋져요.
5: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0: 24일 날 가면은 이제 자스퍼 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5: 오, 그렇구나.
0: 네. 5월 24일 아, 오거리 광장.
2: 놀라실 걸요.
3: 네. 그다음에 전북 가봐야 또 도와줘요. 전북 가봐야.
5: 그러니까
2: 그 이 재능을 통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자스퍼 씨.
0: 네.
2: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간을 내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만 저희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달라고 하진 않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네.
5: 그러면 하이디님은 어떻게 전북에 오시게 되신 건지.
2: 저는 노래가
5: 노래를 따라오셨나요?
0: 노래를 따라오셨다고요?
2: 안타깝게도 노래는 아니고요. 저는 네 저는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나라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렇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 따라갈 수 있냐 그러시길래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사시는 곳이 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저는 전주 토종.
0: 네. 신앙의 힘에 이끌려서 오신 거네요.
2: 그렇게 되네요. 저는. 네.
0: 아 20년간.
2: 네, 거의 20년.
0: 20이면 네. 뭐 전주인이신 거죠, 뭐.
5: 저보다 전주를 더 자주 아예 사시니까.
2: 네, 근데 전주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3: 네, 좋아요. 네.
2: 제가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전주는 신사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검색하게 됐어요.
0: 양반의 도시?
2: 양반의 도시, 신사들의 도시. 네. 그래서 와보니.
5: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는 톤이라든가. 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좀 말투가 좀 센 지역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근데 전주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전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아마 전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2: 네네네.
5: 그렇구나.
2: 네,
0: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제스퍼님이시라고요? 네, 신청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 네, 좋아하는 노래.
0: 아,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 장르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진짜요?
1: 좋아요.
0: 왠지 제스퍼님은 뭔가 팝, R&B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1: R&B도 좋아해요.
0: R&B도 좋고. 네네, 알겠습니다.
2: 리듬 앤 블루스.
0: 네.
2: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외에 방송을 또 하시는 곳이 있나요 혹시?
3: 저희는 없어요. 우선은 여기만.
2: 네네.
3: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섭외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3: 우선은 여기만. 네.
2: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말고 그 전에 그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방송 자체가 없었나요? 전북에서?
3: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마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네. 저는
3: 너무
1: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정말 두 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나가려고요.
0: 잘 끝까지 좋아요, 좋아요.
2: 남에게 내주지 않겠다.
0: 네네.
2: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
3: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2: 끝까지 독점하겠다. 농담입니다.
0: 그러면 근데 그 전주 까바얀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또 앞으로 뭔가 다양한 콘텐츠 올리실 예정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 네.
1: 아, 지금 전북 까바얀은 내일 세그멘트 있어요. 그 음악, 뉴스,
3: 전화 연결.
1: Phone call, 노래 신청곡 신청 노래. 그다음에
3: interview.
1: 인터뷰. 그 게스트 있어요.
0: 맞아요.
3: 네. 그렇지만
1: then 그다음에 다음에는 we have shout out.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shout out like in Philippines greetings to family. 오마 가족께서 shout out.
3: 이 shout out 이라는 세그멘트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희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전북 가바인 페이스북이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 포스터를 올리면은 그 댓글들을 달 거 아니에요. 거기에
2: 네, 그렇죠.
3: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안부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께 좀 안부 좀 이 안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저는요 뭐 어디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디 어디 이런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 저희가 읽어드리는 그 시간을 추가를 하려고 이제 앞으로 그래야 그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약간 커넥션? 연결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shout out이라는 세그멘트를 만들었습니다.
0: 앞으로는 그런 방송도 또 예정이신 거구나.
2: 네. 좋습니다. 네네. 자, 시그널 음악 너무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0: 맞아.
2: 아마 이것도 혹시 스퍼님이 만드신 거예요?
3: 제작은 자스퍼 씨가 하셨고요.
1: 가사는 우리가 가사를 썼어요.
3: 가사는 그래도 그 가사에는 제가
0: 진짜요. 작사 화이팅.
2: 무슨 뜻의 가사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시그널 음악 노래 가사.
3: What's the meaning of 가야나딘도?
1: 가야나딘도 한국 말은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3: 네.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은 또 다른 단체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네. 베트남 단체, 뭐 중국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저희는 그냥 필리핀이면 그래. 그냥 그저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저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썼을 때 그냥 할 수 있어. 뭐 우리말로 이제 거기다 파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섞여 있어요. 퓨전처럼 섞여 있는데 자스퍼랑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그 시그널을 그렇게 막 즐겁게 만들려고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스퍼 씨가 그 저한테 그 작업한 그 노래를 그 주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0: 되게 흥겨워요.
2: 네, 흥겨워 신나.
3: 맞아요. 그리고 그 가사 담겨 있는 그 가사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외울 수 있는 그 필리핀 사람이 빨리 외울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필리핀 협의회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 멋진 시그널 음악이네요.
3: 네. 자스퍼 씨 덕분에 그렇게.
1: 그 다음에 그 가사는 커넥트 필리핀 사람이 전북 필리핀 사람 여기 일산 커넥트 커넥트.
3: 네. 아, 연결되는
2: 연대 모이고 연대하자는. 제가 두 분 하시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시그널 음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래가 맞아. 이게 필리핀 라디오 방송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카바얀 방송만의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방송만의 특징인지 좀 궁금한데요.
3: 네, 그게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0: 까봐야 방송만의 특징.
3: 네, 왜냐면 우선은 저희 그 시그널도 알리고 싶고 그 담겨 있는 그 가사도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0: 자주 들리는데.
3: 네, 자주 들으면 또 본인들도 모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돼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방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좀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의도로 하시는 방송이니까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어떠세요?
3: 마케터다이 원서 만트
1: 아마도 우리 바빠서요.
2: 바빠서 삐지
1: 시간이 삐지 시간이 없어요.
0: 맞아요.
2: 그러면 저기 자스퍼님은 싱어시고 혹시 하이디님은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게 있으세요?
3: 네, 저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의 상담원이기도 하고 통역원이기도 해서
2: 아이고.
3: 평일날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2: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다음에는 두 번째.
3: 정말요?
0: 근데 아마 한 달에 한번 방송을 하셔도 그게 금방 돌아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3: 맞아요. 벌써? 뭐 다음 주야? 뭐 이런
1: 맞아요.
3: 저희도 똑같아요.
2: 시간이 이렇게 빨라?
3: 그럼
0: 맞아.
2: 자, 그러면 그 2부의 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하시면 언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0: 맞아요.
2: 대략 3개국어 정도 되시는 건데 그 따갈로그어가 맞나요? 필리핀어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따갈로그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건 필리핀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1: I think 필리핀 말은 따갈로그 필리핀어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네.
0: 근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거의 3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 잉글리시도 나오고 따갈로그어도 나오고 이제 전화하실 때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그
2: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0: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떤
3: 필리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1: Filipino because of Filipino people here in 전북. And English for other country, to understand understand us, and Koreans for also Koreans to understand. So that's why we have three.
2: Three.
3: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0: 맞아요.
2: 글로벌
0: 맞아요.
2: 지구촌.
3: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는
0: 그러면 세계로 멀리멀리 멀리 뻗어나가겠네요. 이 방송이
2: 세계 무대까지 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죠? 청취율 1위를 위해서.
3: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2: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도 영어 교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영어 교육.
0: 맞아, 맞아. 학원에
2: 돈도 많이 들어가고

0: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어릴수록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뇌가.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고 그 말은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컸어요, 저희는. 나
2: 당연시해야지.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법식으로 하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뭐, 3살, 2살, 이렇게 좀, 뭐, 몇 개월도 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이제 그 영어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틀어주시고, 엄마가 한국인 어머니이신데, 엄마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러시니까, 그래서 한국도 멀지 않아. 아마 우리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1: 그렇구나.
2: 자스퍼님 혹시 영어 과외도 가능한가요?
1: 지금 자녀분 교육시키려고 지금.
2: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0: 이따가 번호 드릴게요.
2: 네, 좋습니다. 자, 2부 주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또 신청곡 노래 듣고 와야죠, 다은님?
1: 네네.
2: 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네, 부활이 부른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하이디님의 선곡이라고 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됐어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이때 꽃들도 아프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그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런 다음 뭐 성공을 한다든가, 성공, 네, 성공을 이제 이루어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저도 하이니님 말씀 듣고 가사를 좀 되게 잘 들어봤는데 너무
2: 알프스
0: 아름답네요.
2: 소녀 맞으시네요?
0: 아, 감성?
2: 감성이 알프스 소녀가 맞으셔.
1: 알프스에서 꽃이 많더라고요,
2: 그럼요. 네.
0: 네.
2: 알프스에서 오신 걸로 일단.
3: 이승철이야. 이승철. 뭐할?
1: 이승철이 먼저, 그런 다음.
2: 장동화가
1: 맞아요.
2: 부활해서.
3: 옛날 그룹.
0: 맞아요. 정동화, 맞아요.
2: 맞습니다.
0: 네.
2: 역시 싱어시구나.
0: 아, 네. 부활도 진짜 좋은 노래가 많죠. 맞아요.
2: 그럼요.
0: 네. 세 번째 이야기로 저희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방송 제작과 진행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이제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로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제는 뭘로 할까?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출연해주신 두 분께서는 제작과 진행에서 어떤 점이 또 힘든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hen we do the program. It's our first time. So we have a lot to think of, what to say and also the technical aspect.
1: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서툰 것 같아요.
0: 네.
2: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0: 맞아요.
1: 아, 그러세요?
2: 네네.
0: 기계를 다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1: 그래요? 근데 맞아요. 프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 때는 정말 녹음을 한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녹음을 못했어요. 그것도 다시 해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네,
2: 아이고, 아이고.
1: 그랬던 적들이
2: 아이고,
1: 많이 있었어요.
2: 아이고, 아이고.
0: 그렇구나.
1: 그리고 저희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녹음을 들어보면은 찌리리 찌리리
0: 너무 피치가 하이어가지고
1: 에너지가 너무 저 특히.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의 공감을 알리고 그 상호 존중과 이해 가치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4: Yeah, I think the program helps. Because I see the program as a virtual home, virtual 집에. And when the Filipinos see us on YouTube or when they listen to the radio, maybe they think of the belongingness here in a foreign country.
1: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의 미션 비전은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저희한테 저희가 피드백을 듣잖아요. 뭐잘 듣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뭐 낄낄깔깔 웃었다고, 뭐 이렇게 할때 저희도 아, 정말 우리 역할이 중요하구나. 우리 역할을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필리핀 분들한테. 두 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이 다문화 인식 개선, 외국인 인식 개선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듣는 분들은 또 저희를 지지를 하시고 필리핀 협의회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뭘 도왔으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도 노청도 이렇게 저희한테 오셔서 어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해라.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놓아줄 테니까 어, 문화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 저희 역할을 어 충분히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무풀보다 악풀이 아니구나. 악풀보다 무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무관심이 무섭다.
2: 그러니까 열심히 악성 댓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럼 정말 슬프고 힘들 것 같아. 힘도 안 나요, 그죠?
1: 맞아요.
2: 시민 제작자 분들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그 까바얀 방송은 제가 봤더니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1: 네. 그래서 자스퍼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왜냐면 대부분 자스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0: 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팬심으로? 팬이 아니라 제스퍼 씨의 팬으로.
2: 아 노래 때문에. 네.
1: 노래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하고 저는 한쪽에 위축되고
3: 아니요.
0: 팬클럽이 있는 거구나.
1: 네.
2: 두 분 중에 메인 MC가 자스퍼네요.
3: 아니요.
0: 메인은
2: 그렇게 되네.
1: 아무튼 제가 감사해요. 계시니까 계실 때까지 조금 모시려고요. 네.
3: 저는 아시스턴트. 아.
2: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으시겠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그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과 좀 소통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한국어 분량 방송 분량을 좀 넓힐 계획 있으세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4화랑 5화랑 들으셨으면은 통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0: 맞아요.
1: 예. 왜냐면 저희도 생각한 게 너무 필리핀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나 저희 스페셜 인터뷰 이제 게스트가 오실 때는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많은 한국 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전달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연 게스트의 사연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통역을 4화부터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또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참 마지막 질문 드리겠네요. 이건 다은님이 한번.
0: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앞으로 방송 계획 같은 거 네, 좀 들려주시면.
4: I think of I don't know. I'm not sure, but I'd like to feature the local tourist attractions here in Jeonju and also in Jeonbuk as well. And also maybe history of between Filipinos or Korean history like that.
1: 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전주의 하플. 전주의 하플들 이제 조금 알리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세그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네네네.
1: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분들이.
2: 그렇죠.
1: 외국인이 그거를 전달을 하면은 외국인이 이곳을 좋아해?
0: 그렇죠.
1: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을 끌 것 같은 생각이
2: 전주 시민이 바라보는 하프라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바라보는 하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0: 맞아.
1: 그것도 그렇고 또한 이 한국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국과 필리핀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오로지 필리핀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4: I don't know if you approve.
1: 좋은 것 같아요. 승인했으면 좋겠다고. 승인해서 그런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서.
0: 아 회장님 승인 거쳐서.
2: 하이리님은
1: 저는요. 아니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자스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멘붕이 오네요. 저도 어떻게 좀 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걸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뭐 한 2년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추가를 하고. 근데 지금은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어요. 그럼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0: 맞아요. 그냥 방송이 세그먼트가 되게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네.
0: 아, 계획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2: 그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원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의 고향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타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해보니까 정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필리핀 분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전주 토박이인 저도 방송 힘들다고 막 그 띵까물 게 아니라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좀 교훈을 얻는 자리여서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0: 아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저는 이 희노애라 DJ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다양한 방송 제가 게스트 출연해 주시는 분들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애청자고요. 너무 방송 잘 듣고 있고 네 4화, 5화 최근에 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이거 사모님 해주시고.
0: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제작자 제스퍼님, 하이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6년 남은 기간에도 네, 전북 까바얀 오네요. 좋은 방송 가득 네,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저기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주역 근처고요,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825. 네, 이고요.
2: 준비해 오셨네요?
0: 네, 이번에
2: 지난번에는 준비
0: 네,
2: 안 돼 있었잖아.
0: 네, 이번에 준비했어요.
2: 오케이. 네.
0: 주파수는 FM 93.5MHz입니다.
2: 네, 그럼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5월 26일 일상의 쉼터입니다. 벌써 5월의 끝자락입니다. 이쯤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 않으세요? 5월인데 꽃도 피고 산도 푸르르고 그런데 나는 왜 혼자 있을까? 나는 왜 집안에만 있을까?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예전에는 만나자는 친구도 있었고 내가 부르면 나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시댁 얘기,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이렇게 하곤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거실에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쉬는 날 누구 만나자고 할 사람도 없고 또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오늘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적막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라는 존재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가족도 소중하지만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자, 이 선물, 귀한 선물, 친구 선물. 자, 멜로망스가 아마 선물해 줄 것 같아요. 멜로망스입니다. 선물.

0: 제가 이렇게 월 일주일 중에서 쉬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1: 네.
0: 수요일날. 그런데 수요일날 이제 밀린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이제 오후엔 좀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뭔가 이제 집안일도 해놓고 나서 좀 적적해서 차라도 마시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나이 들면 좀 밖으로 나가고 싶고,
1: 네. 네.
0: 남자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푸르르니까 어디 좋은 카페라도, 가서, 차라도, 좋은 경치 보고 차라도 먹고 싶은데, 솔직히 보면 이제 부를 친구가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제 속에도 안 해주시고 안 진행하신 겁니까?
0: 맞아요. 경호수님입니다. 은근 뒤끝이시다.
1: 아니, 아마 보니까 이 속이면 된다. 그냥 너무 외로움에 심취해가지고
0: 맞아요.
1: 아이고 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친구 뭐고 하네 더워 죽겠어요.
0: 아직 나도 왜 덥죠? 갱년기인가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아우 올해는 좀 빨리
0: 더위가 빨리
1: 더워진
0: 왔어요?
1: 거 더위가 좀 빨리 느껴진다라는 느낌? 그래서 더워요. 뭐 그리고 내 이야기 했잖아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0: 즐긴다고요?
1: 그럼요. 즐기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외로워지는 걸 습관화 될수 있도록 해야 돼요.
0: 그 말은 어차피 갈 때, 올 때도 혼자 오고 갈 때도 혼자
1: 아니요?
0: 가니까,
1: 아니, 그거
0: 그렇게,
1: 아니고요.
0: 혼자라는 거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요, 아니요. 혼자랑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는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 아니, 또,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운이 딸리면은, 뭐, 요즘에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뭐, 행사하고, 뭐,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0: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기운이 딸려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하진 못하지만,
1: 네?
0: 이제 그 스트레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못할 그런 얘기들. 그냥 들어줄 대상이 있다는 거.
1: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평생
0: 대나무.
1: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세 가지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남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가족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받으면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그런 거. 대나무 밭에서 얘기 안 하고요?
1: 네.
0: 대나무 밭이 없다면요?
1: 없으면 그냥 뭐 어디 아무도 안 듣는 공간에 가서 하시든지.
0: 아, 근데 여자들은 그래요. 저는 그랬던 게,
1: 네.
0: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을 뜸해지는 것 같아요.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물론, 뭐, 신랑 있고, 시댁 있고, 뭐, 친정 있고, 챙기다 보면, 친구들은 뒷전이긴 하지만, 그렇게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연락처도 모르고, 이 동네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몇십 년 전까지 갓 결혼하고는 조금 연락처도 있었는데, 자꾸 이제 휴대폰 바뀌고 뭐 바뀌고 하면서 연락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1: 물론 오래된 친구가 좋긴 하지만 공유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친구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물론 고등학교 친구가 물론 대학교 사회 나와서 늙어서 만나면 좋긴 하지만 공유하는 대상이 틀리고 또 관심사가 친구에서 가족으로 옮겨갔는데 대상이 또 옮겨갔는데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는 뭐 인생에 뭐좀 비하 아니지만은 슬퍼할 이유가 있나요?
0: 아니 근데 이제 학교 때 학교 이제 그러니까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게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친구 생기고 또 애들 학교 가면 학교 엄마들이 친구 되고
1: 그럼요.
0: 그리고 마을에서 또 마을 사람들과 친구 되고 하는데 근데 그 환경에 맞았던 그 나이 때에 있던 친구들 이제 관계에서 볼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제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초등학교 때 이랬지 고등학교 때 이랬지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지. 약간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내 중학교 때 친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무뚝 나네. 뭐지? 내가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0: 갑자기 고향까지 무슨요?
1: 아니 그냥 왜 승윤 씨, 승윤 씨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고 한 그 마을에 그 도심에 떠났잖아요.
0: 네네.
1: 그 도심을 지키고 있는 시골 마을에든 어쨌든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10% 되려나?
0: 근데 요즘 또 귀농도 많이 하잖아요.
1: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요.
0: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좀.
1: 아니, 얘 친구, 얘 생각, 우리가 친구 어르신과 연락처가 줄어들고 했던 놀았던 공간들 있잖아요. 추억의 대상들,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녔던 그 공간에,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오늘.
0: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초등학교도 지금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1: 예?
0: 이렇게, 그렇게.
1: 학교가 없어졌네요?
0: 그쵸. 그렇게 인원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기억에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나이 때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아파서 없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쯤 같은 연령대이긴 하지만 있는 여기에 현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듭니다. 그래서 연락처 내 톡방을 봐도 이렇게 아는 사람 저기 나하고 톡을 한 번쯤 했던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정작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연락할 톡으로나 사람은 없다는 게 약간 이럴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누구하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0: 하지 않아요.
1: 누구요?
0: 타기.
1: 아니요, 타기하고 말 안 해요.
0: 싸웠어요?
1: 아니, 이겨가지고.
0: 왜요?
1: 모르겠네.
0: 타기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스님이 키우는 개.
1: 이겨서 내 편하여. 그리고 오늘 고양이도 아니 얘가 밤에 잘 먹고 잘 자고 자랐더만 힘을 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아니 그렇게 불렀는데
0: 남친 생겼나?
1: 아니 여친 만나러 밖을 나왔나 바람이 났는가. 아니 나만 나도 다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아, 새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나 보다, 그쵸?
1: 아니, 봄바람이 났는 건지, 뭐, 주인은 나도 가만있는데, 데리고 오는 김에, 좀 데리고도 데리고 와.
0: 자, 요렇게 우리가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조금, 몇 명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아까처럼 우리가 말한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못해서 그 친구가 자연스레 이제 멀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연락이 안 맞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은 또 결혼을 해서 그런 현실적인가에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1: 글쎄요. 저는 스님이라서 어느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집착은 어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창들도 있고 또 우리 도반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또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을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없었던 것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거든요. 제일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나 자신이었고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것도 내 자신이었거든요.
0: 스님 너무 심오하게 나가는 거
1: 아니에요? 아니요. 심오한 것보다는 이게 왜냐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가장 필요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얼마나 있으면 좋아라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둘이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내 한 사람 내 비밀을 틀어놔도 정말 어디에서 많이 안 되는 사람 네가 친구 하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는 친한 친구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세상 이야기라든가 뭐 친구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속마음 이야기할 사람 그리고 현실에 내 이야기하는 사람 난 두 사람만 있다고 보면 된다는 주의인데 근데 실력으로 제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도 나 자신이고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것도 나 자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류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깊이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연은 하나하나 인드라망이 허물이거든요. 허물처럼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늘도 사람도 짐승도 지하에 있는 미물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하나 인연이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후이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다른 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이 친구를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이 친구를 둬야 된다면 딱 두 사람. 안과 밖에 심차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딱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0: 일부러 다 걷어낸 건 아니시고.
1: 아니 뭐. 보고 싶은 사람 찾아오겠죠.
0: 맞아요. 정말 그렇게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손꼽아 한번 세어보세요. 성시경이에요. 너의 모든 순간.

0: 근데 여자들은 친구가 줄어드는 걸 느낄 때가 야, 결혼하고
1: 네.
0: 또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또 육아도 하고 워킹맘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쳐서 친구들 생각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런 수도
0: 이렇게
1: 있겠네요.
0: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 잘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 네.
0: 또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모임이나 그런 것도 안 나가게 되고
1: 맞아요.
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아무래도.
0: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스님 그러면 이렇게 불교 대학이랑 그런 게 나오고 하셨잖아요. 불교에 그럼
1: 네.
0: 도반 스님이랑 막 그렇게 많이 계셨어요?
1: 4년 동안 하시 생활을 했죠. 망안에서. 물론, 아니요. 물론, 그게 상황이 나는 혼자 생활할 때도 있고, 단체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있는데, 그건 안에 주변에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에서. 이런 요즘엔 거의 어진 한두 명 정도는 같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짝꿍하고 막 배워가고, 막 이런 관계도 하고,
0: 맞아요.
1: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아마, 커서 아마, 그때 그러지 않았나. 대화도
0: 그때.
1: 하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추억이 이제
0: 그럼
1: 커서는.
0: 그렇게 지금도 연락하는 도반 스님 계세요?
1: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고, 또, 큰 대형 사찰에도 계시고, 또, 강의 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또, 안 그러면 또, 강원도 저기, 미신령궁에, 엄봉사 쪽에, 그게 완전히, 진짜 초가집 하나 놔놓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0: 혼자요?
1: 그냥 혼자, 오로지 도만 닦기
0: 뭐
1: 위해서,
0: 먹고 살아요?
1: 이 운보대가 어디 있는가 하더라고요. 운보대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또 농사 지어서 하는 거 하고, 또 집안에 식구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형제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래 사냐?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하지? 이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하게 원력이 뛰어나시고, 우리 도의 수행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0: 그건 해탈한 건 아니시죠?
1: 해탈이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숙녀에게 우리가 막 해탈했다 하는데 무엇을 해탈했냐? 그 과제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했다는 거는 뭐 우리가 육신을 벗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기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무엇을 어떻게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0: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도반 스님은?
1: 우리 방송 불교 이야기 해도 돼요?
0: 아니, 친구잖아요.
1: 친구 노완선이
0: 그쵸.
1: 아니 이거 이야기하면 정말 이 분류 이야기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이거 이야기해도
0: 아니,
1: 되나? 이게
0: 스님 중에서 가장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장
1: 그래요.
0: 기억에 남는 이렇게 도반 스님은 누구예요?
1: 그래요. 우리
0: 물어볼 수는
1: 제자
0: 없죠. 그쵸.
1: 우리 멜랑 스님이 한분 계시긴 하죠. 멜랑 우리 도관 스님인데 이 도관 스님은 그 뭐죠? 사람을 참잘 웃겨요. 몇 마디 하지도 안 했는데 후에 사람 두세 마디 하면 막 웃음이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별 이야기도 사람 웃기게도 안 생겼어요. 그 양반이. 근데도 한 두세 마디니까 빵 터지고 웃음이 나는 거 있죠. 야 저런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
0: 그쵸, 그쵸, 그쵸.
1: 은선님이 아니.
0: 자, 그렇게 따지면,
1: 네.
0: 이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없는 친구도 있고,
1: 네.
0: 아니면 멀리 가 있는 친구도 있고,
1: 네.
0: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쵸?
1: 네.
0: 친구라는 존재는 그런가 봐요. 가족처럼.
1: 맞아요.
0: 네. 가족처럼, 이게, 가족도 좀 기쁘거나 슬플 때,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대상이고,
1: 네.
0: 친구 또한, 이렇게, 나의 기쁨이나 슬픔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1: 아이, 그럼요.
0: 그쵸? 근데 친구란 뜻이 한자로 뭐예요? 한자로 친구.
1: 친구요?
0: 응.
1: 어렵게 한번 찾아볼까요?
0: 친할친.
1: 신할친인가요? 한번
0: 응.
1: 찾아보세요.
0: 친구. 갑자기 한번.
1: 우상자고.
0: 친구. 응. 한자.
1: 한번 읽어보세요. 나한테 하지
0: 되게.
1: 말고. 절구 자.
0: 응. 하나는 뭐예요? 응.
1: 일구.
0: 응.
1: 아이고.
0: 아, 친할친. 오를사길 99. 응. 오래된 친구. 응.
1: 말 그대로
0: 예. 네,
1: 친구네.
0: 그러네요.
1: 근데 우리 친구라는 말은 잘안 쓰잖아요. 친구란 말은 요 근래 들어와서 쓴다. 나도 이걸 확실히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절에서 도반이라는 그런 말이 도반은 부모 형제보다도 더 깊은 관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0: 자, 그러면 스님은 도반 스님을 생각하고 저는 갑자기 제 고등학교 때 너무 단짝이었던 이름이 이해숙이에요.
1: 아니, 그렇다면 나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야구.
0: 누구 이름 말해보세요.
1: 안 돼요.
0: 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폴킴이에요. 너를 만나.

0: 예전에는 막 사소한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또 아니면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렇게 사소한 얘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웃었는데 그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그리고 또,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친구가 없어 조금 하나둘씩 떠나게 되다 보니까 또 있는 친구하고도 괜히 왠지 어떤 연락을 하면 좀 불편해질까 봐. 그의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연락이 안한 친구도 있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응.
1: 요즘에는 온라인 친구, 온라인 그런 거를 많이 만나지 않나요?
0: 그쵸.
1: 얼굴도 모르는데, 이제 채팅상으로 되게
0: 그게
1: 친하게
0: 보이는
1: 지내고,
0: 게 아닌데. 그쵸.
1: 후에 집착을 하고, 후에 빠져들고,
0: 근데 그만큼 주위에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런 데에서는 왜 얼굴이나 그런 게 모르니까, 막 공감해주고 약간 보이진 않지만, 약간 으쌰으쌰해지고 공감해주는 거, 그랬어? 이렇게 많이라도 위로가 되죠. 아,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1: 근데 내가 아시는 분 중에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0: 아, 동물을요?
1: 친구는 동물을 근데 왜 동물을 우리 사랑하는데 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0: 그분한테 물어보시지요.
1: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0: 뭐.
1: 상대는 동물 강아지는 말을 못 하잖아요. 뭘 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뭐 눈치 볼 필요 없고 자기한테 뭐 상처 주지 않아요.
0: 아마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1: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만만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사랑이 하겠죠. 근데 사람은 여러 가지 신경을 감정이나 등 이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으니 일방적인 걸 줘야 되니까.
0: 근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매일 만나도 약간 불편한 친구도 있기도 있고 편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근데 1년에 한번 만났는데 매일 만난 것처럼 편한 친구.
1: 사람들이 절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근데 정말 불편한 친구가 있고
1: 네.
0: 아니면 그냥 가끔 만나도 그냥
1: 네.
0: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친구 있고 그래서
1: 그럼요.
0: 속내를 다 털어놓은 친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따지면 이게 친구가 많다고 정말 다내 친구가 아니고
1: 네.
0: 친구가 없다고 다
1: 네.
0: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친구는 약간 숫자가 아니라
1: 네.
0: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깊이인 것 같아요. 깊이.
1: 그렇죠. 깊이도, 깊이면 친구만 하고 해서 공허함을 못 느끼는 거 아니고, 공허함을 또 잊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만 하고 시간 가고, 자기에 대한 시간 투자와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친구들하고 갈아먹기 마시고, 자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면,
0: 예전에 TV 보니까 예,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친구 되게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600명 넘게 있다고 카톡에 그런데 거기서 부를 사람 별만 그러던 것 같아요.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렇게 카톡에 그렇게 연락처 많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밥 사달라고 할 친구는 없었다고. 자기는 항상 샀는데. 그만큼 사주는 게막 익숙하고 정말 내가 편하게 밥 한번 사줄래? 이렇게 했던 그 편한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1: 이 이야기 할까요?
0: 뭐야?
1: 저 카톡에 몇명 있는지 아세요? 나좀 살려봐야,
0: 근데 손님 많지 않아요?
1: 많이 계시는데, 밥 사달라면은 한 절반은 밥 사줄걸요?
0: 그래서 이렇게 배가 나오셨나 봐요.
1: 아니, 그렇다고,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중요한 거는 맞아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이 중요하다는 거.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0: 맞아,
1: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0: 맞아, 친구도
1: 내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속과 겉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두 사람만 있으면 될것 같다라는 게제
0: 아니,
1: 소신입니다.
0: 근데 그렇게 친구를 알려면, 그러면
1: 네?
0: 내가 이제 판단력이 약간 흐려. 그런 걸 기준을 잘못 잡겠어.
1: 네?
0: 그럼 그런 기준 잡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 그런 이유를 잡는 거요? 어떤 판단력을?
0: 그러니까 내가 속내를 마음대로 할수 있고,
1: 네?
0: 내 바깥 세상에서 또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겉과 속을 다
1: 많이
0: 드러냈고 할수
1: 바깥으로
0: 있는
1: 안
0: 친구.
1: 나가면 되죠.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말을 바깥에서 안 도는 거면 되겠죠.
0: 그러니까 입이 약간 무거운 친구.
1: 네. 들어도 깜빡이 빨리 잊어버리는 친구.
0: 스님,
1: 네.
0: 전대요.
1: 아, 미안해요.
0: 저는 아침에 했던 거또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거 잊어버립니다.
1: 다행입니다.
0: 자, 저 같은 친구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예요. 반편지입니다.

0: 김광석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노래가 너무 다운돼가지고, 그쵸? 응.
1: 그럼요.
0: 아, 추억을 생각하라고 그랬나요? 추억을 생각하라고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1: 저도 인강도 가수님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0: 네네네.
1: 엄청 사랑합니다.
0: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1: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즐겨 부르고 사랑한 제목이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으나 이 노래 들으니까
0: 정말 사랑을 깊이 하셨네.
1: 그러니까
0: 나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1: 좋죠.
0: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우고, 이런, 저기, 뭐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좀, 운명을 좀 빨리 해요. 그쵸?
1: 그러니까 진짜 인재들은 하늘이 먼저 데리고 왔더라고.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데.
0: 나는 인재가 아닌군.
1: 그런 게 나도 아닌가 뭐, 나도 아닌가 봅니다.
0: 그게 아니라, 아, 너네들은 아직 할일 남았다. 세상에서 할일 남았다. 저분들은 이제 충분히 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든 이유, 한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혼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힘들다 회사에 지쳐서 그럴 때도 있었고, 가족 간에 이런,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육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서로 상황이 아마 다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환경이
0: 맞아,
1: 아마 달라서
0: 맞아.
1: 그래요. 언냐 지방마다 도시마다 환경도 다
0: 맞아.
1: 다르고 언도 다 다르니까.
0: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친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처는 없다. 다 날라가고. 그러니까 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래. 엄마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을 할 길이 없다. 잘. 물론 동네 친구들 연락을 하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단체 톡을 만들어서 연락을 하는데 예전처럼 시시콜콜하게 그런 얘기를 잘 하는, 왜냐면 서로 환경들을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안부 인사하고 그날 전에 건넬 정도인데, 그래서 친구한, 우리 딸한테 그러죠. 너 결혼하더라도 친구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라.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친구가 떠나가고 또 친구가 멀리 가고 또 내가 친구가 또 나도 친구에서 또 떠나가는 친구가 되고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하다 보면 나한테 정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친구가 있고 좀 멀리 하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1: 아니, 그럼요.
0: 맞아요. 그런 친구가, 그런데 우리는 자, 보내고 싶은 친구가 아니라 곁에 두고 싶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곁에 두고 싶은 친구가 되려면, 되려면 아니면 곁에 좋은 친구를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한테 물은 거예요?
0: 네. 어떻게 했으면 조금 빨리 좋은 친구가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필요한 친구가
1: 뭐,
0: 내
1: 간단하지
0: 어떤
1: 않아요?
0: 거요?
1: 잘 들어주는 친구.
0: 아, 잘 들어듣는 거?
1: 밥잘 사주고, 아빠처럼 밥잘 사주고, 잘 들어주면은,
0: 아.
1: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면은, 제일 빨라요.
0: 돈을 원하면요.
1: 예?
0: 돈을.
1: 돈을 원하면 돈을 주면 되고요.
0: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원하는 게 많아. 많아.
1: 그러면 갈아타야죠.
0: 갈아타요?
1: 갈아타야죠. 그 친구가. 없는 친구한테 뭐, 뭘 하겠어요.
0: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친구한테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나한테 친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내가 친구한테는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래요.
0: 또,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이 없어?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한번 친구한테 어떻게 먼저 톡이라도 보내서 잘 지냈니? 오늘은 너 갑자기 생각나더라. 이런 안부 문자 보내면 친구가 에이, 차단해버릴까요?
1: 아니, 서로 히싸 막 오지는 건 아니죠.
0: 그쵸? 차단하진 않고, 그 친구도 반가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연락을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가 어떨까, 오늘은.
1: 아니, 저도 하나, 말롱님이 찾고 싶어, 보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긴 해요.
0: 여자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여자?
1: 아니, 무슬림이라고 해서 뭐, 옛날보다는, 어시대는, 짝꿍이죠.
0: 아, 초등학교 때요?
1: 혹시, 저, 글쎄요.
0: 아니,
1: 이런
0: 얘기해봐.
1: 말 하면,
0: 아니, 왜?
1: 아무튼, 초등학교 왕 약물 찾습니다.
0: 그 이름이 뭔데요?
1: 안 가르쳐줘요.
0: 아니, 이름을 알아야 저기 하죠.
1: 아무튼, 뭐 하시는데요?
0: 저희 지금 노래요.
1: 아,
0: 이제
1: 노래 찾고
0: 노래
1: 있어요?
0: 틀으려고요.
1: 그래요. 오늘,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방송이 그동안, 들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여기 황제자분들한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0: 아,
1: 싶습니다.
0: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얼마나 됐죠?
1: 한 2년 됐나요?
0: 그쵸.
1: 네.
0: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좀다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 5월달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서툴고 미비하고, 그래서 좀 듣기도 거북했고, 아, 쟤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컴플레인 안 걸리고, 할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의 끝자락 문득 떠오르는 친구 한명 있다면, 자, 아까처럼, 자, 먼저 소문을 내밀어서 잘 지내? 이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친구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필요할 때 떠오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상의 쉼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백일인이에요. 백일인이 저희 마음을 대신 전하네요. 러블러블러블.

네, 5월 25일 아무리 벌써 올해이면서 5월의 마지막 올해겠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폭풍처럼 날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역시 오늘은 놀자. This is the beginning.

0: 네, 르모스 스톰으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나이에도 제가 있을 테니까 인사 먼저 좀
1: 예,
0: 해주시겠어요?
1: 안녕하세요.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대표 강용훈입니다.
0: 잘 지냈어요?
1: 예, 잘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0: 예.
1: 뭐 전쟁 때문에 해외여행도 다시 취소되고
0: 야.
1: 한 3주 남겨놓고 그냥 바로 취소시키대요.
0: 네.
1: 깨끗하게.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월 2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주일이죠. 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저번 주가 5.18 주간이었고, 최근에 그 유명한 스타, 거기서 좀 실수를 좀 크게 사고 쳤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리라 보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저희 강용호 대표께서 5.18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그걸 약간 뒤로 미루고, 오늘은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좀 할까요? 예. 김필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동길 피처링 김창원의 청춘 듣고 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1980년 5월 18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이제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뭐 전라북도도 저희도 포함된 상황이지만 그때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먼저 이제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까 궁금하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경은 먼저 대통령 박정희의 그 장기간 군사 독재가 통치 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연도가 1979년 이제 10월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 그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 시켰고
0: 이게 전 대통령이죠. 예, 예, 김영삼 전 대통령.
1: 그 다음에 이제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지에서 부마 항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해결을 둘러싼 노선 대립 일종의 그 대립 뭐 여기서 노선 갈등이죠. 해결 갈등은 이 당시 이제 경호실장 차지철과 안기부장 김재규의 이제 갈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발해서 10월 26일 날 삽교천 그 이제 방제 그 제막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 밤에 모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갈등이 폭발하죠. 그래서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했습니다.
0: 여기서 먼저 이제 노선 대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서 이제 권력 다툼이라고 그렇죠, 했죠. 그렇죠. 자기 예, 이제 내부 권력 다툼.
1: 예, 이제 예. 경호실장과 차지철은 폴포트도 2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가 탱크 몰고 가서 100만 정도 죽여도 괜찮다. 예, 이 예. 발언이 이제 김재규 안기부장이 어떤 그 고를 싸게 만든 겁니다. 예.
0: 예. 보면은 이제 말은 이제 폴포트가 캄보디아.
1: 예. 예. 예. 특히나 이제 안기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직접 부마 항쟁 지역에 직접 시민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예. 실제 상황을 직접 이 본인이 그 일반 사람들하고 말도 해보고 식당 들어가서 피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 이런 예. 것들을 직접 예, 목도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차지철과 박정희가 그런 사정을 너무나 모르니까 폭발일보 직전이었죠.
0: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1.6이 일어났습니다.
1: 예. 예. 그럼 이제 이러한 그 11.6 사태의 사후 수습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이제 부상을 합니다. 특히나 그 12월 12.12 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이제 군부를 장악했죠. 이미 이때 12월 6일에 그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이제 그 네. 임명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의 봄 이제 신군부가 최규하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자 군부의 재직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에서도 사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 예. 4월 19일부터 4월 24일 날까지. 그런데 이 사북 사태도 생존권 문제로까지 이제 확산됐던 겁니다. 이게.
0: 이게 이제 사북 사태라는 이제 광산.
1: 예, 예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예. 임금 문제, 노동 시간 예. 이런 거에 완전한
0: 탕방에서 엄청나게 예. 고생하시는 예, 분들에 예, 대한 예, 얘기.
1: 예. 예. 여기에 이제 5월 1일 이제 대학에서도 학원 문제가 교회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이 걸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 시위는 서울 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신군부 세력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완전 그냥 넥타이 부대라고 합니다. 일명 예.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를 해서 엄청난 이 장면을 봤던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이런 지금 나이가 격세지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55살 지금 현재 밑으로는 좀 보기가 좀 어려웠고
0: 그렇죠. 그리고
1: 초등학교 그래도 뭐 한 3, 4학년 이상 되는 이제 그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55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거의 뭐 사실은 뭐 광주 민주화운동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엄청난 그 민중이 모였습니다.
0: 이게 이제 서울의 봄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최근에 영화에도 나왔던 그 예, 내용이니까요. 예, 예. 예.
1: 이제 그 이제 어 그리고 이제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 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도 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 상태에 돌입하는 듯 하였습니다.
0: 예.
1: 자, 그런데 뭐 이걸 놓칠 일이 없죠. 이 기회를 이제 엿본 신군부가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 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 그 하고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합니다.
0: 네.
1: 그 이제 10월 17일 24시에 이제 발효하기로 하고 그 11시 그러니까 5월 17일 11시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김종필 등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 축제자,
0: 예.
1: 또 소요 조종 혐의자, 그 다음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봄 예, 하면서 예. 이제 민주주의를 외쳤던 분을 전두환 그때 국가 보위연장했던가요? 예, 예. 그래서 군사 신군부가 그것을 억제 강압하고
1: 예, 예.
0: 그런 상태에서 비상계엄 하에서
1: 예, 예.
0: 민주를 외쳤던
1: 예, 예.
0: 시기가 배경이 예. 되는 거겠죠.
1: 예.
0: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얘기 나겠습니다. 적재입니다. 별 보러 가자. 참.

0: 박재 별 보러 가자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5.18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늘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예, 예.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1: 예. 예. 예.
0: 자, 뭐 그 5월 13일부터 해서 쭉 단계별로
1: 예, 예, 예, 예,
0: 사건별로 해서
1: 예, 예, 예. 예,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제 정확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당시 상황 중에 이제 5월 13일 서울에서의 가두 진출에 자극을 받은 광주의 대학생들은 14일과 15일에 가두에 이제 진출하였고 또 5월 16일 다른 지역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광주에서는 야간에 횃불 시위가 감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월 18일 공시 5분경 정동년 등 광주 지역의 복적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예비검속되었으며 한시경 광주 일원의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대학의 계엄군이 진주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 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고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였고 또 대학생들은 그러자 광주역에 재집결하여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 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이제는 무차별 진압 작전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군인들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들로 보이는 청년이나 여자를 구타하고 짓밟으며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공세에 나섰고 계엄군의 과잉 무력 진압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오히려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결국 19일 시민학생연대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 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 시민들이 군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고 시민들은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단순한 이제 학생 시위에서 시민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여 구타였으며 일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였고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진입하였습니다. 뒤처진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차량을 포위하기도 하였으며 총과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고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이제 있었습니다.
0: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부터 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는지
1: 예. 예, 이제 20일 19일 날 밤비가 내렸는데 그때는 예. 이제 못하고 20일 오전까지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이제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 지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금남로에 이제 집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0: 예.
1: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고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으며 시민에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경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집단 발포를 감행한 겁니다. 20일 밤의 충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일 오전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저기 이제 버스, 뭐 대형 트럭 이렇게 만드는 게 회사였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군수용으로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여기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장갑차와 군용 차량을 탈취했던 겁니다. 이에 계엄군은 정호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 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경부터 화순, 해남, 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외 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여기는 거의 파출소입니다.
0: 예, 예.
1: 예, 그리고 결국 오후 3시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봉기가 아까는 학생 시위에서 이제 시민봉기로 이어졌고 드디어 이제 시민봉기가 무력 항쟁으로 이제 전환된 것입니다. 아무튼 시민군과 계엄군의 그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와 이제 부상자가 생겼고 21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계엄군은 광주에서 이제 외곽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0: 이게 지금 몇 영화 그도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그 영화에요. 사실도 그 송강호 예, 주연했던 예. 영화에서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1: 예, 예.
0: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예, 예.
0: 아, 헤이즈입니다. 해픈 우연.

0: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지금 이제 시민군에 의해서 광주 이제 전남 도청이 탈환이 됐다고 표현해야죠. 되고 나서 그 이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1: 이제 22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시민군들의 활동인데요. 이제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 시민 궐기대회를 열어 투쟁 목표를 재확인 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특히 2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두 차례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 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 사령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상 복구와 그다음에 사태 회복에만 주력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이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원 대립으로 대립을 나왔습니다. 이에 강경파 학생들은 범시민 골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비판하고 25일 밤 10시 새로운 투쟁 지도부를 자처한 민주시민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은 시민자치와 민주주의 공동체 구현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27일 새벽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2만 5천여 명의 그 계엄군이 대대적인 무력 진압이 감행되었고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연행됨으로써 광주 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으며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서울 그때 당시 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며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저기 실종자로 된 사람들 그 숫자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때 당시 유력한 지역 지금 현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확실히 좀 뭔가 좀 명확히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확인이
1: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에 그때 당시 지금 살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알려주면 실제적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부근부근 대충은 다 이제 윤곽이 나서 지금에 찾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이제 모여질지는 아직 궁금합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랭카입니다. Trouble is a friend.

0: 랭카 더러블리서 브랜드 듣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1: 예.
0: 대해서 나눴는데 전라북도 5.18 민주화 운동도 이제 제가 살펴봐야잖아요.
1: 예.
0: 지금 46년 전인데 최초 사망자 이세종 열사
1: 예.
0: 사망했던 것이 그리고 뭐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자보 사건도 있었고
1: 예.
0: 위문 배포. 뭐 경찰이나 계엄군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서 저기 저 전라북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전북에서는 5.18

0: 제7공수처단 31대대 199명은 5월 18일 영식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포위했고 농성 중이던 학생 33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북지역 대학생 애비 검속 사건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신군부에 저항하는 소위 국가 국기문란 사범과 학내의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을 일제히 검거. 이 결과 전북대 33명, 원광대 50명을 비롯하여 전주대와 군산대, 전주공업대학 등 전북지역 내 시위 주모 학생 46명이 소재지에서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지 야학 사건입니다. 5월 21일 광주에서 5.18을 목격했던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김현장은 전두환 광주 사륙작전 유인물을 제작해 당시 성지 야학 운영자들에게 전달했고 이 유인물은 2000여 명가량 인쇄돼 전주 시내 일원에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야학 그 운영자는 포괄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5월 27일 민주화운동입니다. 5월 27일 신흥고등학교 KSCM 핵심 간부 학생들은 광주 사륙작전 유인물을 토대로 호소문을 작성했고 이후 전교생 1,500명이 정문 진출을 시도했으나 군과 경찰로 인해 막혔고 이후 학교는 주동자 학생 26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입니다. 신흥고등학교 3학년 이유봉, 이강희, 그다음 전북 사대부고 3학년 유창훈 등 3명이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 심야까지 이 전주 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민간인 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된 직후 전주경찰서 등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학생들은 이 구형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이거는 전주 아마 도경 같은 데 가면 많이 막아줬을 거예요, 사실.
1: 예.
0: 이제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전투경찰, 김상회 그 우편 검열 사건입니다.
1: 예.
0: 이제 그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현은 5월 14일 누나에게 전북대 학생 시위 진압 출동 상황을 그리고 동생에게는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을 관련한 내용을 인용해 학생의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검열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전북 도경 대공 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네. 예, 전라북도에서도 13가지 네. 확인된 그
0: 먼저 7개 이제 네. 얘기했습니다.
1: 이제 보면은 이제 5월 2일 전북대 시 이제 최초의 네. 가두 진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최초라는 거죠.
0: 예, 예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1: 그럼 이세종 열사도 뭐 어떻게 보면 5.18 예, 관련다지면서
0: 예, 그거는 이제 2024년에 예, 이제는 처음으로 정식으로 예,
1: 국가에서
0: 완전
1: 인정?
0: 국가에서 예.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1: 예, 지금도 뭐 전북대학교 구정문이 나가죠. 구정문에 예. 들어갔다 보면 이서종 열사 묘비도 있고 예. 해마다 지금 거기서 침호식을 하고 있는 걸
0: 예,
1: 알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정말 신흥고등학교가 뭐 행사를 예전부터 보니까 많이 했어요.
0: 예, 예.
1: 제 기억으로도 그 4.19 때도 신흥고 예, 학생들이 예, 예. 좀 주도적으로 많이 예, 했던 것 같은데 신흥고 멋있어요.
0: 예, 예.
1: 신흥고 아니시잖아요.
0: 저는 전주고등학교.
1: 그러니까 왜 말씀을 갑자기
0: 저희는 유신 우리 집안은 유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아니 고등학교 이야기에다가 이상하게 신흥고 이야기 나오면 핑미졸 놓으신 것 같아.
0: 왜 그러냐면 애정이 가요. 제가 예. 같은 저뭐 우리 한 전주 시내 안에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1: 예, 예.
0: 어느 고등학교인들 애정이 안 가겠어요. 예.
1: 그런데 그래도 좀 전국가 많이 가시나 봐요.
0: 예, 괜찮습니다.
1: 저도 전일고등학교 건방한 자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전인고로 학교는 바뀌었지만 예, 덕진고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덕진고를

0: 아는 사람이 좀 드물어져 가요. 점점. 아, 좀 슬픈 현상입니다. 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고 농담을 했습니다. 야, 나머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1: 이제 그 여덟 번째로는 이제 전북대학교 교수님들 해직 사건이에요.
0: 예.
1: 전북대학교 교수 이서경, 남정길,
0: 예.
1: 변홍규, 그
0: 예.
1: 다음에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대에 체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모두 강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여기서 수리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개문들이 수리를 하는 겁니다.
0: 그니까요.
1: 그 다음에 이제 5월 24일 유인물 배포 사건, 예, 김현장 유인물 배포입니다. 이거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지학에도 주어서 2천매. 근데 전북대학교에도 또 2천매를 또 하게끔, 예, 이걸 전북대학교도 전해줍니다. 1980년 5월 23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주에서 온 김위원장이 5월 21일 전해준 유인물을 토대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 2천여 매를 등산 뒤 다음날 열리는 집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로 체포된 최병렬은 졸업 때까지 지급하기로 한 동창회 장학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최병렬 교수는 지금 현재 올해 전문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분입니다.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런데 이분이 나는 이 관련된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1년 선배이지만, 11년이 아니고 정확히 7년 선배입니다. 그 다음에 5.19 대자보 및그 시위 사건. 5월 19일 전북대생 이흥복이란 분이 있어요. 이흥복 등이 학생회관에 계엄군이 진입해 학생 33명 체포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세종 열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붙이는데, 이후 경찰의 그 불심 검문에 적발돼 체포된 이흥복은 심한 폭행과 함께 계엄군 중령으로부터 입안에 권총을 물린 채 협박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말은 협박이지 엄청나 얼마나
0: 그 떨렸겠어, 그
1: 했을까요?
0: 무섭게 무서웠겠습니까? 예.
1: 그다음 이제 11번째가 시민당원이 이제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 사건입니다. 시민당원 이준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 5월 16일 같은 당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 학생회 명의의 유신 잔당 타도의 총력을이란 그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이후 이준상은 삼청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장 슬픈 이야기인데요. 12번째,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입니다. 박창신 신부는 5월 20일 성당과 공수에서,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사륙작전을 벌여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을 했습니다.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경 머리가 짧은 4명의 교환이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해 박신부를 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그는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13번째, 이세종 사망 사건입니다.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전북대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계엄군 3명에게 쪼개다 진압봉에 먼저 무릎을 맞고, 무릎 맞았으니까 쓰러지죠. 그 다음에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집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로는 두개골이 이미 함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몰되면 의식 불명이죠.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3층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옮겨진 그가 추락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허위 조사였습니다. 또 당시 계엄군은 이세종이 추락한 후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으며, 무려 한 12시간 이상 뒤에 이게 이제 나온 겁니다. 주변 학생은 이제 알았으며, 주변 학생들은 이세종이 추락할 때날수 있는 비명 등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검에도 옥상에서 추락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낱말입니다. 복합 골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할 때 그는 옥상에서 계엄군에 의해 내던져지기 이전에 두격을 함몰 부상으로 이미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2024년 5.18 민주화운동 최초의 시행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최초의 희생자로 그 인정받은 분이 청각장애인 재화공이었던 분이 있어요.
0: 예.
1: 그분 이름이 김경철 씨였습니다. 예,
0: 광주.
1: 예, 그분이 최초의 희생자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상 보니까 정확히 이것이 이제 사인이 맞다고 보면 이세종 열사가 우리나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의 이제 희생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 이야기를 나눌 거 했는데 시간상 어떻게 좀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이제 과정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사건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저희
1: 엄청 많죠.
0: 저희가 눈으로 봤던 것도 있잖아요. 뭐 전차도 보고 어쨌든 기억들이 있으니까. 네, 그 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이걸 얘기하려면 얘기할 거가 많죠. 우리 디제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거는 좀 부분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0: 그렇죠.
1: 뭐 집에 있는 책을 봐도 그냥 제가 5.18 관련된 책이 한 줄이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걸 보면서 얼마나 머리 아프면 우리 제가 그 디제님께 이제 책을 하나 선물했잖아요.
0: 예.
1: 민주항쟁을 좀 더 정말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을 한번 보자고 해서 그 책 볼 때 머리 안 아팠어요.
0: 사실
1: 전문적으로 지금 학술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서 이렇게 딱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학계나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이미 그렇게 됐고 사회학 그다음에 인류학 쪽 관련되는 분들끼리도 만드는 그 학계적 학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책들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땀방울 미쳐 있는데 열이 납니다.
0: 네. 네. 어쨌든지
1: 마지막으로 우리 지대님 말씀하신 것대로 5.18 민주화운동의 결과 의의와 평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0: 예.
1: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와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수사하였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노태우 또한 이 사건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12 사건은 군사 반란이고 이게 규정한 겁니다.
0: 예.
1: 그다음 5월 17일 사건 이게 이제 계엄께 내린 겁니다. 이게 계엄 그
0: 전국확대 비상계엄 전국확대
1: 확대 5.17 사건과 5.18 사건은 내란 5.17 사건은 이미 내란이고 5.18 사건은 내란 목적의 살인 행위였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단정된 겁니다.
0: 예.
1: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나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발음이 헷갈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1997년 4월 17일이 그 17일 그 상고심에서 위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의 즈음에 1997년 12월 22일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복제 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권 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 항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비조직적 군중의 자연 발생적인 자구 행위였으며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식 반복제 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뭐 최근에 저희도 12월 3일이죠. 2025년이죠. 예. 봤죠?
1: 예, 예.
0: 12월 4년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대항을 했고
1: 예, 예.
0: 왜 크게 생각했던 이유가 저희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5.18에 대한 얘기를 모든 국민이나 뭐 여기서 학계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아직까지 이걸 인정 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꿀방울 한 대씩 때릴까요?
1: 제가 뭐 우연찮게 그 김부겸 그분이 예. 그 대구시장 나가는데 그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아마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대구에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계엄했다고 어떻게 대통령을 감옥에 집었느냐. 왔다 그 사람 반응 볼 때,
0: 네.
1: 야 대한민국이나 이 나라에 조그만 땅덩이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내가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0: 예. 네. 그 무슨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5.18에 대해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나눴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좀 가볍게 말했던 이유는 저희 둘이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는 이 주제가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풀어가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강 대표님 오랜 시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했는데
1: 아닙니다. 예. 저기 뭐야 다음 달에는 예. 6월 항쟁 이야기 하겠습니다.
0: 잠깐만요. 잠깐만.
1: 그날은 제가 6월 항쟁은 간단히 할게요. 예. 나머지 우리 또 전주 전라북도 역사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6월 항쟁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아니까
0: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세대들이 벌써 우리가 됐더라고요.
1: 아유, 그만요. 우리가 중심에 있었잖아요.
0: 예. 아유, 그러니까요. 지나가면서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예, 예, 세월이 예. 그렇게 흘렀습니다.
1: 한 달간 고생한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0: 예. 어쨌든 이제 강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6월 달에 또 뵐 때. 근데 뭐 해외 안 나가세요?
1: 나가려고 계획했는데 이게 지금 8월 달로 아마 9월 달 나가야 하는데 8월 달에 뭐 같이 갑시다. 저 백두산 갑니다. 백두산 그거 제가 모시고 갈게요.
0: 예. 근데 뭐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쟁이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예.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간에 전쟁도 정리도 좀 확실히 되고 그 이후에 모든 문제도 좀 정리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아, 해마다 오리면 너무 슬퍼하지 않고 이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오른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로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노래 우리들의 사랑이죠. BTS 수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갑시다.
1: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 2월 3일 본투표. 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입니다.
2: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세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0: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 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닿아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샘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의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 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 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적극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0: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천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8: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끝을 얻는 거야. 붐! 아, 돌아왔습니다. 독부모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사운드 감독님을 하고 계시는 이지성 사운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13: 반갑습니다.
14: 저희 첫 번째 게스트.
12: 맞아요.
13: 맞습니다.
12: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3: 이걸 전 잘 보고 있어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전주까지 와서.
12: 그니까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이런 장비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14: 완전 고급.
12: 그니까. 대박이야 진짜로.
13: 아니 그 영화 얘기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정말. 사실 그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고 영화 팟캐스트 했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덕분에 이제 그 캐럿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시즌2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14: 홍보 네. 한번 하시죠.
13: 이 감독의 낭중지추라는 이제 채널에서 이제 시네마 아재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잠깐 중단된 상태고 네, 시즌2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 네. 그리고 이미 올라온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13: 그죠. 네, 많아요.
12: 그동안 그 기다리시는 동안 이거를 먼저 보시다가 시즌2가 다가오게 되면 그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 그죠.
14: 역시.
12: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떤 영화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13: 아, 잘 알고 있죠. 제가 추천을, 제가 희망 영화를, 제가 이거를 꼽아가지고.
12: 감독님, 왜 패스 라이브즈를?
13: 아, 그 오늘의 영화, 패스
14: 오늘의
13: 라이브즈.
14: 영화. 네.
13: 그, 사실, 아, 이게, 저 패스 라이브즈. 저 좀, 제 별명이 뭐냐면, 제가 응암동 최수종.
14: 사랑꾼이시구나.
13: 사랑꾼인데
12: 진짜요?
13: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요.
15: 아 진짜요? 혹시 그 자칭이신가요?
13: 아니요. 자칭이긴 해요.
15: 아 진짜요?
14: 근데 대상이 없는.
13: 그죠. 지금은 대상이 없는. 아니, 한때 최수종.
12: 한때 최수종.
13: 응암동 최수종. 아하. 응암동 현이었는데 하필이면은. 네, 지금은 공석이라 지금은 뭐 응암동 그냥 비실이
15: 비실이야.
13: 그래서 너무 사랑 영화 좋아하기도 하고 아 멜로 영화를 엄청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멜로 영화가 딱 최근에 이제 패스트 라이브 무조건 뽑기는 해.
12: 진짜요?
13: 네, 원래는 만추 진짜 좋아했다가
15: 만추.
13: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러니까.
15: 네.
13: 그러니까 그 딱 이번 시대는 패스트 라이브즈다.
12: 아~
13: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뭔가 서로에 대한 사랑학 개론을 좀 얘기를 해보면
12: 어떨까?
15: 좋습니다. 네.
13: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올드 서티라서 이제 곧 저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 좀 얘기해 볼 것 같아요.
12: 사랑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14: 제일 그러니까. 재밌죠.
12: 그러니까.
13: 완전. 제일 잘 팔리는. 나는 솔로부터, 개보부터.
12: 그럼요.
13: 아무래도. 그래서 페스티벌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 다 사랑 모세들이기 때문에.
13: 네, 또 좀.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그 핫한 A24가 이제 제작을 한 영화다 보니까.
15: 맞아요.
13: 완성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꼽게 됐죠.
12: 그러면 감독님이 사랑하시는 영화니까 줄거리를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3: 줄거리요? 이제 아 갑자기
14: 부담을 그냥
13: 아 이거를
14: 딱 넘겨버리네요.
12: 제가 호스트니까요.
13: 아 이거 뭐, 사실 뭐 조금 TMI면 아니 준비를 못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제 거 할 때는 GPT로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와서 딱 바로 그거 딱 끝나거든요. 그 뭐 지금 바로 이제 즉흥으로
14: 날 것으로
13: 해보면
12: 그럼요.
13: 이제 그 혜성과 남자 주인공 혜성과 나영이 있어요. 나영이 있고 그 둘이 이제 어릴 적 소꿉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나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사정 때문에 이제 이민을 가게 돼. 북미로 이민을 가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뭐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뭐랄까 그 좀 수단들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연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패스트
12: 라이브즈.
13: 네, 맞아요. 네, 내용을 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까.
12: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12살에 헤어졌다가 또 12년 뒤에 그죠? 다시 한번 그 뭐죠? 그걸로 영상으로 한번 만났다가 다시 또 12년 뒤에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13: 저는 아니 먼저들 얘기를 그래요. 하시고
12: 먼저
13: 얘기하시고 한번
12: 제기 먼저 얘기해
15: 네. 그게 혹시 개봉이 몇 년도였죠?
12: 24년도.
15: 아, 제가 아마 그게 군대 휴가 나왔을 때였나 아니면 입대하기 전인가 독립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그때 그 A24 한창 하입되면서 그때 또 동양인인데 한국계 감독님이 수상하셨다 해가지고 바로 보러 갔는데 진짜 제가 모태솔로거든요.
12: 이렇게 공개
14: 이렇게 갑자기 밝힌다고요?
15: 모태솔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인연들이 이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약간 설렘보다도 진짜 좀 돌아보듯이 약간 막 우수에 찬 눈으로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보고 이제 군대로 갔던 기억이었습니다.
12: 아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
13: 아 군대로 들어갔고 아 전역하고 봤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 잠을 들었구나.
12: 그래 잠깐 나온 거였구나. 아 그러고 또 우수에 젖어서 들어갔다는 게
14: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12: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15: 딱히 막 첫사랑이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도 괜히 약간 첫사랑이 뭐
12: 만들어지고 생길 것 같고
15: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되게 좋게 봤던 영화예요.
12: 제이는요?
14: 저도 비슷한 처지거든요.
15: 비슷한이 아니라
13: 아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못 해보신.
14: 네.
12: 그러니까 몰래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반.
14: 아니에요. 아니에요.
12: 저희는 목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15: 저 동족이 아니었는데.
14: 아 목소리 맞아요. 그냥 조금 부끄러워서 살짝 포장했던 거고. 네, 저도 목소리인 상태에서. 괜찮나요?
13: 괜찮아요. 네.
14: 저도 목소리인 상태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봤어요. 저도 그리울 것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그 세월에 대해서 계속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대상이나 뭐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월에 속 그런 것
13: 나름의 뭔가 저기 뭐야 이입이 돼서 봤던
14: 그쵸.
13: 이럴 것이다. 사랑은 이럴 것이다.
14: 뭘 그리고 이럴 것이다. 없는데 뭔가 공감이 되는
13: 그러니까, 그 느낌 뭔가 이
14: 나한테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
15: 맞아요.
13: 그러니까 분명 전생에도 뭔가 있었을
12: 거 전생에도 무언가 있었을 거
14: 맞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거기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막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12: 진짜 빠졌었
14: 없었는데
15: 없었었는데
14: 없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절절하게 봤다.
15: 일단은 영화는 진짜
12: 그렇구나. 저는 24년도쯤에 나왔을 때 그때 그 제가 무주 사람인데 무주산골 영화제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걸 틀었었던 것 같아요.
15: 진짜?
12: 근데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큰 스크린 있으면 이제 야외 상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뭐 영화 사진 안 찍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냥 영화를 살짝 봤는데 그 잠깐 들은 대화가 얘네 둘이 뭔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 사람을 만난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남편이랑 세 명이서 있는데 둘이서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15: 맞아 이거
12: 진짜 불륜 영화 같은데 이거 여기서 틀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아.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네. 아 내가
13: 아 조금 생각을
12: 네, 했다. 네.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조금 아 좀 잘못됐었구나 좀 제대로 다시 맞아요. 봤어야 됐는데 아. 그래서 네. 아 지금이라도 봐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좀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14: 불륜 영화로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12: 그래서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붙잡으셔서 아. 아 사랑 이야기인데 불륜 이야기니까 좀 더 이렇게 화끈하게 가시려나 보다. 아. 아. 이런 아. 생각을 아. 조금
14: 완전 외국.
13: 어, 진짜. 근데 조금 그 의도가 아 좀
12: 아 좀 아, 있었구나.
13: 아, 약간... 아 화끈하게 지금 화끈하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끈하게라는 그 워딩에 제가 네. 조금 부합하게 얘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 네. 어, 그, 아, 이게 진짜 저 옛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 제 나이 정도? 아니, 더 옛날이죠. 어.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에 네.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어요. 네. 고2 때. 어, 진짜. 네. 근데 그, 아,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고, 그 짝사랑을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12: 누군가가 뭐, 살짝씩 들어왔다가
13: 뭐, 있기는 했죠. 아~ 네, 근데 이제 뭐 사귀기도 했고 뭐 이렇게 짧게 짧게 사귀기도 했고 했지만 그 10년 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이제 아 지금도 인스타 팔로우는 하고 있어요.
15: 어? 아 진짜요?
12: 근데 그분도 그리고, 아세요? 좋아해요.
14: 이어지고 그분, 있는 거 아니에요?
13: 그분이 지금도 지금 아 지금도 아니고 그분이 저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14: 지금도
13: 고백은 안 했는데
12: 아 그게 다 느껴지셨었나 네, 보다
13: 느껴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오빠가 나 좋아하잖아 좋아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12: 아 지금도 결혼하고
13: 계세요? 하기 좀 전에
15: 네. 결혼하셨 네.
13: 당시에 이제 그 대박이다. 지금의 남편분을 만날 당시에 남자친구일 때 아주 그런 얘기를 했던 네, 그래가지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 와~ 네, 그런
12: 네. 대박이다.
13: 그래서 엄청 혜성이한테 진짜 좀 이입이 좀
12: 많이 되셨어요. 네,
15: 진짜 베스트 네. 라이브 중에
13: 그래서 좀 씁쓸했죠. 그 친구랑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진짜 손도 이렇게 잡아보고 좀 나름의 썸 같은 게 있어요.
12: 아, 설렜었다.
13: 그게 엇갈린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엇갈린 순간이. 그래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인연이 아니구나. 결국에 나도 맞아. 서울로 가서 영화하고 그 친구도 이제 나름 열심히 그거 준비해가지고 뭐 지금 일 잘하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 엄마가 됐고 그런 이제 보면서 이제 나는 나 혜성이구나.
14: 완전 혜성이네요.
13: 완전 그러니까.
14: 혜성. 응암동 혜성이세요.
12: 아, 그러니까 그래. 응암동 혜성이었네.
13: 응암동 유태오.
12: 아, 유태오
14: 좋다.
13: 네. 아 그랬어. 이제 그때 예 그게 좀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거를 추천한 것도 좀 있어.
12: 아.
13: 네.
12: 아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도 좀 혜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14: 많이 거슬러 가네요.
12: 한 명씩 이야기하겠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테일즈 런너를 항상 집에 가서 게임을 엄청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를 좋아하니까 집에 가자마자 걔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지금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렇게 계속 설레었었는데, 이제 테일즈 런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있었나? 연애를 하는 게 있었어요.
14: 맞아요. 링 교환하고.
12: 그런 게 있었는데, 공원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14: 그 테일즈 런던 공원에서?
16: 네, 공원에서.
14: 테일즈 런던 공원에서 고백을 할 수
13: 있는. 내에 있는.
12: 공원에서.
13: 결혼 실제 공원이 아니라.
14: 아니. 결혼을 맺으려면 그 공원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네,
12: 맞아요. 그래가지고 테일즈 런너 안에 있는 공원에서 그 친구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진짜 장난인지 제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15: 아, 진짜요?
12: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14: 못 받았어요? 캐릭터도?
12: 어떡해. 그러고 나서 게임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저는
14: 진짜로?
12: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혜성처럼 아 내가 그때 바로 대답을 했으면 있으면. 우리 사이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뭐 아닌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14: 근데 저는 진짜였을 것 같아요.
12: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완전이죠. 좋았겠다.
15: 진짜.
14: 그 친구도 똑같이 하교하자마자 테이즈 러너를 키면서 떠올렸을 거예요.
12: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13: 영화처럼. 진짜 영화는.
12: 그러고 나서 완전. 나중에 완전 마음 싹 다 사라졌을 때 나 너 좋아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15: 하셨구나.
12: 그래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답니다. 다른 분들은
13: 짝사랑.
12: 짝사랑.
13: 짝사랑.
12: 아니면 혜성과 같은
13: 비슷한
12: 경험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14: 제가 솔직하게 해요.
12: 그러니까.
15: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첫사랑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를 초등학교 때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한 세 번인가 다녔는데 전주에 있다가 익산에 있다가 다시 전주로 가고 할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평소에는 완전 잊고 있다가 가끔씩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걔네 얼굴이랑 이름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게 그런 게 슬프더라고요.
12: 맞아 맞아. 그러네. 내가 그때 이사를 안 갔더라면 그 친구들과 더 맞아. 연을 썼지 않았을까.
15: 근데 또 이사는 저의 그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보통 그럴 그치. 때는 공훈이 가자고 하니까
13: 나영이처럼
14: 맞아요
12: 가자고. 맞아 나영이처럼 그러네 나영이네 나영
15: 효자동 나영이었는데
12: 효자동 나영
14: 되게 많다
12: 아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13: 다들 그런 뭔가 다 얽혀있기는
15: 맞아요
12: 그러네 그러네
14: 그래서 영화가 목소리들한테도 공감을 받고
15: 그런 것
12: 그런 거죠 사랑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의 연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
14: 그래서 사랑을
12: 그러니까
14: 받았나 보다
12: 제이는요
15: 그니까요
12: 제이도 분명히 쓰시는데
13: 무조건 말 돌리시려고
14: 그러니까 계속 쳐다봐가지고
12: 공개하세요
15: 공개하세요 언제까지?
14: 중학교 2학년 때.
15: 와우.
14: 정말 꽂혔던 친구가 있어요.
12: 친구였어요? 동갑?
14: 동갑이었어요.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초등학교 또 같이 났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학원에서 피자 파티를 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피자를 두 입에 먹는 거예요.
12: 그 한 조각을?
14: 응. 근데 뭔가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그게 꽂혀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알 정도로. 근데 저희는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접점이 전혀 없었는데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12: 다가갔다면
14: 됐을까?
12: 그러게? 됐을라나?
14: 됐을라나? 근데 제 친구랑 만나더라고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12: 그쵸.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 것 없죠. 같아요.
14: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네요.
15: 피자 두 입을 어떻게 먹었길래.
12: 그러니까 얼마나 스퀴시하게 먹고 얼마나 멋있게 먹었길래.
13: 야, 그게 쉽지가 않은데.
12: 그러니까 사람이
15: 어떻게
12: 빠지고.
15: 어떻게 그렇게 하지?
13: 와구와구 이런 느낌.
15: 진짜.
14: 접어서.
15: 접어서. 네.
12: 아, 대박이다.
15: 진짜 완전 콩깍지. 네.
12: 그러니까.
14: 콩깍지.
13: 아, 저는 반대로 좀 저거거든요. 좀 저기 뭐야 주유제 같은 멸치과
14: 소식자 지금
13: 소식자. 예, 지금 소식자로 됐어요. 예,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14: 아, 네.
12: 어, 진짜요?
13: 옛날에는 이 몸매에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아, 소화가 잘 안 돼.
15: 와
13: 그런
14: 숙연해.
13: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 쉽지 않습니다.
12: 아니 영화에 그 혜성 나영 말고 나영의 남편
14: 아서잖아요.
12: 아, 아서도 아서. 근데 아서는 되게 뭐랄까 나영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계속 뭐라 될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영을 믿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15: 진짜 안정형.
12: 안정형
14: 맞아
12: 맞아. 그래서 어떻게 아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보면서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아서의 모습들? 아서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13: 대단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게 포장하면 대단하다고. 네, 나쁘게 말하면 진짜 나 저 같으면 진짜 천불 날 것 같아.
12: 그럼요.
14: 완전.
13: 가지 마 이렇게 바로 딱. 혜성 누구야? 너 한국에서 만나던
12: 그 친구 아니야?
13: 안 돼 안 돼. 바로 꺼져.
12: 맞아.
13: get out 이렇게 해버려.
12: 그러니까 진짜. 네. 또 아쉽게 헤어졌으니까.
13: 네, 맞아. 되게 아무래도 극적인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느낌이 저는 좀 다분하게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셀린송 감독이 보니까 보면은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들도 맞아. 보면은 그 머티리얼리스트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네. 캐릭터들이 보면은 그 뭐 다 착해요. 뭔가 직업들은 다 이상한데 뭔가 다 착해요. 사람 자체가 착해서 그런 건지. 네.
12: 그러게. 착하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만 네. 그런 캐릭터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13: 그러니까 영화도 불교 자체에 뭔가 둥글둥글하고 계속 윤회 사상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12: 그러니까
13: 아서 어떻게 그러면 생각했을 때 어떤 뭔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바보다?
15: 약간 바보다 싶은
13: 것도 있어요. 바보죠. 저는 네. 저 바보라고 생각해.
15: 네. 근데 그래도 약간 포장하자면 네. 그만큼 사랑하고 믿으니까
12: 맞아.
15: 그렇게 허락하고
13: 그러면 안 돼요.
15: 아, 알겠습니다.
13: 내 여자야 안 돼.
12: 요즘 세상이
15: 강단이 필요하고
12: 맞아 맞아.
13: 여자를 딱 이렇게 하려면 물론 제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호구가 되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개인적으로는 나 이렇게
12: 맞아.
13: 네, 물론 이제 뭐 가부장적인 거는 이제는 다 철폐를 해야 되지만
15: 네.
13: 근데 이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사랑도 이렇게 탁 잡을 줄 아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15: 맞습니다.
13: 엉뚱한 사랑하기로는
14: 지킬 줄 알아야 된다.
15: 지킬 줄 알아야 돼.
13: 지킬 줄 알아야 되는.
12: 그게 사랑이니까.
13: 그게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름 그것도 나름의 사랑.
12: 사랑에 어느 정도 집착은 필요하다고
15: 생각해.
13: 저도 좀 그런 주의.
14: 아 진짜요?
12: 네. 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심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없으면 서운하더라고요. 진짜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착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14: 저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12: 있어야 된다.
14: 서운할 것 같아요.
15: 그렇죠. 네.
12: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 있는 무리에 오늘 갈 건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14: 아 진짜요?
12: 정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14: 그런가?
12: 네.
14: 가?
12: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처음에 진짜 누구 있는데? 아 그래? 몇 명인데? 뭐 어떤 친구인데? 어디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알겠어? 하면서 보내주면
14: 귀여울 것 같다.
12: 귀엽잖아요.
15: 근데 이제 한 번에 가? 그냥
12: 이러면 가? 그러면
15: 찜찜하다.
12: 맞아. 너 남자들이랑 노는데 괜찮다 이건가?
14: 그러니까
12: 뭐 믿어주는 건 너무너무너무 고맙지만
15: 맞아요.
12: 알겠다 너.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13: 저도 좀 그렇거든요. 좀 안 돼. 이거 딱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15: 아서처럼
13: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은 그 모른다고요. 저 같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뭔가 실제랑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뺏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헤어질 결심처럼 탕웨이를 이렇게 바로 뺏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뭇머뭇 안 하고 저기 박해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송설이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뭐 다가갈 듯 안 다가갈 듯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15: 맞아요.
13: 송설에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적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예시처럼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딱 혜성이 딱 이입이 돼서 그런 건지 바로 그냥 야, 그럼 그러지 말고 한국 가자. 뉴욕까지 왔으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15: 아, 진짜.
12: 대박인데?
13: 진짜. 진짜 내가 뉴욕까지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그거를 고백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네.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후회로밖에 돌아오지.
14: 미련이
15: 있어.
13: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12: 한번 내뱉기는 해야지.
13: 그러니까
12: 내뱉지 못하니까 12년이 지나서도 한번 띄웅. 12년이 또 지나서도 한번 띄웅.
14: 아, 이제 또 그 다음 12년도 있을 거다.
12: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13: 억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돼가지고.
12: 네. 그래, 아니면 아서가 죽거나 이렇게 되면.
14: 그치.
12: 또 그 나영은 혼자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3: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서처럼 봐주면 안 되고 혜성처럼 머뭇머뭇 가리면 안 돼. 저가 생각했어.
12: 이지성의 사랑학계로.
13: 이강복의 사랑학계로는 머뭇거리면 안 돼.
14: 머뭇거리면 안 된다.
15: 제대로.
14: 뭐든.
15: 네. 뭐든 맞아. 제대로 해야 된다.
13: 뭐든 해야 돼.
14: 끝까지 가야 된다. 네,
13: 끝까지 가야 돼.
12: 안 그러면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긴 해요. 뭐든. 머뭇거리거나 그랬을 때. 저는 그 아서가 나영이랑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 한국말로 잠꼬대 하는 거 알아? 나는 한국말로 뭐 잠꼬대 하는 거라 하고 되게 뭐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말을 꺼냈을 때. 아, 이렇게 나영이 잘 때 그렇게 쳐다보면서 아, 얘 귀여운 소리 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럴 때가 불안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거에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서가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함을 대해서 나영한테 꺼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안 그러면은 자기 속에 계속 이렇게 묵혀놓고 있다가
14: 더 커져요.
12: 네, 더 맞아. 커지잖아요. 근데 아서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14: 진짜 안정형.
15: 진짜 안정형.
14: 아서한테.
13: 아니, 아서한테 아니야. 빠졌구만.
12: 아니에요. 근데 아서처럼 좀 너무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제가 그쪽으로 갔을지도.
15: 설득되신 거.
13: 근데 현실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만나야 될 남자는 그런 아서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12: 완전.
14: 그쵸.
13: 아서. 확실히. 혜성이 같은 남자를 만나면. 바보 천치.
12: 진짜.
13: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고백 못하고.
14: 회피형, 회피형.
13: 그러니까, 회피형.
12: 아, 회피형 딱 싫어요.
14: 회피형.
12: 회피형 너무 싫어.
13: 근데, 조금 저 자연스럽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진짜, 그니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15: 네.
14: 맞아요, 맞아요.
13: 나한테 인연이라는 건 있는 건가? 지나간 사람들도 또 생각도 나고.
12: 그러니까, 맞아.
13: 아,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의 진짜 인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좀 그런 물음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운명은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12: 운명은 있다 없다?
15: 운명은 있다 없다.
13: 인연은 운명. 있고 그러니까 운명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있다 없다.
12: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명, 운명. 있다. 있다 있다 없다?
14: 없다신 것 같은데.
13: 근데 이게 Yes or No라고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딴 사람들 먼저.
12: 진짜.
13: 사실 제가 생각해온 답이 있어요.
12: 그래요?
15: 진짜요?
14: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셨네.
12: 아, 오케이.
14: 저 완전 있다.
12: 완전 있다.
14: 저 완전 운명론자.
12: 운명학개론.
14: 잭은요?
13: 네, 잭은.
15: 저도 있다?
13: 있다.
15: 근데 약간 의미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12: 그치,
15: 운명이라고
12: 맞아.
15: 생각하면 운명인 거고 맞아, 맞아. 아니면 아닌 거고.
13: 맞아, 맞아. 이거에 조금 연장선상 같은 느낌인데 그 제가 이거 테넷의 어떤 평을 보고 이거에 대한 운명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했어. 그 이게 결정론 테넷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의 결정론에 대한 얘기야. 모든 건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다 그 시간 순서대로 다 결정돼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인물들은 그 결정된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 의지를 계속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 자기 운명을 만드는.
15: 운명을 만드는.
13: 그러니까 엄청 모순되는데, 그 모순 자체의 말이 엄청 맞는. 좀, 저는, 운명은 있다라고 믿고, 믿고는 있지만, 근데 나는 거기서도 내 운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운명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15: 맞아.
13: 근데 다만, 근데 그런 게 분명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여튼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다.
15: 진짜 확고하시네요.
12: 준비를 또.
13: 아, 준비를 다 해요.
14: 그러니까 세네트를
15: 진짜. 진행이 진짜.
13: 빌드업을.
12: 진짜. 네,
13: 진짜 많이 했어요.
15: 물 흐르듯이 네. 진짜.
12: 야무지신데요. 역시 진짜. 다르시다.
15: 진짜 다르시네.
12: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다.
13: 아, 진짜.
14: 역시.
12: 그러니까.
14: 선배님 맞으시니까.
12: 아, 그럼요. 저희의 선배님이시잖아요.
13: 아, 뭐 해봤자 뭐 몇 개월 조금 안 되는데.
12: 근데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13: 칭찬 받으면 좋아합니다. 칭찬 받으면 좋아합니다.
12: 아, 너무 좋다.
13: 아, 근데 이게 아, 그러니까 운명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아, 나의 운명은 어디 있을까.
12: 그러니까. 사실
13: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2: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다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요.
13: 그죠.
14: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죠.
12: 기다리는 사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앞이 조금 캄캄해요. 그 러브를 생각하면
14: 까마득하니까
12: 안 보이거든요.
14: 안 잡히니까
12: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보이고 있는데.
13: 아, 그 죄송한데 네. 그 각자의 아니 정확한 나이는 아니더라도 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20대 아. 초반 정도 되는 거.
15: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13: 초반.
14: 몇 살이? 제 몇 살이에요?
15: 저 20대 초반인데요.
13: 아, 초중이라고 칠까요?
15: 네, 초중으로. 초중. 아~ 초중.
12: 그러면은 뭐 저는 중반.
14: 전 후반이에요.
13: 후반.
14: 네.
13: 그러면 아직 저는 길은 넓다고. 아니, 그러니까 할 거는 진짜 많다. 그리고 지금의 뭔가를 다 뛰어들면 될 것 같아.
15: 아, 진짜요?
13: 뭔가가 있으면
15: 뭔가 있으면
13: 나를 던지는 게 나.
12: 아, 그러니까요.
13: 던질 뭔가가 있다면 무조건
12: 뭔가가 있긴 해야 되는데.
13: 제가 맞아요.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면
12: 좋다.
13: 제가 그 저 조금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네. 제가 거의 26까지 모태 솔로였어요.
14: 아, 진짜. 우리 선배님이 막
12: 하니까요. 완전 선배님이잖아요.
13: 26까지 모태 솔로였어요. 모태 솔로였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전체 치면은 제 소개팅만 20번이었어요.
12: 에?
15: 아, 진짜요?
13: 진짜. 나 나간 족족 나갔어.
15: 와.
14: 우와.
13: 족족 나가고 근데 다 안 됐어.
12: 근데 마음은 있던 분이 있으셨어요?
13: 있던 분도 있고 내가 안 있는 사람도 있어.
15: 아닌
13: 사람도. 근데 다 잘 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이제 옛날에 이 감독은 찐이었던 거죠. 찐특 때만
15: 아, 그 찐이요?
13: 네, 네 그 찐. 진짜의 찐이야.
12: 나도 뭔 말인가?
13: 찐따의 찐.
15: 아, 찐따의 찐.
13: 찐따의 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20번의 그런 오답노트를 점점 해오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들도 해오고
15: 그러니까.
12: 네, 해오다 보니까.
13: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시그널이 와서 이렇게 조금 만나게 된
15: 경지.
13: 물론 근데 그때 짧게밖에 못 만났어요. 아,
12: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13: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막 클럽도 가고
12: 그런 무수한 노력들.
13: 네, 무수한 노력들. 뭔가 모임 있으면 뭔가 다 나가고.
12: 사실 저희는 까마득하다고는 했는데 노력이란 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 연애 하고 싶다. 근데
14: 안 하면 뭐 어때? 뭐
15: 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13: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저 조금 격한 말로 네. 좀 여미새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컨셉이 맞기는 한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로 무조건 의지로. 뭔가 운명을 만들어요.
15: 네.
13: 운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2: 우리도 해내야 돼.
13: 네. 소개팅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15: 한다.
13: 뭔가 이렇게 무슨 뭔가 술자리 모임 있다 하면 무조건 나가.
15: 무조건 가.
13: 남자 있어? 그래 나가.
14: 남자 있어?
13: 여자 있어?
14: 여자 있어?
13: 예를 들면 여자 있어? 이러면 나가서
15: 이 정도의 노력을
13: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몇 번의 연애가 성공을 했고 그렇게
12: 그러니까
13: 심지어 이제 전에 만났던 친구가 오래 만났는데 3년 반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원래도 옛날 20대 때 알다가 이제 30대 때 제가 DM을 날려가지고 만났어요.
12: 왜요? 그냥 오랜만에 아는 친구니까?
13: 이랬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DM을 날린 건 아니고 처음에 DM을 날린 건 아니고 그 페북이랑 동시에 했어요. 그 페북에 사진을 프로사를 바꿨어. 바꿨는데 페북에다 댓글을 달.
12: 아, 그분이.
13: 그 친구.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덥석 이제 저는 바로 그 친구 인스타그램도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DM을 이렇게 DM. 해가지고 만났던. 아~ 원래 이제 다른 데서 일하면서 촬영하면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된 그런 노력의
15: 노력을
13: 네, 산실.
12: 그니까.
13: 그러니까 아~ 이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 이게... 사랑을 위해서.
12: 그래 사랑을 맞아.
13: 혜성이처럼 그렇게 뉴욕까지 가고. 아. 아~ 어. 페북, 혜성이도 결국엔 페북 해가지고 페북으로 했잖아요.
12: 맞아요.
14: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13: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해야
15: 그런 식으로.
12: 아, 그러니까. 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안 하고 있어!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나 진짜 안 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4: 남들이 한다고 생각 못했지.
12: 응,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렇지.
13: 다 노력을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도 뭔가
12: 될 것
13: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15: 네. 그렇죠. 자만추에 너무 극단이라서 아, 그런 것 같아요.
13: 제가. 자만추.
12: 그죠. 이. 너 어떡해.
15: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딱
12: 만났으면 아,
15: 만났으면 좋겠고
13: 운명론.
15: 네. 진짜.
13: 운명론에 지금 갇혀서.
15: 갇혀서.
13: 테스트라이브.
15: 매몰돼서. 네.
13: 아, 물론, 진짜 운명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저도
14: 있을
13: 그랬다고
14: 했을
15: 수도 있어요.
13: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왔다라는 느낌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15: 네.
13: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넷으로 돌아오면, 자기, 그 운명 안에서 나의 자유의지가 발현이, 발현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12: 네. 이루어진다.
13: 어. 어, 지금 사이비가 또 내가.
15: 아니, 아니면.
12: 우리 빠졌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13: 아마, 제 친구들이 보면은 진짜, 쟤 연애 못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연애를 못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6대 아. 처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게 26. 아. 그 전에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귄, 투투 사귄.
12: 와,
13: 투투가 있었는데.
14: 그래도
13: 그 진짜. 손도 못 잡았어요.
12: 아, 근데 그땐 다 부끄러우니까. 네,
13: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투투 됐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전 남친한테 가버려서. 아. 네, 그래가지고.
15: 전 남친.
13: 네, 그냥 진짜 흐지부지 헤어졌어요. 네, 그런.
12: 네. 마음 아픈 일이 있었네요.
14: 경험이 있으셨네.
12: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시겠지만.
13: 아니, 뭐, 거의 지금 20년.
12: 그러니까요.
13: 넘게.
15: 네, 넘게.
13: 어, 20년 정도에 거의 묵혀둔 얘기인데.
15: 네, 아, 20년까지.
13: 지금은 딱지가 이제 다 이렇게
12: 아물어서.
13: 네.
12: 뭐, 지금은
13: 뭐,
12: 크게
13: 뭐 그런 거.
12: 네. 그럼 최근에 사랑도 좀 아무셨나요?
13: 최근에 사랑. 아,
14: 왜 그래요?
15: 아이고.
13: 아, 최근에 사랑. 아니, 아물긴 했어. 왜냐면은 그때 이제 뭐 헤어질 때 그 뭔가 좀 그냥 스무스하게. 아, 물론 근데 공허함은 남아있죠. 아. 공허함은 남아있는데. 근데 이 친구를 그리워해야겠다라는 거는 아,
12: 이제 사라진
13: 아, 하면 안 되겠다.
15: 하면 안 되겠다.
13: 아니, 좀, 절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아. 전 여친한테 연락하지.
14: 하면 안 돼.
13: 절대 하면 안 돼.
12: 진짜. 이건 진짜 지켜야 돼. 이건 진짜 지켜야겠습니다.
13: 네. 그러니까.
14: 보세요, 많이 배운다.
12: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많이 배운다.
15: 진짜 오늘 많이 배운다.
13: 아, 그 다른 누구 있지? 닉이었나요?
12: 네, 닉이요.
13: 그러니까 닉이 엄청 그 굉장히
15: 고수예요.
13: 어, 아. 아, 연애 고수.
12: 예, 연애 고수.
14: 저는 말씀하시는데, 아, 닉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닉과
13: 진짜?
14: 지금 뭔가 비슷한 진짜? 가치관을
13: 아,
14: 공유하시고 아, 계시겠다.
13: 그 친구가 있었으면 진짜 오늘 완전. 진짜
14: 우리 세뇌 완전.
15: 진짜.
13: 풍성한 그게 됐어요.
12: 그러니까 지금은 그 뭐라 그래야 선생님 말씀을 듣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15: 닉까지 왔으면 저희 말할 시간 없었어요.
12: 그니까 그 두 분이서 그냥 탁, 탁, 탁.
15: 진짜.
12: 진짜 그랬을 것 같은데. 다음에
13: 그러니까
12: 다음에
13: 다음번에
12: 또
13: 한번 또 네,
12: 사랑 이야기로
13: 사랑 이야기로 한번
12: 들고 오면 좀 좋을 네, 것
13: 그렇죠.
12: 같아요.
13: 네. 뭐 사랑 영화에 엄청 많으니까
15: 맞아요.
14: 맞아요. 맞아요. 네,
13: 좋은 영화들 최근에도 많고 옛날 뭐 영화들도 많고 네, 진짜.
12: 그러면 영화에 그 전생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전생 있다고 믿으시나요?
15: 전생
14: 있다고 전생
15: 전생이라
13: 와 저는 아 모르겠어요. 전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 관계에 뭔가 생각을 좀 못하게 되는. 오히려 내가 전생이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다음 생은 아하.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12: 흑인이요?
13: 네. 그래서 왜요? 농구 선수 아니면 래퍼를 하고 싶어요.
15: 아, 진짜
13: 농구 좋아하고 랩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12: 맞아. 여기 오시기 전에도 농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13: 아, 스토리 올렸어.
12: 네, 스토리에
13: 스토리 올려서.
15: 아, 진짜요? 네,
13: 농구를 혼자서 했던.
14: 전주에서요?
13: 아니,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운동하려고.

0: 이렇게 입이 터지는 이유가 이렇게
1: 아, 너무
0: 리액션들이 다 너무 좋아서
2: 너무 좋아서 끝나고 2대2 농구라도
0: 그러니까 다행히 네.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픽업 게임 아, 조금 아. 그런 룰들이 있어. 이렇게 맞아요. 서로서로 눈치 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3: 함께 하실래요? 네. 이렇게요?
0: 심지어 외국인 분이 한 번 오셔서 같이 했어요.
3: 어제요?
0: 네, 외국인이 두영수 게임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3대3 3-on-3 한 세 판 하고
3: 장난 아니에요? 네,
0: 그러고 찍은 게 그 인스타였어요.
3: 아 그렇구나. 네,
0: 혼자서 이렇게 아, 나 농구했다.
2: 농구했다.
0: 아. 나 이렇게 건강한 여성.
3: 건강한, 나 이런 사람이다.
0: 나 지금 활발하다. 활발하다. 슈폼 이쁘다.
2: 슈폼 이쁘다. 아.
3: 근데 그... 진짜, 아, 진짜 예뻤어요.
0: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해야.
3: 아, 또 이제 연락이 또.
0: 연락이 올 수도
1: 있고. 아, 이것도 메이드 하신 건가요?
0: 그, 아, 또. 그런 것도 살짝 끼 부리는 아. 그런 거 나름에.
1: 그쵸, 그쵸. 그쵸, 인사
0: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이 친구랑.
1: 나한테
0: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3: 네, 지금 그럼 하트를 누르지 말아야겠다
1: 조심해야겠다.
3: 생각한 거
0: 진짜. 아, 그걸로 논쟁이 많아요. 네, 좀 갑자기 새는데 그 저기 인스타 스토리를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 플러팅이다 아니다.
1: 아, 맞아 맞아요.
0: 그걸로 논쟁이 많아요. 저는 플러팅 이제 그 얘기가 떠오르자마자 저는 이제는 플러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플러팅이라고 봐요.
1: 맞아요.
0: 저는 그 전까지는 플러팅이라고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떠오르니까 이제 아 그걸 이제 플러팅이 아니다. 돼버리죠.
2: 의미가 퇴색됐던 거죠.
0: 근데 하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이 친구가 하는 느낌을 그 친구가 관심 있다는 논외고 내가 그 친구도 결국엔 나랑 연락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던져보는 거죠.
3: 이렇게 툭 하고.
0: 요새 뭐?
3: 이렇게 툭 하고.
0: 뭐? 이렇게 하고.
3: 그걸 넣는 것처럼.
0: 그죠, 그죠. 레이어. 이렇게 한 번씩 도전해본다.
3: 아, 네.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어, 네. 진짜.
2: 계속해서 운명을 그러니까, 만들어.
1: 네. 개척하고 계셔.
0: 인스타로 만들고, 인스타 만드시고. 네. 이렇게.
3: 거기에 다시 이제 꾸준히 나의 멋있는 모습들을 올리고.
0: 모습도 올리고, 이렇게 뭔가. 하이파게 올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된다. 네.
3: 다들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2: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돼.
0: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돼.
3: 진짜.
0: 그렇게 운명이 아 참 이 영화를 부정하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내가 좋아해서 들고 왔지만
3: 그러니까 네,
0: 이 영화를 좋아해서 들고 왔지만 이 영화를 엄청 부정하게 돼.
3: 그러면 있겠다.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0: 이거 저 먼저 얘기하신 그러면 먼저
3: 좋아요 좋아요.
0: 저는 그 이거는 좀 이제 그 영화 미학적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좀 기술적인 거. 그 마지막 씬이 그 마지막에 딱 혜성이 타고 가는 거 말고
3: 딱 그 걸어가는 그, 거요.
0: 예. 네, 이렇게 쭉 트랙으로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오고 하는 그 감정을 쭉 이어나간 그 호흡 자체가 너무 좋았던 그리고 이제 그 그레타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데
3: 맞아.
0: 음악과 딱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슬픔이 나한테 너무 전달되는
3: 맞아요. 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더 남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0: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혜성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 음악이 쭉 깔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운명을 안 믿을래 없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영화가 대본
1: 맞아 맞아
0: 그 환상을 심어줘 버리
3: 맞아
0: 그래서 저는 그 씬을 꼽을 것 같아요. 진짜
3: 저는 근데 그거 트랙 하기 전에 그 나영이랑 혜성이 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잖아요. 그때 뭔가 불안한 거예요.
1: 뭐라고 할까봐.
3: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대로 그냥 진짜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행히 그렇게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1: 그게 나쁜 일인가요?
3: 아니 나쁜 일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에요. 왜냐면 불륜이니까 전 불륜 진짜 싫어요.
0: 그건 맞아요.
2: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 리도 없지 않을까요? 영화가.
3: 그치요. 맞지요. 네,
0: 여기서 그거를 좋아라고 외치는 건, 저희 굉장히, 여기 딱, 경찰서도 딱 보여요.
2: 완전 경찰서가.
0: 또 가야 되지 않을까.
3: 그렇죠. 안 돼, 안 돼.
2: 맞아요.
3: 분류는 안 됩니다.
0: 안 되지만.
1: 안 되지만.
0: 근데 저는 반대로 그때의, 물론,

0: 혜성이는 간접적으로 저는 그 마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조금만 더 완곡한 표현 말고, 저는 조금만 더 갔으면 어땠을까?
2: 갔으면
0: 아니,
2: 어땠을까?
0: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뭐, 메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탁 던졌으면은,
1: 또
0: 아,
1: 어떻게?
0: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1: 안
0: 결말이,
2: 결말이지만,
0: 결말이겠지만, 좀더그 마음에
2: 속마음을 좀 더,
0: 그거를
2: 맞아요.
0: 딱 던졌으면
1: 어땠을까?
0: 어땠을까? 그냥 대사 라인 같은 게 조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런
1: 맞아. 그냥 계속 혜성은 좀 회피만 하는 게 그때도 좀 보였던
0: 맞아요.
1: 것 같아. 자기 딴에선 노력했겠지만.
2: 그쵸.
0: 맞아요.
3: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2: 맞아요.
3: 했어가지고
2: 서로 선
0: 맞아요.
2: 안 넘으려고.
1: 애매. 맞아. 맞아, 맞아.
0: 그 어떤 장면 그러면 혹시
1: 어렵다.
2: 저부터 하나요?
3: 하세요.
2: 저는 그 영화 주 내용이랑 관계 없긴 한데
0: 아, 예.
2: 그 초반부에
0: 예.
2: 그 주인공 어린 주인공들 이제 갈라치고 서로 그 세월 동안 뭐 했나 쪼라라 몽타주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초록색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3: 아, 진짜
2: 뒤에
3: 벗어나지 못한다. 어떡해?
2: 분장을 메고 논밭을 걸어 가더라고.
0: 느낌 알것 같아. 심지어 제가
2: 네.
0: 그 군복을 입던 세대다 보니까.
3: 아,
0: 네.
2: 그러면서 그 주인공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0: 그죠.
2: 여자친구 생각도 하고.
0: 그러니까 뭐.
2: 저도 그때 막 행군하면서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3: 누구였어요?
1: 누가 있었나
2: 뭐
1: 봐요.
2: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밖에 있던 저희 과 사람들이랑
1: 과
2: 친구들이랑
1: 중에,
2: 또.
1: 과 사람 중에
3: 나는
1: 뭐 있었나?
3: 거기서 자유의지를 발현시켜가지고 거기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
2: 거기서요?
3: 그저 생각만 하고 말.
0: 군대에서?
3: 군대에서 떠올랐다는
0: 네.
3: 것은
1: 그러니까
3: 저는 예사롭지
2: 그
3: 않은
2: 정도로
3: 인연이라
2: 그거
3: 생각합니다.
1: 아,
2: 안
1: 그런가?
2: 떠올랐는데.
1: 근데
3: 아,
1: 막
3: 떠올랐다고 했지
2: 아니
3: 않았어요?
2: 그냥 친구들이 떠올랐지 그런 사람이 떠오르진 않았는데.
0: 조금 얘기하면 전 반대. 너무 많이
3: 힘드니까
0: 떠올랐어.
2: 힘드니까
0: 그냥
3: 다 떠올라 다 떠올라.
0: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제 저기 핸드폰 들고 들어갔을
2: 네.
0: 거예요. 전에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하던 세대.
2: 맞네. 전화기로.
0: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가서 그 전화로 다한 번씩
1: 돌리고.
2: 맞아요.
0: 시간대 시간 남는 시간에 한 명씩 다 돌려.
2: 그 깊이가 다르네요, 확실히.
0: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1: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더 웃겨.
0: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제 너무 금사빠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딱 거기 병영에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생각도
2: 맞아요.
0: 많이 나고 그래서 그냥 다 전화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물론 이제 잘된 친구는 없었죠.
2: 그리고 가면 또저 빼고 다 있어요, 여자친구가.
0: 아.
2: 다 건물대에다가 뭐 사진 걸어놓고
1: 근데
2: 받으면 다
1: 일말
2: 전화하고.
1: 상초라고
0: 그죠.
3: 맞아 맞아 맞아.
1: 않았어요?
2: 그게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3: 진짜요?
2: 얘는 진짜 엄청
0: 맞아 맞아.
2: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싶었던 애들도 딱그 상병 달자마자 표정이
1: 그러니까
2: 싹 우울해지면서.
1: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3: 과학이구나.
2: 진짜.
1: 내 친구도 그 커플인데 그 친구들 빼고 다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 타임에 맞춰서.
2: 저희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게
0: 맞아요.
2: 너무 심한 것
1: 너 어떻게
2: 같아요.
1: 타임이 그렇지가.
2: 그러니까요.
1: 왜 진짜 신기한 거
2: 그래서 주인공들도 그런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거리감이랑.
0: 거리는 진짜 무시 못하는
1: 맞아. 오래 못 보니까.
3: 시간도 딱 그렇고.
1: 제인 생각나는 거 있어요?
3: 저는 그 술집에서 아서 놔두고 둘이서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1: 네네네네.
3: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서의 그 소외감을 알것 같거든요. 너무 알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둘을 계속 엮게 되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서한테 너무너무 미안한데, 아서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1: 그래도?
3: 그 둘이 너무 특별해 보여. 그래서 그
2: 아.
3: 씬에서 그 언어로 딱 그걸
2: 언어가.
3: 차이를 둔게 계속
2: 진짜
3: 남는다.
2: 똑똑한 것
1: 맞아. 언어의 차이로 그렇게 한 게. 근데 지금 뭔가 조금 아, 저는 혜성과 나영이 계속 우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살짝 좀 지겹더라고요. 아. 아니 이미 끝났는데 맞아. 왜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지?
2: 있을 때 잘하지.
1: 어, 있을 때 잘하지.
2: 그 이제 와서.
1: 어, 그렇지. 왜 질척거릴까?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헤어지고 그쵸. 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자기 각자의 삶이 생겼고 그 바운더리가 생겼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뽀잉 하고 들어오고 싶나?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0: 아, 저는 그니까 그 10년 짝사랑의 생각을 해보면 10년 넘었죠. 더 넘게 짝사랑을 한 건데 아, 그 뭔가 내가 갖고 싶은데
1: 못
0: 그
1: 가죠.
0: 뭔가 그 못 갖는 그거에 계속 그 갈망하게 되는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 적어도 저는 그니까 남자로서는 진짜 이게 뭔가 아, 그게 좀 안 되는 게 너무 막 아, 진짜 좀 마음 아프고 그랬던 게 좀 커요 진짜.
1: 근데 저도 그걸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막 계속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랬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근데 뭔가 말로 내뱉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또 특히 아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아,
2: 상황에서
1: 아무리 언어가 다르다 하죠. 그건 좀
3: 나쁘긴 해. 진짜.
1: 솔직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넷이서 대화하는데
3: 둥둥 이렇게 살짝 돌리고
1: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나잖아요.
3: 진짜 완전 성나지.
1: 근데 아서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2: 들어주고
1: 그냥 이렇게 하는데
3: 저라면 번역기 켰어요.
1: 나도
2: 켜가지고
3: 노래 쓸때 놔두고
1: 맞아. 그래 왜 번역기 안 켰냐? 아 진짜로 아서 뭐 하는 거지?
3: 진짜 착해.
1: 아 나 같은 진짜 번역기 켰다.
2: 바로 GPT한테 지금부터 하는 대화 다 녹음해서 딱 하고.
1: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았을까? 저도 이 테이블 씬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아, 저는 그거. 아서가 그 잠꼬대 얘기했을 때. 침대에서. 아.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2: 진짜
1: 같아요.
2: 진짜 사랑이다, 그게.
1: 네, 아서가 그냥 너무 로맨틱해가지고.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혜성은 회피했을 것 같아요.
3: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망상.
1: 어, 혼자 망상.
3: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1: 그치.
3: 한국 막 또 가고 싶나 보다.
1: 저 단어가 뭐지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아서는 그렇게 불안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쉽게도 이렇게 끝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성 감독님을 진짜. 모셔가지고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2: 너무 좋아요. 진짜,
1: 진짜 너무. 시간만. 저번에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올라왔을 때 3탕을 뛰자.
2: 아, 너무 좋습니다.
3: 좋은데?
1: 네. 3탕을 뛰자.
0: 영화 3편 보고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1: 그쵸?
0: 바로 공장 찍듯이
1: 옷을 막 갖고 입고 막 해가지고
0: 쿵쾅쿵쾅 해가지고
3: 옷까지
0: 그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2: 다음번에
0: 한번 올라오시면
2: 너무
0: 한번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네요. 진짜
0: 너무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 준비한 거를 좀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1: 네. 아 너무 다행이다.
0: 100%는 아니지만 뭔가 80%는 했던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1: 너무 다행입니다.
0: 봐가지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희도 살짝 긴장을 했거든요.
2: 맞아요.
1: 첫 게스트.
3: 맞아요.
1: 근데
2: 첫 야외.
1: 맞아. 첫 야외고.
0: 그, 첫 야외.
1: 네. 그리고 그
3: 우리 준비 안 된 사랑 이야기.
2: 맞아요.
1: 우리는 사랑을 못 하는데 이제 사랑을 잘하는 친구가 못 왔고.
3: 맞아.
1: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감독님 너무 대화를 재밌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또 야무지게 저희가 잘 이렇게 대화를 한 것 같네요.
2: 좋습니다.
3: 한수 배우고. 네.
1: 그러니까 한수 배우고.
2: 한수 배우고 합니다. 아, 저는
1: 우리의 선배님. 그러네, 두수 배웠네. 네.
0: 아, 이제 연애까지 이렇게.
1: 연애까지.
2: 연애까지 해서.
0: 야매긴 한데. 네. 잘 배우셔서. 좋은 사랑 꼭 하시길.
2: 감사합니다.
1: 우리 모두 좋은 사랑.
0: 좋은 사랑.
1: 하길 바라며. 네. 저희가 마지막 그게 있어요. 어떻게 했지?
0: 아, 마지막은 어떻게 했죠?
1: 도도도도. 끝! 이렇게
2: 하고.
0: 같이 다 같이.
1: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해 보시죠.
2: 볼까요?
1: 잠시만.
0: 제가 일단 제가 아니야. 이거를 듣다 보니까 뭔가
1: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2: 역순으로?
1: 어 이렇게 해볼까요? 낮은 것부터 고음 이렇게 가볼까요?
2: 좋습니다.
3: 낮게
1: 언니 낮게. 네.
0: 제가 전 것 같아.
1: 아니에요, 전 것 같아.
0: 왜 이렇게 빨리지?

0: 선거 상식 퀴즈 빠르게 갑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은 언제죠?
1: 5월 29일 30일 이틀.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0: 본투표는 언제?
1: 6월 3일.
0: 딩동댕. 선거 상식 퀴즈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사전투표 5월 29, 30일. 본투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세요. 6.3 지방선거.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운동의 장점만을 모아둔 스포츠가 있다면, 자, 오늘은 전주에서 그리고 완주에서 재밌고 획기적인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완주군 비봉 피크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총무님. 네, 저는 전주 전아리 피크볼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는 차영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성식 회장님.
1: 네.
0: 차영근 총무님.
2: 네. 네.
0: 총무님보다 회장님이 높으신 거죠?
2: 그렇죠. 당연히 높죠.
1: 아, 이거 논다디 없어요. 네.
0: 완주군에서 오신 회장님. 예. 피클볼 협회.
1: 예,
0: 완주군
1: 클럽.
0: 피클볼 클럽 협회. 예. 회장.
1: 예, 예, 뭐.
0: 님이시고.
1: 좋습니다.
0: 네. 예. 그 차영근님은 동호회죠?
2: 그렇죠. 예, 예.
0: 전아리 그 동호회의 총무 맡고 계시고.
2: 예, 예.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주에서 그리고 완주에서 재밌고 획기적인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좋습니다.
0: 예. 너무 짧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
1: 아,
0: 라디오 방송이니까 좀 길게 말씀해 주세요.
1: 아, 그래요. 네,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비봉면의 피클볼 클럽 회장이지만
0: 네네.
1: 이제 제가 그 작년 재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0: 네.
1: 피클볼 코트를
0: 예.
1: 내면을 네. 국제 규격으로 맞게
0: 예.
1: 예,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지금 완주군 비봉면에 그 코트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국제 규격에 맞는
1: 예, 대한민국 최초의.
0: 대한민국 최초의.
1: 예.
0: 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1: 예, 어, 감사합니다.
0: 이야. 아, 몰랐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면.
1: 아, 그래요?
0: 아, 전국 최초로.
1: 예.
0: 이야, 완주군 비봉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총무님은 좀.
2: 전주대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기간도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그 한정된 기간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간은 이제 저희들이 다른 구장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0: 네네.
2: 같이 이렇게 함께 피크볼도 치고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긴장을 풀 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그리고 우리는 완주인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전주와 완주에 사신 지 각각 얼마나 되셨어요? 회장님 먼저.
1: 네. 아, 저는 65년 됐습니다.
0: 토박이.
1: 예, 네, 토박이.
0: 아, 나이가 나와버렸네요.
1: 아유, 뭐 괜찮습니다.
0: 6학년 5반?
1: 예, 예.
0: 아,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지역 큰 저기 뭐 대도시 같은 데 나가고 싶어 할 법한데 왜 안 나오시고.
1: 뭐 고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0: 네네.
1: 근데 저도 나갈 만큼 나갔다 왔습니다.
0: 아, 중간에 예. 이제 젊은 시절 나갔다가 이제 예.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고향에서
1: 예,
0: 활동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1: 예, 맞아요.
0: 이야, 예, 비봉면 최고.
1: 감사합니다.
0: 네, 총무님.
2: 예, 저는 이제 전주에 한 3년째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요.
0: 어.
2: 아,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그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0: 아 육아 때문에
2: 예예 예, 전주에 아.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고향이 원주라고 들었습니다.
2: 예, 원주에서 쭉 살다가
0: 네.
2: 이제 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아 우리가 가서 좀 돕자.
0: 네네.
2: 예, 우리가 뭐 큰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고요.
0: 아유, 아직 뭐 종종 하시잖아요.
2: 예. 네. 운동에는 아직까지는 뭐 활력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0: 네네.
2: 그래도 나이는 이제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손녀들 돌보고 또 본인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0: 네.
2: 예, 우리가 전주로 이사 가자.
0: 네네.
2: 예, 그래서 전주에 오게 됐습니다.
0: 자녀를 위해서.
2: 예예. 예.
0: 아, 또 이렇게 전주에 계시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예예, 예, 너무 좋죠.
0: 전주에서
2: 예.
0: 건강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그러면 전주에 살아보니 또는 완주에 살아보니 정말 이것 하나는 좋더라는 게 있다면 하나씩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회장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완주에 살아보니 비봉면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좋더라.
1: 비봉면에 살아보니 스포츠 하기는 정말 좋더라.
0: 오.
1: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피클볼장 있죠?
0: 이야.
1: 테니스 코트 있죠?
0: 오호.
1: 파크 골프장 있죠? 축구장 있죠?
0: 네.
1: 풋살장 있죠? 와. 다 있습니다.
0: 아니 대체 어떤 동네길래 이렇게 스포츠 체육 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1: 완주군에 뭐 스포츠 시설이 많은데.
0: 예.
1: 예, 그래도 하여튼 비봉면에는
0: 예.
1: 이게 다 있습니다.
0: 특성화된 곳이에요, 혹시?
1: 비봉면이? 그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17년 전에 귀향을 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관여한 게
0: 예.
1: 파크 골프장 이제 그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0: 예예.
1: 건의를 했는데 그게 됐고
0: 와.
1: 그다음에 이제 농촌 종합 개발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그 테니스장을 제가 이렇게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공모 사업이 있어서
0: 네네.
1: 거기로 공모를 해 가지고 피클볼장 국제 규격에 맞는
0: 네네.
1: 전국 최초로 내면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0: 이야, 내 고향에 내가 공헌하면서 살아야겠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네. 거잖아요.
1: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0: 원래 저기 스포츠인이세요? 생활체육인이세요?
1: 아마 하여튼 대학교 체육 시간에 이제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0: 네.
1: 그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테니스 하고 있어요.
0: 이야, 알겠습니다. 자, 총무님은 전주에 살아보니?
2: 예, 전주에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제 지인들이 전화가 오고 이러면 전통적인 거 한옥 마을이 있다. 이러면 한번 올래? 이렇게 얘기하면 선뜻 예, 한번 거기는 꼭 가야지. 예, 이렇게 얘기하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0: 네네.
2: 실제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고 가면 좋은데 한옥 마을만 보고 한복만 입고 그리고 간 사람들이 허다해요.
0: 아.
2: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거기만 가고 나를 만나지 않고 갔냐.
0: 그러게요.
2: 예, 거기가 훨씬 재밌었나 봐요.
0: 아.
2: 예, 그래서 다양한 걸 경험하고
0: 네.
2: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은 것만 저한테 이제 올려주고 예,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0: 그러네요.
2: 그런 전통적인 게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예, 기대도 되고 또
0: 네.
2: 앞으로도 또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 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차영근 총무님이 전주에 계시니까 이제 예. 원주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예. 저희 전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2: 예, 예.
0: 앞으로도 전주 알림으로서
2: 예, 예.
0: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들 잘해주셔가지고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예.
3: 테니스와 탁구, 배드민턴 같은 네트 종목의 특징을 모아놓은 피클볼이란 유스포츠가 미국과 호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동민 기자가 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국내 피클볼 대회 현장입니다. 탁구 라켓보다 조금 더 큰 라켓으로 구멍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입니다.
5: 입문이 좀 쉬운 편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들 다 게임도 가능하고 테니스는 이제 몇 년 배워야 게임이 가능하잖아요.
4: 테니스와 배드민턴에 비해 부상의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쓰며 움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됩니다.
6: 라켓이 한 200g 정도 되고 플라스틱 공이고 뭐 스피드가 좀 많지 않고 실내나 실외에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4: 피클볼은 즐기려고 고안된 종목이기 때문에 덜 공격적입니다. 동호인 대회를 늘려가고 있는 대한피클볼협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경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전주 시민, 완주 군민이자 피클볼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피클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에 제가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1: 예.
2: 예, 예.
0: 피클볼 전문가이시니까 뭐, 그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클볼이 뭐예요? 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피클볼은 어떤 스포츠인지 좀 그 정의가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피클볼은 반드시 피클볼을 먹으면서 해야 한다.
0: 피클볼? 피클로 만든 볼?
2: 개그썸인데요.
0: 그러니까요. 네. 우유적인 표현이시잖아요.
1: 네. 아니, 피클.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네. 피클볼, 피클볼 하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뭐 피클과 이렇게 우리가 먹는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네네. 제가 농담으로 네 맞아요. 반드시 피클을 먹고 해야 된다. 그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0: 네네.
1: 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건 이제 진짜 농담이었고 이제 1965년도 미국의 조엘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0: 아.
1: 에, 이게 만든 건데
0: 네.
1: 그 설이 이제 그걸, 그 유래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0: 네.
1: 이 친구가 이제 그 골프를 좋아해서 열심히 골프 신나게 하고 집에 오니까 가족들이 좀 이제 같이 놀자.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배드민턴 라켓이 없었대요.
0: 아.
1: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 대신에 그 조정을 할 때
0: 예.
1: 배 조정을 쳤는 노
0: 예.
1: 그걸 패들이라고 하잖아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배드민턴을 쳐본 거예요.
0: 아.
1: 근데 그래서 테니스 라켓이라고죠?
0: 예.
1: 탁구 라켓이라고, 배드민턴 라켓이라고죠?
0: 그렇죠.
1: 피클볼만 패들이라고 그래요.
0: 아, 그러네요. 네.
1: 그래서 거기에 그 조정의 그 패들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예. 설이 있어요.
0: 이야.
1: 상당히 유력하잖아요.
0: 네네.
1: 네, 그래서 그 패들을 가지고 이렇게 쳐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이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공에 공 크기는 당구공만 한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0: 네네.
1: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0: 예예.
1: 구멍이 뚫으니까 이제 이게 날아가면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속도가 테니스 공의 3분의 1 정도로 죽었죠. 그러니까 빠른 공보다는 느린 공을 느린 우리가 반응하기 쉽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기 위해서 고안하는 거.
0: 아,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예. 재밌다.
1: 한번 해보세요.
0: 저 공부가 됐어요.
1: 아, 그래요?
0: 왜 패들이라고 하지?
1: 네.
0: 그러니까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 탁구 라켓인데.
1: 그렇죠.
0: 아, 그런 배경 때문에 패들이라고 하는군요.
1: 네, 그렇죠. 그렇게
0: 재밌네요.
1: 아, 그래요?
0: 그렇게 탄생한 게 피클볼이다.
1: 예.
0: 네, 좋습니다.
2: 어떻게 보면 패들 스포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패들 스포츠.
2: 예, 예.
0: 저희가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면은 좀 그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2: 아, 제가 아마 보긴 했는데.
0: 아 예.
2: 예.
0: 검색을 해보시면 뭐 금방 예, 예. 아 이게 피클볼 패들이구나
2: 예, 예.
0: 아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2: 공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0: 네, 네.
2: 그래서 실내공, 실외공.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예, 두 가지 장점이 있죠.
0: 공 안에가 비어 있고 구멍이 네. 뚫려 있잖아요. 겉에는
2: 예, 그렇죠. 실내공이 있고 네. 실외공이 있고
0: 약간 다릅니까?
2: 예예. 예. 네. 구멍 차이가 있죠.
0: 아.
2: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0: 아 실외에서 하면은
2: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실내는 구멍이 좀 적고 크고 네. 그다음에 실외는 이제 구멍이 작으면서 많이 있고
0: 네네.
2: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거죠.
0: 아, 그 예. 용도에 따라서
2: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0: 완주군의 자랑거리인 비봉면에 있는 피클볼 구장은 네.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1: 아, 지금 현재는 실외인데요.
0: 네.
1: 또 이제 제가 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 올, 늦어도 내년에는
0: 네.
1: 그 지붕 비가림 시설을 할 겁니다.
0: 아, 지금 실외 거기에다가 이제 지붕을 만들 그렇죠. 예정이란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예. 아, 그래야 이제 눈이 오나
1: 그렇죠,
0: 비가 오나 할 수 있으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1: 예.
0: 그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피클볼이 테니스의 성격도 있고 탁구, 배드민턴의 성격이 있는 또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스포츠와 좀 차이는 또 있긴 하잖아요.
1: 네.
0: 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 먼저 그 피클볼의 코트 규격은 배드민턴 규격과 거의 일치해요.
0: 아.
1: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한 면이면 피클볼 코트는 내면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테니스와 제가 좀 비교를 많이 해본다면 예, 테니스는 굉장히 서양인들의 체격에 맞춰진 적합한 운동이다.
0: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US 오픈, 웸블던. 네. 거기서 지금 동양인이 아직까지도 우승 한 번을 못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근데 이 피클볼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동양인의 뭐 동양인 서양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 이게 피클볼이다.
0: 인종에 그, 상관없이.
1: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피클볼 그 테니스는 엄청난 파워로 해서 위에서 내리 꽂는 서브를 강력하게 넣는 게 특기인데 네, 피클볼은 반드시 허리 아래에서 언더로만 서브를 넣어야 돼요.
0: 아하.
1: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건 뭐 힘을 이렇게 그 볼에 네, 압력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언더로만 넣기 때문에 뭐 7살짜리 꼬마가 넣나 뭐 30대 청년이 넣든 네, 그렇게 그 서브에 위력 힘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보면 해볼수록 아 이것은 진짜 약자를 배려하는 운동이다.
0: 아하.
1: 테니스나 네, 배드민턴이나 뭐 탁구 이런 걸 비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처음에 입문할 때는 테니스를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좀 쉬워요. 근데
0: 유리하다.
1: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배드민턴이 유리하고 네네, 가장 유리한 건 역시 탁구로 봐요. 그래서 탁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지금 탁구 선수 출신이 하고 있는데
0: 아~
1: 그 이유는 그 앞에서 네네, 발리에서 네,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탁구는 바로 앞에 공을 순간적으로 딱딱 치는 손목을 이용해서
0: 네,
1: 테니스는 뭐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포핸드 막 힘을
0: 공격적이죠.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그 테니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좀 덜 격렬한
2: 예, 예,
0: 그런 스포츠.
2: 그렇죠.
0: 부상의 위험성도 낮고.
2: 네, 그렇죠.
0: 그렇죠.
2: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장 내 안에 네트에서 2.13cm 사이로 논발리 존이라고 있어요.
0: 네네.
2: 금지구역이죠.
0: 들어가면 안 되는.
2: 아니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네. 발리가 허용되지 않는.
0: 아,
2: 그렇죠. 그 금 라인까지.
0: 네네.
2: 그 안에서는 발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스매싱 같은 걸 못 때리기.
2: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에서 못 때리. 2.13cm의 논 발리 좀 금지 구역이 있다 이거죠. 예.
0: 그리고 배드민턴은 셔틀콕이 소모품이잖아요.
1: 네.
0: 깃털 막 깨지면은 네, 이제 새로 또 꺼내야 되는데 네, 요즘 그 셔틀콕 가격이 네, 비싸져가지고 네,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피클볼은 저기 뭐 오래 쓰면 망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볼은?
1: 근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에 비해서 월등히 오래 씁니다. 제가 지금 2년 정도 네네, 했는데 거의 2개 정도 깨친 것 같고
0: 예,
1: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에 쓰면 뭐 수십 개
0: 그렇죠,
1: 달았을 텐데
0: 네,
1: 예,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고 할까요?
0: 경제적이다.
1: 네, 경제적이네요.
0: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세 번째 여쭤볼게요. 피클볼 게임 진행 방식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 게임 진행하는지.
2: 나이별로 대회를 해요.
0: 네네.
2: 그래서 만약 16세 플러스
0: 네,
2: 그러면 16살부터 9위에 급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35세 플러스.
0: 네네.
2: 그럼 35세 이후는 가능하지만 이전의 사람이 그 게임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2: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50 플러스, 60 플러스까지.
0: 네네.
2: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
0: 네.
2: 그리고 이제 단식, 복식, 혼합 복식. 예,
0: 혼합
2: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팀전을 또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0: 단체전 같은.
2: 그렇죠. 네. 그 클럽의 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0: 몇 번 이기느냐. 네.
2: 그렇죠. 여러 가지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게임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11점 방식으로 하고.
0: 아, 11점.
2: 예, 예. 좀 더 이제 준결승이나 결승 뭐 이런 거는 이제 15점. 예, 21점까지도.
0: 아, 결승전은 가면 또 점수가 또 더 이렇게 올라가네요.
2: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예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네, 경기를 하지만 이제 준결승이나 결승전에 가면 3판 양승.
0: 아, 그래요?
2: 그렇죠. 아. 세 번 중에 두 번을 이겨야.
0: 예선전은 단판이고?
2: 예, 그렇죠.
0: 아, 그럼 예선전에 떨어지면 정말 억울하겠다.
2: 그래도 이제 한 대회 나가면 네. 기본적으로 세 게임은 할 수 있게끔.
0: 회장님 혹시 추가 말씀 있을까요? 게임 진행.
1: 예, 그 피클볼을 처음 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룰을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그것은 서브권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는데 아. 그걸 상당히 그 옛날 배구를 할 때 그 서브권이 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데 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서브권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얻으면 점수를 얻는 게 아니고 서브권만 가져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포인트를 얻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브권이 또 두 개를 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려하고 네, 네. 보통은 이제 11점이 일반적으로 먼저 획득하는 팀이 이렇게 이기게 되는데 네. 약간 초보자들은 좀 빨리 끝나고 뭐 한 20분 이내 그다음에 좀 이제 실력이 늘면 늘수록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0: 티키타카 하는 거
1: 그렇죠 네. 그게 한 30분 정도 네,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고수이고 재밌습니다
0: 네. 고수 야 고수의 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고수는 하여튼 그 힘이 뭐라고 하죠? 공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힘을 빠진 상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자랑은 작년에 이제 코리아 오픈에 가가지고 네. 2점 배에서 3등을 했습니다.
0: 아, 회장님이 네. 박수.
1: 아 박수는요. 네, 그 뭐 하여튼 룰도 정확히 모르고 처음 대회 나갔는데 이쪽이 이제 그 미 개척 분야라 아마 하여튼. 봉사가 문거리 잡는 식으로.
0: 아 그래도 3등이 네. 어딥니까?
1: 아,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우연히 했어요.
2: 그 당시에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력이 다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웬만한 데에서 입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0: 예. 비복면의 자랑 회장님.
1: 죄송합니다.
0: 오늘 비복면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두 분은 어쩌다가 저기 피클볼 입문하게 되셨어요?
1: 뭐 저는 이제 그 일본 대만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 대만에서 이제 그 저는 원래는 그 테니스 대만에 가면 테니스를 라켓을 갖고 와서 네. 많이 했거든요.
0: 아 원래 취미로 테니스를 하셨던 거죠?
1: 네, 계속 대학 때부터 그리고 대만 뭐 해외 나갈 때 라켓을 가지고 가서 네네. 이게 테니스를 즐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대만에서 한 3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피클볼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해보니까 앞으로 이게 히트 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테니스에 비해서 테니스는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운동인데 네. 피클볼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게 상당히 그 숨이 차고 막
0: 맞아 격렬해요.
1: 네, 격렬하고 깼다가면 뭐 그 오직어면 테니스 엘보라는 이 팔꿈치 병이 있어요.
0: 다음 날 막 근육통도 생기고 네,
1: 그리고 뭐 발목 무릎 어깨 막 이게 예, 근데 피클볼은 그게 굉장히 없으니까 그 테니스 인구가 거의 피클볼장으로 다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한국에도 틀림없이 히트를 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에 내 고향에 피클볼장을 만들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연히 네. 완주 군청 홈페이지에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길래 그걸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피클볼로 통과돼서 만들게 됐어요. 저는.
0: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에 옮기신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이야, 그게 쉽지 않는데 그만큼 행동력 있으셨단 말씀이잖아요.
1: 뭐 저는 이제 행운이다. 그리고 이제 평소의 생각인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독서보다도 하여튼 뭐 더 중요한 게 혹시 그 체험 눈으로 보고 해보는 거. 네네. 예, 그리고 안 해본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내 머리로 짜기는 굉장히 힘든데 네. 이미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해서 성공하는 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0: 그럼요.
1: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0: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1: 그렇죠. 그런 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0: 이야, 훌륭하신 회장님이시네요.
1: 아니,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그게 한데 그 나인 그 일본 대만 쪽은 나인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카톡. 네네. 그걸 통해서 거의 날마다 이렇게 걔네들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0: 공유하면서
1: 네, 공유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0: 지금도 네,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분이시네요, 회장님.
1: 아, 그건 아니고 이야.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접하고 재미 좋았던 것 같아요.
0: 이야, 참 다이나믹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회장님 말씀만 들어도. 자, 총무님 어떻게 입문하셨어요?
2: 예, 저는 이제 작년 1월 달인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피크볼이라는 그 영상이 하나 눈에 딱 띄었어요. 근데 이거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걸 먼저 이 용품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보니까 체육사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 네네.
2: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딸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용품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고 싶다. 그랬더니 비용은 내가 될 테니까
0: 네네.
2: 예, 네가 일단 사서 보내라. 예. 그래서 이제 보내 줬는데 보니까 이제 아빠가 운동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0: 네네.
2: 자기가 제가 이번에는 아빠한테 이걸 선물로 할게요.
0: 네.
2: 예, 그래서 그걸 처음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패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0: 네.
2: 이걸 할 수 없겠다.
0: 그래서
2: 남들보다 훨씬 많이 시간만 되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벽치기는 혼자 개인적인 벽치기로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이제 하게 돼서
0: 네.
2: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0: 예, 예.
2: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모집을 해서 함께 운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하니까 효과적으로 기술도 상승하고 또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됐죠. 예, 그런 계기가 돼서 피크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피클볼의 매력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경험이 있으면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앞서 이제 회장님께서도 테니스 원래 젊은 시절부터 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피클볼 배울 때 자세 교정이 좀 오히려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테니스를 뭐 저 같은 게 한 40년 했는데 네. 그 테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뒤에서 강력하게 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스매싱.
2: 스매시나 원래 이게 강하게 포핸드.
1: 아, 포핸드.
2: 포핸드나 백핸드를 아~ 강하게 치려고 하는.
1: 아~
2: 근데 그 테니스와 피클볼을 비교하자면
1: 네.
2: 테니스에 비해서 피클볼은 그 강약을 조절할 줄 알아야 이게 포인트를 얻거든요. 근데 그 약한 것을 그 테니스 하신 분들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1: 습관이
2: 그렇죠. 그렇죠. 습관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 그래도 하여튼 이 그 테니스라든가 탁구 네. 뭐 배드민턴 한 사람들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1: 아, 월등히
2: 안 한 사람보다는
1: 안 한 사람보다는 유리하다.
2: 네, 월등히 유리하다고 했죠.
1: 총무님은 어떠세요?
3: 좋은 관계, 좋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가 되고
1: 네네.
3: 또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1: 네.
3: 결국은 우울증이나 이런 치매나
1: 네.
3: 이런 것도 피크볼을 치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3: 예, 예. 그래서 부부 관계도
1: 네네.
3: 지금 피크볼은 거의 부부들이 많이 쳐요.
1: 네.
3: 일반 스포츠들은 남자들 경기가 있고
1: 네.
3: 남자들만 골프도 남자들만 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치시는 분 있지만 아내 데려가서 골프 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1: 취미 생활까지 부부 같이 해야 되나요?
3: 이거는 피크볼은 아니요. 이거는 부부끼리 같이 하면
1: 네.
3: 정말 예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고 좋아져요. 왜냐하면
1: 총무님이 금실이 좋으신 거예요.
3: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 적극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에는
3: 예.
2: 뭐 부부 일심 동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2: 피클볼 스포츠 하면서는
3: 예.
2: 부부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으로 아~ 살아가고 있거든요.
3: 아니 근데 예. 제가 보니까 피클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1: 네.
3: 원래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매일 운동장 나가서 혼자서도 축구를 하고 혼자서도 운동을 하고 이런 성향이었거든요.
1: 네.
3: 근데 저희 집사람은 운동을 아주 싫어해요.
1: 네.
3: 그러니까 걷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같이 피크볼을 하게 됐어요.
1: 네네.
3: 그러면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운동이 된 거예요.
1: 아, 네. 사모님도 그만큼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3: 예,
1: 피크볼 경험하고 예. 나셔서
3: 예.
1: 그거의 매력을 이제 아시고
3: 그렇죠.
1: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예, 예.
1: 아, 그럼 총무님이 이제 피크볼의 매력 말씀해 주신 김에
3: 예.
1: 회장님도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질문인 그 출연자분이 생각하는 피크볼의 매력 무엇인지 한번 좀 첨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예, 저는 뭐 계속 같은 생각인데요. 피클볼은 일단 남녀노소가 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진짜 그 접근성이 낮다.
1: 네,
2: 테니스는 포핸드 한번 배우려면 1년 평생 해도 이게
1: 그렇다고
2: 어느 날 맞다 안 맞다.
1: 예, 예.
2: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뭐 스매싱을 못 하는 사람은
1: 굉장히
2: 그거에 대해서 뭐 10년을 해도 그렇게 그 스매싱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고 이랬는데
1: 네네.
2: 피클볼은 뭐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1: 아, 네. 진입 장벽이 좀 낮다.
2: 네, 네. 월등히 낮다. 첫날부터 약간의 운동신경 있는 분은 제가
1: 네네.
2: 지금 뭐 수백 명을 가르쳐봤잖아요.
1: 네네.
2: 아마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근데 비봉 피클볼장에 와서 아마 거의 다 첫날 게임을 거의 다 해봤어요. 못 해본 사람이 지금 기억이 없어요.
1: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제 호성동에 예. 있는 클럽을 가봤지 않겠습니까?
2: 예.
1: 쳐봤는데, 예. 아우, 재밌더라고요.
2: 게임 하셨어요? 네. 예, 예. 아, 그러잖아요.
1: 총무님이 이제 또 새로운 회원분하고 한번 붙여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이야, 이거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2: 네, 맞아요.
1: 누구나 빠져들 수도 있는 운동이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예. 네. 원래 이제 비본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피클볼 이렇게 하는데,
1: 네.
2: 제가 하다 보니까 3시, 4시, 5시, 7시까지 항상 뭐 4시간, 5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4시서부터 하자.
1: 아.
2: 한 시간을 줄여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돼요.
1: 네,
2: 그래서 좀 한 시간을 일부러.
1: 네네.
2: 시작 시간을 늦췄어요.
1: 주중에는 안 하시나요?
2: 아, 이제 저기? 주중에는 그 지금 비본 같은 경우에 회원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와우. 이제 내가 내일 오후 몇 시부터 가능해 같이 할 사람 이러면 이제 같이 하죠.
1: 아, 주중에는 그렇게 네. 하시고 네, 토요일 일요일은 3시에서 하셨다가 4시부터 이제 하는 걸로 바꿨다. 네.
2: 그리고 이제 비봉에서 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네.
2: 네. 그거에 또 테니스와 저 피클볼이 통과가 돼가지고 주민은 또 무료로 코치 선생님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 네.
2: 받을 수 있어요. 레슨을.
1: 이사 가고 싶은 비봉면.
2: 완축은 네. 비봉면으로 오세요.
1: 이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3: 완주를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세 번째. 자, 피클볼 하려면은 갖춰야 장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3: 아, 일단은 이제 패들이 있어야 되고요.
1: 네네.
3: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필요한데 보통 이제 클럽이나 이제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클럽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장비가 돼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갖춰져 있단 말씀이시죠?
3: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도 와서 쉽게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대여 차원에서?
3: 예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1: 네네.
3: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이 피크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드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용은 좀 이제 가격이 좀 낮고
1: 네.
3: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패드를

0: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회장님 비봉은 이제 만약에 처음 방문한 분들이면은 뭐 대여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 예, 10개 준비해놨습니다.
1: 아, 10개가 있어서 이제 네. 대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2: 예예예. 예, 예.
1: 네, 패드라고 피클볼은 어쨌든 그 구장에 가면 사용할 수 있다, 대여를 할 수
2: 예.
1: 있다.
2: 네.
1: 신발은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발은 좀 좋은 걸 신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네네. 그 충격의 흡수를 가장 그 많이 하는 게 이게 신발이기 때문에
1: 네네.
2: 신발은 이제 일반적으로 테니스화 정도면 아. 배드민턴화나 이 정도면 좋겠고 간편한 운동복 차림 뭐 좀 저 같으면 가볍 그러니까 얇고 여러 겹을 입은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씩 벗어가면서 하는 게 좋겠고 패들은 제가 보기에 한 10,000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2: 다양하죠. 그런데 네. 한 저는 뭐 10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회장님은 얼마짜리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지네 갑자기.
2: 아 저는 10만 원 정도 씁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잘할 수 있잖아요, 회장님 같이 그죠? 10만 원짜리라도 50만 원 부럽지 않다.
2: 왜? 네, 뭐 그게 지금 그 굉장히 그 이게 그 전 지구상으로 핫한 스포츠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지구촌에서 가장 빨리 보급되고 있는 스포츠로 선정돼서
1: 네네.
2: 지금 어마어마하게 패들 종류 이게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오. 있기 때문에
1: 네.
2: 하여튼 그래도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1: 충분하다.
2: 예,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총무님 얼마짜리 사용하세요? 아, 예,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0: 예, 한 25만 원.
1: 오, 25만 세네. 원. 예, 예. 회장님보다 높다.
0: 예. 아, 처음에는 네. 한 4만 5천 원짜리 두 개.
1: 네.
0: 예,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아, 좀 패드는 조금 좋은 걸 써야 되겠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많이 졸랐죠. 예, 그래서 좀 좋은 걸 좀 써야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예, 하다 보니까 좋은 패드를 쓰게 됐고요.
1: 아직은 생소한 피클볼인데요. 자, 동호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이 지금 동호회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2: 저희 그 완주 비봉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써 이제 제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 네네.
2: 좀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1: 네.
2: 뭐 테니스라든가 이런 그 배드민턴 이런 걸 하다가 이제 한 60대 정도 되면 아 그 부상도 당하고
1: 맞아요.
2: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1: 네네.
2: 야 피클볼은 괜찮다던데 이런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1: 안 다치고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2: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세계적으로 테니스계를 제패했던
1: 네.
2: 뭐 아가씨라든가
1: 아가씨,
2: 예, 네, 뭐 누구요? 맥켄로라든가 네. 그라프라든가 전부 지금 피클볼로 와서 하고 있잖아요.
1: 아, 정말요?
2: 네, 그럼요.
1: 이야, 네. 검증된 운동이네. 네,
2: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1: 예.
2: 뭐 인생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20, 30대 건강할 때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뭐 이런 거 테니스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 5, 60대 정도 됐을 때 좀 근육에 무리도 있네? 어쩌네 하면 피클볼로 전향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1: 아,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좀 하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1: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요.
2: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좀 안 아픈 운동 없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피클볼을 좀 이렇게 검색하다 알게 돼가지고
2: 아,
1: 지금 오늘 방송까지 연결됐는데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튜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이영택 선수
2: 네, 네, 네,
1: 지금 저기 피클볼 유튜브 찍고 다니고
2: 네,
1: 있던데
2: 빠져있어요. 네, 맞아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많이 전향하면서 즐기시는가 봐요.
2: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작년에 완주군 체육회에 정식으로 완주군 피클볼 협회 이걸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과됐기 때문에
1: 네.
2: 올해부터는 이제 뭐 완주 군수배 해야죠.
1: 오.
2: 저 완주군 체육회장배 해야죠.
1: 네네.
2: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 휘장, 배, 논두렁, 밭두렁, 피클볼 데이.
1: 네.
2: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선물로 줄 것까지 계획해서.
1: 이야.
2: 그리고 이제 전주라든가 이런 데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 한다면 교류전을 할 수도 있고.
1: 네네.
2: 그 뭐 교육감배도 또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쪽 그 뭐라 할까요? 이 발전할 게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1: 네.
2: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

0: 입사 자격증, 심판 자격증 다 따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가서 가르쳐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 있네요.
1: 공식적인 네. 대회를 이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0: 그렇죠.
1: 이야,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완주는 비봉면이 있어가지고 피클볼 확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주는 아직 물론 이제 호성동에 한 곳 있고
2: 예, 예.
1: 전주대에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학생들을 위한 어쨌든 체육 시설이잖아요.
2: 그렇죠.
1: 아직 전주까지는 좀 이게 보급이 안 된 것 같은데
2: 예, 예.
1: 환경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 작년에보다는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1: 네네.
2: 예,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거의 피크불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할 때 피크불을 운동을 실시할 때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
1: 네네.
2: 그래서 거의 한 30명 이상 꾸준히 계속 왔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뭐 경험해 보고 계속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계셨고 뭐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클럽을 만들었고 그 클럽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 네네.
2: 올해에 들어서는 여러 전주에도 여러 클럽이 생겨났고
1: 네네.
2: 그래서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주도 조금 늦었지만
1: 네네.
2: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늦은 거죠.
1: 네.
2: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전주에서도 그런 활성화 대회도 유치할 생각도 하고 클럽도 지원해주고 제가 모르긴 해도 전주에도 피크볼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이제 잘 해주셔서 클럽 같은 거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으로 이제부터 뭐 시작이다. 뭐
2: 그렇죠.
1: 그런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1부와 2부 주제에서 많은 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장님, 총무님 모두 동호회와 이제 피클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동호회 피클장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어디로 전화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1: 네, 뭐 인터넷 검색창에
0: 예.
1: 비봉 피클볼 클럽 치시면 됩니다.
0: 아, 비봉
1: 피클볼,
0: 피클볼 클럽.
1: 네, 서울, 경기도, 부산 이쪽에서 많이 와서 이미 뭐저 민박 1박 2일로 즐기고 간 팀이 많습니다.
0: 아, 1박 2일로
1: 예.
0: 숙소까지 있어가지고 숙박할 수 있다면서요?
1: 숙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이야, 숙박하면서 1박 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피클 구장이 흔하지 않죠?
1: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그 시작점을 지금 비봉에서 시작하셨다, 회장님이.
1: 아우, 감사합니다.
0: 이야, 자랑스러운
2: 아니,
0: 비봉 몇
2: 이제
0: 민?
2: 계속 만들어질
1: 네.
2: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전주도.
0: 전주도 분발해야겠네요. 네. 왜 총무님은 저기 또 전아리 클럽이라고, 어떻게 접근해야 좀 갈 수 있을까요?
2: 5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5월 8일부터 이제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약간 이제 좀 다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피크볼.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장애인 대회가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으면 해서 그런 모임으로 피크볼 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참두 분과 대화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그것도 두 분의 좀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피클볼에 대한 애정, 열정이 양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만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1: 저는 올해 구정 설 무렵에 대만에 가서 열흘 동안 타이베이 피클볼 동호인들하고 신나게 즐기고 왔거든요.
0: 와우.
1: 벤치마킹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일본, 찌바라는 데를 가서 또한 열흘 머물고 싶은데요. 그 찌바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인구 약한 2만 5천 명인데, 테니스 코트가 360면, 뭐 피클볼장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고, 근데 연간 테니스로만 소득이 5천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더라고요. 완주군이 10만이고 쓰는 그 돈이 약 1조인데 반절을 테니스로 5천억을 소득을
0: 그러게요.
1: 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대가 왔다.
0: 이야.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했으면, 그리고 내 고향 사람들이 이좀 뭐,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도 동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0: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총무님.
2: 특별히 이제 피크볼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급자이니까 내가 상급자 보면서 피크볼 난 못하겠다 이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급자는 상급자 나름대로 피크볼을 하고 대회도 그런 대회를 하기 때문에 하급자는 하급자 나름대로 대회를 하고 또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랑 함께 이렇게 해서 피크볼을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더 잘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한다면 이 전주도 장애인 피크볼 대회에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하이브리드 경기라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경기하는 경기가 또 있어요. 피크볼 경기가. 이런 경기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피크볼의 지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0: 네, 두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이성식님, 차영근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오늘은 어떠셨나요? 돌아온 DJ 은유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밤이 되면 예전 음악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틀어두고 감상에 젖을 때면 저도 모르게 그 시절 감성에 빠져들곤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예전 팝 음악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최근 공개 소식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가 5월 13일에 공개되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마이클 잭슨을 전설적인 팝스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워낙 이름 자체가 상징처럼 느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뭔가 가까운 음악이라기보다는 역사책 속 인물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리즘으로 그의 공연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물론 실제로 전공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접했던 가수지만 특히나 이 영상이 저의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화질은 분명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무대 자체는 지금 봐도 미래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긴장감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짓 한번, 고개 한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함성이 터지는 장면들. 저는 그 분위기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K-POP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클 잭슨 시대의 영향들이 정말 많습니다. 퍼포먼스를 음악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방식, 뮤직비디오를 단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아티스트 자체를 하나의 상징적인 캐릭터처럼 구축하는 흐름까지.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함께 그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 감성이 한국 음악과 지금의 K-POP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곡으로 이 곡이 빠질 수 없겠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듣고 오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시작해볼게요.

네, 빌리 진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전주만 들어도 설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베이스 라인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음악들 사이에 있어서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들리잖아요. 사실 이 곡은 단순히 히트곡 정도가 아니라 팝 역사 전체를 바꿔버린 곡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곡 라이브에서 처음 선보였던 문워크. 아, 정말 지금까지도 대중문화 역사에 남아있는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무대를 보면 리듬이 몸을 지배한다. 리듬으로 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춤을 춘다기보다는 음악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까지 정확한 박자감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즘 K-POP 아티스트들 역시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팝스타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솔로 활동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같은 곡이 떠오릅니다.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이 곡도 인기를 끌었던 최근까지도 사실 인기를 끌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때 당시에 K-POP 특유의 디지털 감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클래식한 팝스타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는 곡이라 더 놀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브라스와 기타리즘, 디스코 펑크 기반의 그루브,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전제로 한 구성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재미있는 건 단순히 과거 스타일을 따라한 느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전 시대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다시 번역해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대적 감성을 글로벌하게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계속 또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 시대의 음악이 새로운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세대가 다시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렴 들어가기 직전에 긴장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이브 무대까지 같이 보면 더 매력적인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평론가들은 이 정국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고 마이클 잭슨 이후에 또 이렇게 멋진 라이브 퍼포머가 나왔다. 정말 다재다능한 라이브를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가능한 그런 라이브 퍼포먼스, 라이브 퍼포머가 나왔다. 뭐 이런 평론을 하셨던 걸 제가 또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정국의 이런 솔로곡 같은 곡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 특유의 사람을 설레게 하는 리듬감 같은 건데요. 사실 마이클 잭슨 음악들을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화려하고 강렬한 곡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드의 곡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 사후 공개된 곡이기도 한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현재적으로 들립니다. 분명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인데도 리듬이나 멜로디가 지금 들어도 전혀 낡은 느낌이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 같은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막 엄청 화려하거나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따뜻한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예쁜데요. 제목 그대로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어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은 사랑과 평화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이 반복되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가사가 단순한 문장인데도 굉장히 마음을 반짝반짝 예쁘게 또 마이클 잭슨의 그런 순수했던 마음이 담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들뜬 감정과 괜히 세상이 조금 더 반짝여 보이는 느낌 같은 게 자연스럽게 또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곡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 하면 뭔가 엄청 강렬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곡은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들려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감정이 시대를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통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나 설렘 같은 감정은 세대가 달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곡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이클 잭슨 음악의 진짜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퍼포먼스나 상징성만 남은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여전히 좋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 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퍼포먼스 또 화려한 어떤 뭐 베이스라인 중독적인 리듬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음악 자체가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음악 트렌드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은 이 곡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좋은 멜로디와 좋은 그루브는 시간을 크게 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리듬 중심의 팝 음악 흐름이 R&B와 뉴잭스윙 그리고 지금의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먼저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왔습니다. 뭔가 기분 자체가 환해지는 그런 곡이지 않나요? 아,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이상하게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같은 감성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살짝 빛바랜 색감인데 그래서 더 따뜻하게 기억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는데요. 마이클 잭슨 음악들은 단순히 멋있다를 넘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듬 자체가 굉장히 밝고 경쾌한데 그렇다고 가볍지만은 또 않거든요. 듣고 있으면 괜히 몸이 조금씩 리듬을 타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그루브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듬감.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비트가 아니라 사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리듬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Remember the Time인데요. 이 곡은 1990년대 초반 발표된 곡으로 당시 마이클 잭슨이 보여주던 뉴잭스윙 기반의 R&B 팝 스타일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곡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듬이 굉장히 부드럽고 흐르는데도 동시에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마이클 잭슨이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 디렉팅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리듬감을 이제 안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아 정말 몸 안에서 이 흐르는 그루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 반복해서 그루브, 리듬감 이렇게 너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정도로 좀 대단한 몸 안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끼나 또 열정 그리고 또 소년의 어떤 순수함이 합쳐져서 이 마이클 잭슨의 아주 멋있고 중독적인 퍼포먼스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Remember the Time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꼭 밤 공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늦은 시간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살짝 습한 여름 공기,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걸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상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보면 이후 등장했던 수많은 아이돌 음악들과 퍼포먼스 스타일의 원형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특히 노래와 춤, 스타일링, 뮤직비디오를 하나의 무드로 묶어낸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K-POP, 지금의 K-POP 시스템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고대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세트와 영화 같은 연출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뮤직비디오를 넘어서 거의 한 편의 쇼트 필름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스케일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 또 익숙한 것도 있잖아요. 티저 영상이나 특히 케이팝은 또 세계관 같은 컨셉 필름이 많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흐름이 결국 지금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음반을 또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정말 색다른 시도 그리고 예술과 예술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뭐 상업적인 상업용 비디오라고 생각하지 않고 뮤직비디오 역시 이런 컨셉 필름 같이 또 스토리를 이어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또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대를 단순히 노래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과 감정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정말 이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퍼포먼스 중심 K-POP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도 익숙한 매력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리듬이 너무 세련되지 않았나요? 아, 사실 이 곡은 또 잘못 부르면 굉장히 유치하고 지루한 그루브가 될 수도 있는 곡인데, 이 곡도 역시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챙겨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특유의 이 목을 약간 가는 듯한 이 스크림 하는 듯한 이 보이스로 딱 그룹을 맞춰서 부르는데, 아, 이 음반도 물론 너무 좋지만 또 음반에서 표현되지 않는 이 생동감 같은 것들을 무대에서 또 에너지 넘치게 표현하는 마이클 잭슨을 보니까, 아, 이게 마이클 잭슨이 표현하려고 했던 이 느낌이 이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됐는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색다른 시도를 했던 뮤직비디오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한 뉴잭 스윙과 R&B 스타일의 음악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K-POP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있었던 듀스 같은 팀들이 있었죠. 사실 요즘 세대에게는 전설적인 팀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진짜 충격적인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과 패션, 스트릿 문화까지 함께 합쳐져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나를 돌아봐 같은 곡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이상하게 여름 밤 공기 같은 느낌이 떠오릅니다. 뭔가 프레쉬하고 자유롭고 젊고 아직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의 그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예전 음악들을 듣다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을 것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음악들은 또 굉장히 정교해졌고 또 세밀한 사운드가 많이 요구되잖아요. 이 믹싱, 사운드를 이제 섞는 데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좀 박자도 정확하고 또 사운드도 워낙에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예전 특유의 약간은 거칠고 인간적인 질감이 더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리메이크 곡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원곡을 많이 사랑해주셨던 이유가 또 이런 거친 사운드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음악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어떤 사운드와 그 시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느낌. 완벽해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와야겠죠? 자, 그럼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특히 이런 곡들을 들으면 예전 거리 풍경들이 같이 상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댄스 연습실 같은 분위기 말이죠. 사실 제가 뭐 이때를 정확히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이때만의 분위기, 예전 거리 풍경 같은 것들이 떠오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듀스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여름 안에서입니다. 아마 이 곡은 전주만 들어도 바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름만 되면 아직까지도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곡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꼭 늦은 밤 한강 드라이브 같은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꼭 이런 늦은 밤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 땡볕을 맞이하면서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추억 보정 때문만이 아니라 리듬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잭스윙 특유의 통통 튀는 드럼과 펑키한 베이스라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 시절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춘의 여유 같은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또 담겨있는 느낌이랄까요? 또 그때 특유의 어떤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때만이 담을 수 있는 청춘을 녹여낸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음악 소비가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새로운 곡이 나오고 또 금방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유행을 따라가는 느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계절만 되면 또 다시 찾아 듣게 되는 음악들이 있다는 건 결국 그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쩌면 저희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그런 틈 사이에서 한 번쯤 이런 음악의 히스토리를 저와 같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꾸준히 회자되는 곡들은 분명히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선곡 흐름이 약간 시간여행 같기도 한데요. 아, 이 마지막에 이 팬분들의 어떤 이 함성과 그 열기, 이 라이브 퍼포먼스 특유의 어떤 감성들이 앨범에 녹아있다 보니까 아, 저까지 막 같이 너무 신이 나고 벌써 여름의 어떤 그 시원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 무더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는 벌써부터 지금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더운 와중에

이런 시원해지는 마음과 이 감성이 정말 따뜻해지는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여름이 막상 또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예전 팝들을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전 음악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뭔가 이 어릴 적에 나만의 방에서 다이어리를 쓰던 그때 그 시절 이런 시절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라디오 세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이 라디오를 옆에 두고 라디오를 들었던 이런 장면들도 떠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POP에서 또 이런 레트로한 감성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복고라기보다도 예전 시대에 대한 존경 같은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해찬의 Crazy 같은 곡. 해찬의 Crazy 같은 곡 같은 경우는 물론 해찬님이 오래된 또 R&B 팬이기도 하지만 이 또 오래된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롤모델로 꾸준히 마이클 잭슨을 언급할 만큼 또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하고 계셨는데 이 크레지도 들어보시면 이 퍼포먼스 느낌이나 뭐 발의 스텝 같은 부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 마이클 잭슨의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찬님 같은 경우는 또 해찬님 특유의 보컬 보이스라든지 또 어릴 적에 발레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선이 굉장히 또 마이클 잭슨과는 또 다른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단순히 뭐 따라하고 뭐 복제를 한다라기보다는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존경심을 표하고 또 롤모델에 대한 그런 음악 그리고 자신의 성장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을 이렇게 또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새벽 도시가 떠오르는 감성도 있고 또 비 내린 뒤에 도로 뭔가 흐릿한 네온 사인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혼자 뭐 밤거리를 걷는데 또 약간 춤을 곁들이는 또 그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해찬님 특유의 보컬 톤이 또 그런 분위기를 더 극대화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K-POP이 단순한 멜로디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곡 하나 안에서 또 색감이나 공기, 시간대까지 담아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세대의 음악 중에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이제는 정말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꼭 음악 하나로 보지 않고 좀 융복합 예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볼거리가 다양하다. 음악 안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포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다. 뭐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무드. 정말 뒤늦게 정해보는 오늘의 무드. 사실 오늘은 조금 마이클 잭슨을 중심으로 좀 시간여행을 했다 보니까 저의 무드보다는 곡들이 가지고 있는 무드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무드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무드는 빛바랜 VHS 속 마지막 춤입니다. 아, VHS라는 게 이제 오래된 캠코더를 말하는 건데요. 왠지 오래된 캠코더 영상처럼 화면은 흐릿한데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무드 정했으니까 이러한 무드를 계속 같이 안고 가지면서 이어서 해찬의 Crazy 듣고 오겠습니다.

0: crazy.
1: 네, 해찬의 crazy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선곡 흐름이 굉장히 묘하죠? 예전 팝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지금 케이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음악을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결국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예전 감성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음악들이 정말 많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 시대의 감정을 또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티스트들이 옛 장르를 다시 가져오는 걸 보면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대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음악과 현재의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음악 역시 굉장히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해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음악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K-POP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해외에서도 K-POP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가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 문화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결국 마이클 잭슨 같은 인물들에게 닿게 되는 것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뮤직비디오. 요즘은 뮤직비디오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콘텐츠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음악방송이나 공연 영상 정도가 또 대부분이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거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실제로 또 대표적으로 스릴러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Remember the Time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또 신선하고 파격적인 뮤직비디오였는데 스릴러 역시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이게 80년대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연출장 자체가 또 굉장히 감각적이고 무엇보다도 음악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K-POP도 역시나 또 인상적인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단순히 노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티저부터 시작해서 컨셉 포토, 또 요즘은 프로모션 어떤 스토리, 서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이렇게 게시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뮤직비디오 세계관 영상까지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저는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경험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요즘 세대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뤄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억 저장 장치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런 곡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들으면 또 특정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 뭐 오늘 들었던 곡들은 역시 또 예전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정 시절을 떠올리기 쉽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곡 말고도 또 데이식스의 예뻤어 같은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곡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갈 때마다 향수를 챙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갈 때마다 특정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또 사실 후각이 좀 많이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청각으로 남겨서 나중에 이 곡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에 이 곡을 들으면서 여행했던 그 감성이 떠올라서 저는 또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면서 인사할 건데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나 오늘 시작을 알렸던 마이클 잭슨의 곡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클 잭슨의 Luck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저는 DJ 은유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 여러분의 오후가 좋은 리듬으로 남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회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종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 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색의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치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0: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1동, 평화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께 대해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1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예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세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0: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죠. 이게 더 빠르다, 이게 더 정확하다. 대화의 중심에는 늘 A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란이라는 소설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AI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망설임이라고 말합니다. 참 근사한 통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은 늘 흔들리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그랬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일 때도, 혹은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도 늘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 마음이 아프진 않을까? 한참을 머뭇거리고 망설입니다. AI는 0.1초 만에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놓겠지만은, 인간은 그 짧은 시간에도 때론 인생 전체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걸 우유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망설임이야말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 아닐까요? 뭐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민의 흔적들이 우리 삶의 무늬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퇴근하시면서도 집에 일찍 갈까 말까?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고민하면서 망설이시는 분 분명 있을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음악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막상 부딪혀 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망설입니다.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In Excess가 노래한 Elegantly Wasted를 들었습니다. 우아하게 망가진다라는 뭐 그런 품격 있게 취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아주 멋진 표현의 노래가 오늘 시간에 첫 곡이었습니다. 신청 사연과 음악 주실 분들은 전주 FM 홈페이지 6시 특별한 저녁의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로 하겠습니다. 매드콘이 노래합니다. Back in.

매드콘이 노래한 백인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귀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이 노래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0여 년이 넘었으니까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가장 멋지게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영화 스텝업, 그 댄스 막 나오고 그랬던 영화였는데요. 스텝업에서 나왔을 때 아주 멋졌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전주 FM이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국이에요. 공동체 방송국입니다. 전주를 대표하고 있고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 참여하실 분들, 시민 여러분들을 또 교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멋진 방송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수업이죠. 그러니까 6월 14일까지라고 그러니까요. 전주 FM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예요.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공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한 지가 제가 일기였어요. 사실은 전주 FM에. 그래서 처음 그 수업을 거의 한 달여 동안 지금 뭐 여기에서 그 현재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방송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참 어렵게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대본부터 선곡 편집까지 혼자서 해나가기 때문에 항상 뭐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창기에는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집중하면은 몇 시간 만에 뚝딱하고 대본도 써지고 아이디어도 뭐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활의 일부처럼 이렇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순간순간에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해 놨다가 그때그때 저녁에 이제 좀 한가하고 그럴 때는 완성시켜가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선곡도 굉장히 어렵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다듬는 부분이 오프닝 멘트예요.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이 거의 뭐 오프닝만 멘트 딱 끝나고 나면은 방송이 다 끝난 것처럼 아주 편안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갈 때가 굉장히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또 팩트여야 하니까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뭐 뒤적여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성되기도 하는데요. 예전하고 이제 많이 방식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는 거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방송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주 FM 홈페이지 공지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리투드 맥이 노래합니다.

0: 홀리 투두 맥이 노래했습니다. 리틀 라이즈를 들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빌리진의 묵직한 베이스라인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죠. 우리가 사랑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7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죠. 미국에서는 지난 4월 24일에 개봉했었고요. 국내에는 5월 13일부터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카인 자파 잭슨이 마이클 역을 맡아서 특유의 미성이나 춤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소화해낸다 그럽니다. 영화는 잭슨 5 시절의 앳된 모습부터 전 세계를 문워크로 뒤흔들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콜린스나 토니 블랙스턴, 스티비 원더, 어셔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하죠. 안톤 후쿠아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것은 꽤나 근사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면은 나이 들어가는 거라는데요. 뭐 우리가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6월 25일이 벌써 17주기가 됩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인데 그의 음악은 여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 IMAX로 보려고요. 대형 화면으로 또 음질도 뭐 무대 그 콘서트장 같이 크게 보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아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잭슨 그 문워크 나올 때 다들 일어나서 막 같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마이클 잭슨에 관련된 뭐 수많은 비하인드가 있어요. 또 이번 영화가 통편집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월달 내내 17주기이기 때문에 방송할 때마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셀라 망가베이라가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합니다. Rock with you.

노래가 요즘 날씨 같아요. 저녁 공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최적의 온도에 살짝 거기에다가 시원한 바람까지 이렇게 불어오니까요. 이런 보사노바 풍의 노래가 너무 근사하게 들리죠. 브라질 가수입니다. 마르셀라 망가베이라가 노래한 Rock With You를 들었습니다. 6시 특별한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이 나는 가수가 다이아나 로스예요. 그리고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다이아나 로스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흉내 낼수 없는 미성의 목소리에서 모성애 같은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녀의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저는 그 솔로로 활동할 때 들었던 곡들도 좋지만은 예전에 그 슈프림즈 시절에 나온 곡들을 더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곡들이 무려 18곡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이아나 로스의 목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0: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아, 어쩌면 이렇게 음색이 우아하고 따뜻하죠? 지금도 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아요. 다이날로스의 목소리는. 전성기 때는 이보다 더했어요. 뭐 굉장했죠. 슈프림즈 시절부터. 이 노래는 재밌는 게 영국 차트에서는 2위까지 갔습니다.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큰 힘을 얻질 못하다가 웨스트 라이프가 다이애나 로스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해서 그때에는 잠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결혼식 할 때 축가로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이분은 뭐 노래도 잘하지만은 말하다가 웃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매력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가끔 그 창밖을 보거나 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원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은 꽃이 지고 또 단풍이 들듯이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가들도 각자의 계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웠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

한 팀은 새로운 시작을 또 한 팀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전해온 오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게 뭐 우리는 인생 같기도 합니다만 자, 그 복잡한 마음을 음악으로 또 달래봐야죠. 먼저 그 돌아온 언니들입니다. 푸시캣 돌스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클럽송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설로 남게 된 썸41의 이야기인데요. 썸41은 2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캐나다 출신의 팝펑크 그룹이었는데요. 지난 1월 토론토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해서 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데릭 위블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잃을 건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좀 펑크스러운 쿨한 퇴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에너지가 벌써부터 그립죠. 그룹명이 썸41이잖아요. 이름에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하고 그들만의 그 장난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멤버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된 지 41일째 되는 날에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썸이라는 이게 이 썸머의 약자인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펑크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냥 썸사일 이렇게 사일 그래서 썸사일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하면서 지은 그 이름이 28년이 지나서 이제는 로그마크의 그 한 페이지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느라 진짜 그 내 모습이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 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래 뭐 조금 부족하면 어때 스스로 이렇게 다독였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썸41의 피시즈를 들어봅니다. 아주 그들만의 적절한 감성을 담아냈던 멋진 곡 피시즈 썸41입니다.

삶의 조각들, 파편들. 뭐 제목도 그렇지만은 거기 근사하죠. 완벽한 척 살아가려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피시즈를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뭐 펑크스러운 곡하고는 좀 달라요. 가사가 좀 성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썸41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많이 와닿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PCG 썸41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6시 특별한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썸41을 보내주고 이제 새로운 활동을 또 재개하고 나온 푸시캣 돌스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2000년 되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원더걸스나 핑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 이 노래 그때 엄청 많이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이 노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이 팀이 다시 활동을 해? 뭐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팝 그룹이 아니었어요. LA의 작은 클럽에서 활동했던 댄스 팀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조니 데비 운영하던 바이퍼 룸에서 춤을 추던 팀이었다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댄스 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카멜론 디아즈, 뭐 기너 스펠트 같은 배우들이 함께 뭐 무대에서 춤을 췄을 정도니까요. 화려한 그 퍼포먼스가 결국 음반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푸시캣 돌스 팝그룹이 탄생이 됐죠.

부시캣 돌즈가 노래한 돈차를 듣고 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끝곡은 브라이언 페리의 Don't Stop the Danc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요.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행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익숙한 풍경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요즘이죠. 어느 날은 바람의 결이 달라져 있고 어느 날은 햇살의 온도가 더욱 부드러워져 있기도 합니다. 분명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계절이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걸 알아차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그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에 훅 들어오는 달라진 풍경은 이래도 나를 외면할래? 라는 계절의 항변처럼 느껴지죠. 오늘 김수영의 재즈여행도 그렇게 천천히 변해가는 공기의 흐름처럼 가볍게 시작해서 조금 더 깊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시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의 설렘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It's a time for spring. 봄이 왔어요. And a time for love. 사랑할 시간이죠. The air is soft and warm.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해요. And the sky is blue above. 하늘은 저 높이 파랗게 빛나죠 라는 가사입니다. 이 곡을 만든 이탈리아의 재즈 프로듀서인 니콜라 컨테는 보사노바와 유럽 재즈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뮤지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독일 보컬리스트 리사 바상게의 차분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니콜라 컨테와 리사 바상게의 A Time for Spring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니콜라 컨테와 리사 바상케의 A Time for Spring이었습니다. 조용히 달라지는 계절처럼 천천히 스며드는 곡이었습니다. 산뜻했던 첫 곡에 이어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재즈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1925년에 발표된 이후 수많은 뮤지션들이 불렀던 재즈의 고전입니다. 이 곡을 이야기할 때 재즈계의 여전사라 불리는 아니타 오데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타 오데이는 악기보다도 더 화려한 스케일과 완벽한 박자 감각으로 이 곡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1958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커다란 책 모자를 쓰고 이 곡을 부르던 모습은 재즈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No girl maid has got a shade on sweet Georgia Brown. 그 어떤 여자도 sweet Georgia Brown을 따라갈 수는 없죠. Two left feet, but oh, so neat has sweet Georgia Brown. 춤 실력은 서툴러도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라는 가사에는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니타 오데이의 Sweet Georgia Brown 감상하시죠.

들으신 곡은 아니타 오데이의 스윗 조지아 브라운이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아니타 오데이의 리듬감이 정말 짜릿한 곡이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과 후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고 익숙했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죠. Before You,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라는 곡은 그런 변화를 이어가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찾아온 뒤 달라진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 곡은 재즈 보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목소리가 함께해요. 바로 풍부한 음색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사랑받았던 사라 본, 그리고 깊고 따뜻한 바리톤 보컬의 조 윌리엄스가 함께한 듀엣곡입니다. 그럼 세라 본과 조 윌리엄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Before You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악기 구성 없이도 목소리만으로도 공간을 가득 채우는 힘. 이것이 바로 정통 재즈 보컬이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잊고 있었던 클래식한 낭만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재즈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3회 연속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곡인데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고스트 송, 유령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떠나간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 그리고 슬픔을 유령에 비유했어요. 처음엔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고요하게 시작되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동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재즈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작품입니다. I'll dance with the ghost of our long lost love. 우리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랑의 유령과 함께 춤을 출 거예요 라는 가사인데요. 붙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그 무언가를 떠올리며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고스트 송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세실 맥로린 살반트의 고스트 송이었습니다. 익숙한 재즈의 문법을 깨뜨리고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세실 맥로린 살반트다운 대담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성 보컬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두 가지 색깔로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재즈계의 귀공자 해리 커닉 주니어입니다. 사랑에 빠져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남자의 설렘을 아주 경쾌한 스윙 리듬에 담아냈는데요. 그의 재치 있는 피아노 연주와 유연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어지는 곡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재즈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바리톤으로 추앙받는 쟈니 할트만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재즈 보컬 발라드의 최고 명작 중 하나로 꼽히는 곡입니다. 존 컬트레인의 서정적인 색소폰 연주 위에 얹어지는 쟈니 할트만의 고백은 앞선 곡과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전해줄 거예요. 가볍게 시작된 사랑의 고백이 조금 더 깊고 클래식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해리 커닉 주니어의 We Are In Love 그리고 쟈니 할트만과 존 컬트레인의 They Say It's Wonderful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해리코닉 주니어의 We Are In Love 그리고 조니 하트만과 존 컬트레인의 They Say It's Wonderful이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사랑의 설렘이 시간이 지나 더 깊고 우아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인상적인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경쾌한 걸음걸이로 옮겨가 볼까 해요. 젊은 재즈 크루너 맷 발산테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원래 소울의 제왕 샘 쿡의 명곡입니다. 원곡이 가진 진한 소울의 맛도 좋지만 맷 발산테의 버전은 마치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듯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달콤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If I go a million miles away, I'd write a letter each and every day. 내가 백만 마일 멀리 떨어진다 해도 매일매일 편지를 쓸 거예요. 'Cause honey, nothing can change this love I have for you. 왜냐하면 그대여, 그대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라는 가사에는 지치지 않는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 있죠. 맷 발산테의 Nothing can change this love 들으실게요.

Nothing can change this love를 맵 발산태에 매끄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늘한 슬픔과 거친 생명력이 공존하는 바다의 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인 파두를 전 세계에 알린 명곡 칸산 두 마르인데요. 우리에게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죠. 포르투갈의 국민 가수 둘세 폰테스가 불러 큰 사랑을 받았던 이 곡을 오늘은 한국 재즈의 자존심 윤희정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오래전에 SBS 드라마 장미의 눈물 OST로도 사용되었다 합니다. 마치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한 드라마틱한 선율 위에 얹어진 윤희정의 파워풀한 음색은 원곡이 가진 숙명적인 애절함을 우리만의 정서로 새롭게 풀어내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밀려오는 바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윤희정의 바다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고요함처럼 곡이 끝난 뒤에도 긴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바다를 닮은 윤희정의 깊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여성 아티스트의 서로 다른 온도차를 통해 재즈

매력을 재즈 같다라고 표현하는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뜨거운 열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세련된 보사노바 리듬으로 시원하게 식혀줍니다.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일리에인 일리아스의 목소리로 Call Me를 전해드릴 텐데요. 60년대 팝 클래식을 도회적이고도 관능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언제든 내게 다가와 달라는 내용의 곡을 부르는 일리엔 일리아스는 보사노바와 재즈를 세련되게 풀어내는 아티스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패티 라벨의 The Jazz in You 그리고 일리엔 일리아스의 Call Me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ever

들으신 두 곡은 패티 라벨의 The Jazz in You 그리고 일리에인 일리아스의 Call Me였습니다. 뜨거운 소울 재즈로 시작해서 차가운 보사노바로 마무리된 여정이 마치 화려한 무대의 조명을 뒤로하고 조용한 밤거리로 나선 듯한 드라마틱한 반전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재즈 여행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쿨 재즈의 거장 게리 멀리건이 이끄는 콰르텟의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제목은 Just in Time, 바로 딱 알맞은 때라는 뜻이죠. 이 곡은 게리 멀리건 특유의 부드러운 바리톤 색소폰 선율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피아노 없이 관악기들의 대화만으로 채워지는 이들의 연주는 마치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 딱 맞는 답을 찾아낸 듯 명쾌하고 경쾌합니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지만 딱 좋은 타이밍에 내 삶에 나타나준 당신이라는 원곡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감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The Gary Mulligan Quartet의 Just in Time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더 게리 멀리건 콰텟의 Just in Time이었습니다. 경쾌하게 달리는 리듬을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이 되었네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선율부터 현대 재즈의 파격, 그리고 거장들의 깊은 울림까지 함께한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늘 들려드린 음악처럼 딱 알맞은 순간에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고 풍성한 재즈 세계를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a!

0: 6월 3일
1: 6월 3일
2: 6월 3일
3: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0: 도시야기 전주와 나 길벗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6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4년을 향해 긴 항로를 운항해 나갈 선장과 여러 선원들이 새롭게 찾아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고 여러 직급의 공무를 맡은 사람들이 선출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도시이야기에서 5월에 또 한 번 꽤나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중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 후보자를 모시고 도시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 기획의 핵심적 이야기로 시민의 이야기를 자동차나 항법장치에서의 내비게이터로 표현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현실계를 이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면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 있을 거라는 문제시간에 그런 표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 제목도 우리 도시는 내비게이터의 안내를 따라 잘 운항하고 있는가? 라고 붙였는데요. 그 시간을 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도시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방송을 함께할, 그리고 이번에 특집을 맡아 함께 애쓰신 분들을 오늘은 게스트로서 모십니다. 우선 시장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는 적지 않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진행을 맡아 수고하신 오키님의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도시이야기 전주하나 진행자이기도 하고 게스트이기도 한 오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후보자들 앞에서 떨리고 설레고 했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까라는, 기대감과 궁금증이 더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 후보까지 우리가 대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됐잖아요. 네. 서류미비가 아니라 자격
0: 문제가 있어가지고.
1: 네, 문제가 있어서.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 자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한 거를 개인적인 큰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0: 시민들께서 직접 평가하시겠죠.
1: 훌륭하신 의견을 내라는, 다만 그런 계획들이,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아쉽지만 낙선을 하게 되실 거 아닙니까?
0: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한분또 계시네요. 무소속 후보자님이 세 분.
1: 그렇군요. 네. 네. 무소속까지 한다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되실 건데, 당선되신 분이 당선되지 않는 그 후보자들, 그 공약이나 도시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안아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0: 오늘 또 훌륭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혹시 자제분들이나 그 주변에서 하시는 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떠셨어요, 반응?
1: 알고는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는 안 했어요, 아직. 아직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0: 아직 방송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
1: 이거는 지인 찬스 이렇게 나갈까봐 아무에게도 공개 안 했습니다.
0: 아, 훌륭하십니다, 역시. 기대대로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주변에서.
1: 아니요, 그냥 카톡 프로필 사진 정도.
0: 그래요, 저도 봤습니다.
1: 좋아요가 많이 붙었더군요. 네.
0: 그래요. 역시 진행하신 오키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특별한 분이시죠. 도시이야기의 게스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작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진행자와 제작자까지 매우 빠르게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계신 JK님의 소감을 들어보겠는데요. 어쩌면 좀 얼떨떨한 기분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2: 일단 그 두 분? 네, 어쨌든 모셔서 저희가 대담을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재밌었습니다. 뭐 특별한 그 개인적인 소회는 재밌다. 그리고 뭔가 좀 할 수 있고 이 도시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우리 PD님에 대한 생각은 보폭이 원래 조금 남다르다는 건 좀 눈치채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다. 크다? 특별하다? 어쨌든 어떤 그 철학을 조금 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이제 출연 처음 했을 때 100일 정도 됐는데 중간에 조금 뭔가 조금 서운한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윤석열 때문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인 상태에서 우리 길버님을 만났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뭔가 제 감정을 조금 그 감정의 극대치를 조금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제 그 포인트를 좀 잘 저를 잘 파악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렇게 이 그 이벤트가 되게 저한테는 좀 즐겁고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그 시민들의 말보다는 네. 어떤 정당 안에서의 어떤 그런 권리당원들 아니면 그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당 정치의 어떤 껍질 정도는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아직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 잘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왜 그러니까 불발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껍질 정도는 좀 맛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뭐 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실제 어떤 생각과 약간 갭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그 일견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말씀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아니고 살짝 떨어진 위치에서 살펴보셨을 손 처장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다른 토론이나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접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3: 저는 그것보다는 참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실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일반적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과감없이 해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은. 왜냐면 저희도 지금 기초의 선거방송 토론회를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선거법이 이게 선관위의 이런 해석 같은 거를 지금 네. 매번 받고 중앙과 지역의 선관위 해석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본질보다는 그런 법 해석에 자꾸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를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선거방송 대담을 아무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거 너무 대단한데? 이제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이 그 역할들을 너무 잘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도시 이야기는 갈수록 많은 방면의 길을 만들어내서 방송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일단 들었고요. 그런가요? 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 4월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을 도지사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0: 정치적 상황 속에서.
3: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현안을 너무 그 사람들의 공방 중심에, 그러니까 내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 얘기에 싸우는 거, 거기다가 정치권에서 정청래 뭐 대표가 어땠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는 이제 시점이 된 것 같고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말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방송 보도에 주요한 그 시간들을 할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의문을 좀 가지셨을 것 같다 싶은데 그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평소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로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정리를 해놨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그걸 방송으로 풀어낸다. 이거는 정말 우리 전주의 공동체 라디오라는 방송사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시민분들이 계셔서도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뭐, 이제 결과론적이고 아직 선거가 이제 현대 시점, 그리고 방송에 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선거법이나 뭐, 이런 것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담아서, 결국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만 그 이루어진다면 나머지는 사실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현실 여건에서는, 갑자기 이제, 뭐, 무소속 후보자가 그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알다시피 우리 그 시민 미디어가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스튜디오도 한정돼 있고, 또 편성이라는 그 물리적 제약도 있고, 또 말했다시피 오늘 갑자기 등장한 후보자까지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 아까 소개해드렸던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묻고 들어서 전달하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죠 역시 네. 그렇게 이제 저도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이야기를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그 도지사 선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 특집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모신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도 있었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은 소외되고 이렇게 구경꾼이 뒤로 전락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어떤 격렬한 그 다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소홀한 느낌 확실히 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이나 미디어가 이것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우리 손 차장님께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에서의 활동을 정리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뭐 정리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에 이제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내놓기 전까지는 실은 기획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자체적인 콘텐츠나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후보자들을 검증하거나 그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검증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실은 쉽게 만나보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은 아직도 중앙에 비해서 지역은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가 지상파 방송사 뭐 지역의 주요 일간지 이런 곳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유권자의 이런 행동들이 필요한데 실은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건 굉장히 고관여층이나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방송과 신문들의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기획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나오고 나서 나오는 이런 공약 검증과 공약에 대한 전달 이런 보도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이제 유세 현장 정책 공약 검증 유권자의 판단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풀프리 미디어 뭐 지난 신문의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게 매주 지역민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약 얘기하는 이런 코너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기초 강역의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도 눈에 보였는데 송천동 마을 미디어 그다음에 커뮤니티 등 이렇게 지역에서 작은 공동체 미디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그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들을 커버하면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기초의회 선거방송 토론회 전주시 의원들을 검증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뭐 다음 질문에도 그 언급이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뭐 우리 동네 선거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 제작 중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은 어느 지역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신문과 방송들은 실은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도지사,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의 모든 보도들이 예, 쏠려 있고요. 실은 이제 각 지역에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지방의원, 그 기초의원과 강역의원들에 대한 검증 보도는 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후보자 소개하는 정도에는 좀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단위들이 지역의 작은 풀뿌리 미디어들, 지역의 주간 신문들, 네. 이제 인터넷 신문들이 좀 커버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근데 여기 전주는 좀 특수하게도 일간 신문과 많은 방송사들이 전주에 이제 이제 주소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광역과 교육감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는 입장들에 있다 보니까 실은 기초 의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기초 의원과 전주시를 이제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은 실은 또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마을 미디어들이 모여서 우리 전주시의 기초의회 의원들을 검증을 해보자 후보자들을 네. 이런 취지에서 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전주시의 지역구 중에 한 반절 정도 그래서 6개 지역구를 선정을 해서 이 지역구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 후보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연설 방송을 제작하는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또 이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가 진행될 지역의 유권자 의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 주민 마이크까지 진행해보자.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기획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꽤 구체적이고 절박한 내용들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시의회에 전달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거방송 토론회 녹화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이제 전달되는 측면도 있었고요. 선거방송 토론회를 지금 지역구별로 진행을 일부에서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평가해보는 이런 내용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는데 저도 이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네. 여섯 개 지역구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지역구에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이 주로 나오지 않고 그 나머지 뭐 후보자들로 한 명이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3: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좀 이럴 수가 있나 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무시를 하길래 네, 얼마나 유권자를 지금 무시하고 이 공동체 미디어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실은 그래서 민주당 후보자들뿐만 아니고요.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거의 이제 반절 정도는 안 나온다고 하고 그래요? 있고 네. 민주당 후보는 17명 중에 15명이 80% 정도 되는 거죠. 불참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실은 이게 개인이 불참 의사보다 그 지역구 자체가 후보자들끼리 민주당 후보자들끼리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관련해가지고
0: 보조를 같이 하는.
3: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의 후보자 1-4 뭐 이제 이런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나와서 이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런 걸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게 실은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표현을 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거고 네. 유권자들이 정보를 이런 곳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큰데 그것도 지역에서 딱 하나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방송 토론은 게 딱 하나 진행되는 건데 그것조차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도지사 선거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의 오만함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지금 경거망동한 행동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오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지역 내에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겨냥해서 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굉장히 뭐 집권당이기도 하고 특히 지역에서는 절대적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뭐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여쭤본 거고요. 상황을 여쭤본 거고, 방금 이제 우리 그 손초장님 말씀 속에서 우리 동네 네. 선거방송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그 JK님께 여쭤보겠는데
2: 네.
0: 우리 시장 후보자 얘기는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상황들에 대한 그 방금 그 설명도 들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이콧 아닌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네. 위에 대해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2: 일단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언뜻 귀동냥으로 듣긴 했는데 이래서 즉 저희 그때 권리당원이 전주시에 6, 7만 명 정도 저도 재미나게 한번
0: 그 정도 된대요.
2: 해봤는데 네. 6,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면
1: 전주
2: 전주시의 전주 민주당의 권리당원 6, 7만 명 정도라면 그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하면 사실상 여론을 거의 대부분 주도한다고 봐도 사실 무관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 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참 지금 정청래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당권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당 안에서의 안력 다툼만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0: 결과적으로 이걸 누가 차지하는가? 뭐
2: 그렇죠.
0: 이런 거?
2: 거기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주 시민들, 전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냥 민주당 에 대한 그 바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시민 언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해서 어찌됐든 컨텐츠화를 해서 그 것들이 이슈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0: 우리 오케이님도 한 말씀 여쭤보세요.
1: 그 지금 네. 이 선거방송 토론회의 주최자가
0: 네.
1: 이 14개 시민단체였다라면
0: 아,
1: 네. 이렇게 후보자들이 자신 있게 네. 아 우리 지역구는 다 민주당 안 나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안 나가겠습니다.
0: 네.
1: 과연 이럴 용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0: 네.
1: 과거에는 기초 의원 후보들도 다 운동장에서 연설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네 편 내 편이 막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이 끝나면 그 뭐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기회를 주게 만들고 우리 광역 지금 지역구 12개 중에 10군데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네. 되잖아요.
0: 네.
1: 이런 걸 보면 경선은 치열하게 했어요. 이분들이. 경선은 정말로 치열하게 했는데 경선이 곧 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선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선거가 돼버리지 않나. 전라북도의 선거가. 전주시의 선거가. 그래서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걸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시장 후보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그 후보자들이 그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TV 토론을 안 해준다. 그 뭐지 도지사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 때문에.
0: 네.
1: 근데 자기네들은 더 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러면은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3: 여섯 군데죠.
1: 6군데 지역구를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전주시 그 선거구 중에 뭐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구 후보들이
0: 경쟁이 있는
1: 예. 그러니까 다수당이 포함된 네. 후보들 중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판단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이런 취지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전혀 무색해져 버린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 나온 것에 만약에 나와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정의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이든지
0: 네.
1: 아니면 미처 이런 데 나와서 전주시 발전이나 지역구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든지
0: 네.
1: 그 고민은 있으나 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든지
0: 네.
1: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요. 그러면 뭐
1: 갑자기 이제 열날라.
0: 이 정도 우리 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얼추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정리한 의미에서 제 얘기도 보태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이번에 선거에서 투표하는 기준을 오늘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방송 그러니까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여기서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도 다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 나온 분은 찍지 않겠다. 적어도 제 기준을 그렇게 딱 정했어요. 나오신 분 중에서 제가 어떤 지역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권자들이 대한다면 왜 이렇게 어떻게 그 후보자 그 종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 와서 말하라는 거잖아. 뭘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얘기를 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 같은 판단 기준을 한번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1: 좋습니다.
0: 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기준을 좀 권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 거 싶은데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꽤 야심찬 기획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존의 스타일 예를 들면 선거가 치러지면 어떤 정책 공약 같은 것을 두고 서로 막 그 치열한 다툼이 있고 토론이 벌어지는 형식에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데 제 표현대로 하자면 담담하게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뭐 몇 가지 어떤 질문이 된 그 예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물어서 그것들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걸 이제 좀 정리된 표현으로 하자면 도시에 대한 철학이나 이면 속의 깊은 생각들을 좀 드러내보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획 의도였는데요. 실제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참여한 입장에서 진행해본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두 분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먼저.
1: 네. 저부터요?
0: 네.
1: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네. 그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을 것 같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파 토론회라고 하면
0: 네.
1: 후보들끼리 말꼬리 붙잡고
0: 네.
1: 1분인데 막 그 시간을 초과해서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진행자의 제지를 받거나
0: 네.
1: 아니면은 그 토론자들끼리 말싸움을 이어가거나 대개는 이러한데
0: 네.
1: 우리가 똑같은 질문지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생각을 끌어내고 답을 받아내고 하는 네. 과정에서
0: 네.
1: 이 부분은 차분하고 좋았다라고 보여지지만
0: 네.
1: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0: 네.
1: 그래도 우리도
0: 네.
1: 그 사전에 이 절대 논쟁은 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입장만 피력하라라고 주지를 충분히 시키면서 토론도 한번
0: 서로 좀 붙여보는
1: 예, 해보면 네. 어떨까 싶은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0: 네.
1: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뭐 이제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각 정당의 색깔이 뭐 뚜렷하고 또 한 분은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고민한 흔적들이
0: 네.
1: 많이 보이더라.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네. 참고로 우리가 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1: 네, 네.
0: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1: 네.
0: 아마 그 실제 그 방송을 그 청취자들이 보셨을 거고 충분하게 판단해서
1: 그래서
0: 좋은
1: 이제
0: 잠조자료가 될 것 같아요.
1: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 동네 선거방송이라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좀 더 나를 우리 동네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아까는 화는 좀 났는데
0: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시나요?
1: 네.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대1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기획을 잘 하셔서.
0: 네. 그래요. 우리 이제 JK님 한번 말씀.
2: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아까 고기님 말씀하신 대로 살짝 그 내용이 제한적이니까 아쉬운 면도 있었고 뭐 거의 비슷한 그 느낌인데 어차피 저희가 같이 뭔가 동일선상에다 놓고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뭐 느낌이 아주 뭐 다른 거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시민 미디어를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그 자원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일들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한 의원을 뭐 제가 이제 블로그에 뭔가 적었었는데 선거 방송 전에 이제 내지 말라고 이제 저희 PD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요즘 뭐 재미나니까 한 번에 딱 스캔을 해주잖아요. 네. 또 그 기사도 보고
1: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예, 네, 물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활용을 더 후보자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고 선거 기간 동안 반짝 말고 저희 이제 그 저희 라디오에 오셔서 더 많은 분들 뭐 실국장님들도 오시면 좋겠고 또 시의원분들 도원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좀 그런 쪽에 미쳐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손천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3: 아니요. 저는 실은 뭘 꼭 훈훈하게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그 훈훈한 것보다 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0: 일단은 좀 검증이라든지
2: 저도 살짝 그거에 동의합니다.
3: 네,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강박은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보면 제가 아까 그 했던 의미는 뭐냐면 30년 전, 40년 전, 그 뭐, 조상의 묘까지 들먹거리면서.
0: 지금 선거에서. 네,
1: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겠죠.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제 트집 잡기로 가기로 하면은, 그건 이제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실천력을 담보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우선적일 것 같은데 무의미한 걸로 논쟁을 하고 옛날에 이 사람 내 그 조상의 조상이 이랬다더라까지 올라가면 대개는 이제 그렇게 막 급이 높아질수록 그게 더 심하더라고요. 뭐 시원 후보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시장 후보들이 저는 지난번에 이 저기 그 시장 후보 토론회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일부 지적들이 좀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했던 얘기고요.
0: 방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3: 아니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게 제가 전주시 나선거구에 이제 패널로 들어갔는데 나선거구에 들어왔는데 여긴 여민영 후보가 이제 진보당의 여민영 후보가 나와가지고 좀 길게 저희가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공약이 외유성 연수 거부, 해외 출장 제도 전면 개편, 업무 추진비 삭감 투명성 강화 이런 내용들이 공약으로 들어갔고 이 공약들은 진보 정당의 이제 공약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올해 좀 많이 도드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공약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 민선 8기를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죠. 굉장히 네. 부각됐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렴도 문제도 굉장히 부각됐었고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이 공약이 나왔는가 이제 이러한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후보자에게서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다면 뭐 전주시장 이제 그런 부분들의 대담도 하고 조금 더 포문이 되신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기초와 강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자들의 이런 의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1: 네, 네 좋습니다.
0: 이제 최초의 이제 기획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달 이제 그 끝나가는 판인데 뭐 이를테면 12월이나 뭐 1, 2월 달 이때는 이제 뭐 정당을 그 대표하는 그 뭐 젊은 그 청년들 모시고 좀 각 자기의 그 특색 있는 비전과 포부를 좀 밝히는 형태도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제가 더 그 이번에 진행된 형식을 보다는 더 선호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오키포차에 나오신 세 분이 나왔잖아요. 세 분이 나와서 각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싸우는 형태로가 아니라 자기 그 생각을 좀 담담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일단 일정으로부터 해서 다뤄야 될 의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 붙여놓으면 그게 또 싸움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1: 2년차 좀... PD의 한계라는
2: 것도
1: 있습니다.
2: 지금
0: 우리가 하기 쉬운 그 접근을 그렇게 네. 이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하시는 것도 훌륭합니다.
0: 그래요?
3: 훈훈하게 마무리를
0: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했던 포맷도 뭐 유효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좀 유권자들에게, 걸러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검증의 그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 말씀까지,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덧 좀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쯤에서 한번 할게요. 들으실 노래는 우리 손 처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니니 판트의 너를 응원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노래가 너를 응원해라는 노래였는데 손 처장님이 선곡해 주셨잖아요. 어떤 분을 응원하신 건가요?
1: 아니,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0: 특정한
1: 네,
0: 후보자?
1: 선거방송 토론회 나오신 후보님들을 응원합니다.
0: 아, 그래요? 저 같은 맥락으로?
1: 예.
0: 네, 그래요. 방금 이제 우리가 이그 광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후보자들과의 그 토론에서도 이 광고 후에 그 마지막 질문이 이 시민미디어에 대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 속에 잘 연결시켜서 후보자를 고르는데 활용하시도록 하면 될것 같고, 두분 후보자에게, 방송을 들었던 두분 후보자에게 공이 들었던 말미에 그 생각과 다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방송인인 만큼 그 대목에 대한 생각들을, 두 분, 오키님과 제이케이님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마무리

0: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우리가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뭐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을 좀 더 귀 기울여 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목소리에 더 경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호키님 한 말씀 하시죠.
2: 네, 그때 두 분 후보자들께 들었던 공동체 라디오에 네. 대한 생각은 이제 두 분이 만약 두 분 중에 이제 우리가 모셨던 네. 분들이 두 분이니까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장이 된다면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은
1: 네.
2: 소통하는 시장
1: 네.
2: 알 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을
1: 네.
2: 지향하는 생각은
1: 네.
2: 똑같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아마 이제 그 누가 시장이 되든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주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굉장히 투명한 시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바로 시장에게 전달될 수 있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1: 네.
2: 부디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1: 네. 그 방송을 보셨을 텐데 뭐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나왔으니까 두 분 공이 그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그게 이제 전임 현재 그 시장에서의 불거진 그 소통 문제를 그 두 분 다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거기에서부터 그 동력을 찾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표현은 좀씩 달랐지만
2: 네, 네.
1: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케이님 말씀처럼 그 방송에서의 약속대로라면 새롭게 이 도시가 시민들로부터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2: 네.
1: 이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 네.
1: 그러면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은 세 분에게 공이 가는 겁니다. 아까 저는 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 말고 이제 잘 골라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직급에 관계없이 뭐 시장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우리를 대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런 틀로 고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기준이나 이야기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 처장님부터 한 말씀.
3: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공개되어 있는?
3: 네, 공개된 네.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네. 이제 전과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전과, 그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좀 봐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당이 오랜 시간 이제 권력을 좀 독점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와 정치인 간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밀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그리고 또 지방의원 다수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를 형성해온 인물들이 뭐 전략공천을 받기도 하고 정치인으로 낙점돼가지고 이제 정치인의 영역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발생했었던 이해관계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은 이게 범죄 경력에서 드러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과를 보셔가지고 뭐 사업상 발생시킨 뭐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환경과 위생 문제들이 있는지 탈세 문제는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각종 직책에 있으면서 보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후보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전 일이다 뭔지 이런 이유로 뭐 거부하기도 하고 문제 뭐 소홀히 뭐 자기들은 뭐 이미 뭐 개가 전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권자가 먼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그 페이스북 댓글 제가 네. 달았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네.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 그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 전과에 대한

0: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전과 기록만 잘 분석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또한 하나 뭐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그큰 일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떤 진영에 가담해서 하는 시민단체라고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 나온 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은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JK님 한 말씀.
1: 아, 예. 저는 뭐 어차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 딱 그렇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이제 찍어야 그분들이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제가 12.3 계엄을 겪으면서 뭐이 자리에 온 것도, 절대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세상은 바뀐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자잖아요. 저희가 권한을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권한을 줄때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될지를 많이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저도 12.3 계엄 이전에는 생업이 바빠서 사실 거의 신경을 못 썼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업만 오로지 매진, 뭐, 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주변, 정말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을 어떤 분들이 까시는지, 또 어떤 돈을 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정도쯤이라도 좀알수 있는 유권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0: 잘 살펴보면, 어떤 분이 어떻게 할것 같은지 사실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물 하나만 꼼꼼히 살펴봐도, 아,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열심히 일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오키, 진행자님, 한
2: 네,
0: 말씀,
2: 그두 분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주화 처장의 의견을 덧붙여서 캠프를 봐도, 어느 정도, 후보자의 그릇이나 재량이나 이런 것들 좀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보자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길버 PD가 시장에 나왔다. 나는 길버 PD가 어떤 것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버 PD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순수한 생각으로 어떤 정치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이해관계가 포함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잘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겠죠. 처음부터 나 불량한 시장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공신 정치.
0: 도와준 사람.
2: 예.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가 왔고 누가 왔고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넣어야 되고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됐으면 좋겠고 철저하게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면 안될 것이고, 지금 그 기초단체장들이 실패했던 덕목들을 보면 시장을 잘할 의지는 있으나 정무직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0: 사람 쓰는 걸로 인해서.
2: 그렇죠. 이제 시장이 정무직으로 손발 맞출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으로 좀,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 돕고, 저는 그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분들은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난 거기 가서 뭘할 거야라는 기대감부터 없애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장이 잘하네 못하네를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0: 도시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 도시가 굉장히 밝아지고 희망찬 도시로 바뀔 건데
2: 기승전 도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 여러분 그 오키 진행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길버 PD가 시장이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2: 네.
0: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1: 나오면 찍습니다.
2: 안 찍어요 저는.
1: 아 좋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 이제 며칠 후, 한 일주일 후면은 결론이 나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10초든 20초든 한 말씀씩 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2: 선차장님 하시죠.
3: 아닙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네. 그 지금 굉장히 막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어쨌든 자기 당내의 문제잖아요.
0: 네.
2: 근데 마치 이게 전북 전체의 일이냥 이 호도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 누가 도지사가 되고의 문제가 우리 전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0: 선택이어야 되는 거죠.
2: 예, 네. 누구일 것인가의 현명한 선택이어야지 누구를 응징하기 위해서 뭐 시장 선거는 뭐 경선은 뭐 그런대로 뭐 잘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늦게라도 저기 우리 기초의원 후보들께서도
0: 네.
2: 뭐지 아까 그
0: 우리 동네
2: 선거방송 네. 예,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0: 네. 네.
2: 어제도 했네.
1: 네. 저는 그 뭐야 이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언론 그다음 시의원 단체 하셨고 네. 이제 시민 운동을 하셨고 저는 네. 진짜 완전 시민이거든요. 이런 게 사실 민주주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되게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소리들을 각자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의를 모아가는 게 민주주의지 않나. 그래서 네. 공동체 라디오 도시 이야기가 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0: 도시 이야기 포에버.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강조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 우리 동네 선거 방송을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그 해볼 만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선택은 끝나고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새로운 사년에 대한 기대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물음표가 여전하게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결과에 잘 담겨 이 도시의 내일을 향해 좀 더 가까운 궤적으로 향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도 그 마음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여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세령 작가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의 중봉과 어제의 이야기 가끔 이렇게 입이 말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는 중봉과 두섭이 김모원이 전쟁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베푼 그 온정과 의리를 얘기하며 김모원의 병사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오늘의 설자은 백후 쪽에서부터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물은 집안에 없습니다. 하나 있으면 좋았을 테지만요. 오카와 연난이 저택 밖 여러 집이 함께 쓴 우물로 자은과 인곤을 안내했다. 넷만 나간 것은 아니고 하인 여럿이 불을 들고 발밑을 밝혀주었는데 안주인들과 손님들 사이에 서는 품새가 외간 남자들과 경계타는 티가 났다. 자연스러운 듯 자연스럽지 않은 배치였고 자은은 속으로 웃었다. 자신도 인곤도 경계할 만한 대상은 아닐 텐데 변장이 먹힌 것 같아 안심되었다. 물맛이 변했다거나 물색이 탁해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오카가 고개를 저었다. 혹 주변의 다른 집에 독구노름과 같은 일을 겪은 분은요. 저희 집에서 쉬쉬하는 것처럼 다른 집도 마찬가지여서. 우물가에 흉한 소문이 돌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사열택으로 짧은 길을 돌아와 물독을 살폈다. 여러 개의 물독을 번갈아 쓰며 말리고 또 물을 떠오고 하는 시기였고 물병 역시 그때그때 씻어둔 것을 정해두지 않고 쓰는 것을 확인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당연한 것을 제외하기 위해 독살자의 머릿속을 짐작하기 위해 확인해야 했다. 김무원을 위한 그릇이나 수저가 따로 있지도 않았다. 있을 법도 한데 없어서 오히려 놀랐다. 보통은 더 좋은 수저를 따로 두고 쓰지 않나요? 예, 잘 두드려 만든 수저 선물이 몇 벌 들어온 적은 있으나 쓰시지 않고 두었다 다시 선물해 버리시더군요. 연난이 오래 써 보기 좋게 달아가는 수저들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인구는 아무 상관도 없이 아궁이를 심각하게 이리저리 들여다보았다. 제로 쓴 글씨라도 찾아내리는 것처럼 인곤이 시간을 끌어주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자은이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어른께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없으셨습니까? 독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는 않아 얼른 덧붙였다. 몸에 화기가 쌓일 음식을 연달아 드셨다던가요? 연난이 오카를 돌아보았다. 저도 돕긴 합니다만 음식을 마련하며 가짓수를 정할 때는 형님이 아무래도 둘째가 얼마 전까지 젖먹이었기에 부끄러운 기색으로 손이동수에게 대답을 미루었다. 오카는 곰곰 열흘 전을 떠올려 보는 듯 했다. 화기가 강한 음식을 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밥, 나물, 생선, 국 정도였고 원체 생 것이나 절인 것보다 부드럽게 익힌 것을 좋아하셔서 희고 슴슴한 것들을 드셨으니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식구들과 달리 드시지 않았어요. 누가 귀한 것을 손에 넣었다며 어른께 바치지는 않았습니까? 잘생긴 잉어라든지 커다란 꿩이 잡혔다든지요. 자은의 집에서도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어른들의 상에 먼저 올라가곤 했었다. 오라버니들은 몰라도 자은에게까지 맛볼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아, 그런 것은 아버님 상에 올려도 드는 척만 하시고 몸이 성취하는 제 지압이나 한창 자라나는 아이인 조카들에게 주시곤 했어요. 늘 그런 식이다 보니 귀한 것이 들어와도 한가운데 두고 먹지 아버님께 따로 올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릇이나 수저를 따로 쓰지 않고 상에 올려도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김무원만 노려 음식에 독을 타기란 어려웠을 것이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시던데요. 섬세한 맛에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자은이 계속하고 싶었던 칭찬을 전하자 옥화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소용이 있는 곳은 여기뿐이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옥화의 말에 연난이 슬쩍 고개를 돌렸다. 뼈가 있는 말이었다. 자은의 짐작처럼 지율이 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교합이 어려운 몸 상태가 된 것이라면 옥화는 혼인을 파하고 돌아가도 될 텐데 어째서 남아있는 것일지 궁금해졌다. 금성 사람은 여러 번 혼인한다는 인권의 편견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여서 의아해졌다.
1: 이건 묻기 좀 어려운 물음입니다만 부리는 사람들 중에 매초성에서 누군가 가까운 일을 잃은 이는 없습니까?
0: 인곤이 목소리를 죽여 두 여인에게 물었다. 두 여인은 짧게 서로를 바라보고 한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없는 이가 없을 겁니다. 아버님부터 마당 쓰는 아이까지 금성 한가운데 사람부터 시금 끄트머리 사람까지 이 집안과 연결된 모두가 함께 전쟁에 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아버님만큼 그들의 목숨값을 후하게 치른 장수는 또 없을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지아비를 잃은 처에게 먹고 살 방도를 구해주는 정도를 넘어 평생 걱정 없을 만큼 돌봐주셨거든요. 한 번 땅이나 식량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매번 누가 아프진 않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살뜰히 들여다보셨어요. 가끔 그것이 과하지 않은지 가신들이 걱정할 정도였고 제가 이 집의 살림을 빠듯하게 꾸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의 일로 원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목숨값을 치르지 않은 다른 장수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었지 아버님을 먼저 찾아올 리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옥화의 말에 차은과 인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을 나서서 거리가 멀어지자 인곤이 말했다.
2: 만약 저 부인들 중 하나가 독군 어른의 음식을 독을 타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성싶은가?
0: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거야. 마지막에 직접 상을 내가기 전 작은 병을 소매 속에 숨겼다. 뿌리거나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지.
2: 그렇다면 독사를 시도한 자는 부엌을 서성이거나 상 근처에 있으면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겠나?
0: 음식에 직접 손을 대기 어려운 자라 먹이는 독이 아니라 스미는 독을 썼다.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도통 의도가 읽히지 않는 종류의 독살이라. 독살의 의도라. 인곤이 자은의 말을 곱씹었다. 스미는 독을 붓을 이용해 손바닥에 썼다. 그런데 그 독은 천천히 작용하고 있다. 글자만 없었더라면 아무도 의아하게 여기지 않고 흔한 병으로 생각했을 것이었다. 대체 어떤 전원을 위해 그런 방식을 쓴단 말인가? 독살인 게 들켜도 상관없다면 격한 독을 썼을 것이고 독살인 것을 숨기려 했다면 굳이 글씨를 남길 까닭이 없었다. 이 어긋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산호와의 회동은 금당에서 이루어졌다. 벽 없이 뚫려 있어 깊은 밤 모여 앉아도 오해를 살 일이 없을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산하는 시종들을 금당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물렸다. 그럼에도 시종들은 등을 돌리지 않고 산하를 보고 있었다. 산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3: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0: 산하가 터져나오려는 목소리를 애써 작게 누르며 말했다.
3: 부모가 자식의 태어남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어찌 자식이 부모의 떠남을 결정하겠습니까?
0: 자은도 강권할 생각은 없었다. 이 약을, 이 방법을 꼭 써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가 늦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 사나님이 제대로 숙려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이 닥쳐 갑자기 말씀드리는 것이 최악일 테니까요. 사나님이 저희를 여기 부르신 것은 마음의 위안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군 어른께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불행히도 독군 어른의 죽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죽음의 옷자락을 들추고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지 말지를 한번 숙고해 보시지요. 더 하라 하시면 더 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나가 정말 멈추라 하면 어쩌나 자은은 속으로 조마조마했다. 저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라비와 동생에게도. 그 말에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독군 어른을 한번 깨울 수 있는 처벽이 있단 말이. 일찍 세어나가면 독군 어른을 해치려 했던 자가 다시 시도할 것이고 이번에는 느린 독보다 훨씬 강하게 빠른 수단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사나님만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형제들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최대한 돌려했다. 사나의 눈이 흔들렸다. 지율은 오래 전쟁터로 떠나 있었다. 기차는 사나와 나이 차이가 있고 혼인한 이후로 자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형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물으면 사나가 확답할 성쉽지 않았다. 약을 써야 한다면 언제? 사나가 힘겹게 물어왔다. 사흘 안에는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더 약해지기 전에요. 사나가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괴로워할 뿐 사나의 하인들이 놀라 다가오고 싶어하는 기색이 멀리서도 분명했다. 그런 괴로움을 안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자운도 인곤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4: 독군 어른이라면 어느 쪽을 원하셨을까요?
3: 인군이 사나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인 듯 물었다. 아버지가 일어난 일을 흐리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지금 이 집안이 얼마나 평온했을까요? 사나가 콧등의 입부분을 눌렀다. 그 부분이 찡하게 아픈 듯 했다. 어떤 괴로움은 그렇게 몸으로 오고 만다는 것을 마주 앉은 이들도 느꼈다. 사나님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장에서는 독군님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만 딸아기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어떤 아버지였기에 사나를 자은에게 손 내밀게 하기까지 움직였을까? 엄하고 자애로우셨습니다. 엄하면 엄한 것이고 자애로우면 자애로운 것일 텐데 그 둘이 함께였다니 곧바로 이해가 되진 않았다. 금성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인편을 통해 제가 어찌 지내는지 무엇을 익히고 있는지 자라는 내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덕이 있는 부인들을 수소문해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해주셨지요. 한순간도 제멋대로 풀어놓고 어리광 부릴 수 있게 두지 않으셨지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딸은 잊기 쉬운 존재인데도요. 혼인할 때도 그저 잊힌 채 집안에만 갇혀있는 진골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저에게 저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주셨고 담장 밖을 걷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가 높이 여기시는 집을 방문해보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공과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약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화답하기 좋을 텐데 하고 자은은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의 자은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만났는지 둘만의 기억은 무엇인지 궁금했고 알지 못하면 언젠가 실수를 하게 될 것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시면 저를 앉히시고 느긋이 이야기를 나눴지요. 저 다음은 또 기찬이었고요. 다가올 날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는 한껏 마음을 쓰셨으나 또 사방에서 들어왔던 청원을 오래 거절하고 물려주셨던 게 제게는 자애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창 어리고 싱그러울 때 가장 좋은 혼처에 딸을 치워버리는 것이 대개의 아버지들일 텐데 저를 길게 곁에 두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공을. 사나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사나와 자은 사이의 곤욕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공을 조금은 기다릴 수 있었지요. 부드럽게 웃는 사나에게 자은도 시선을 피하는 것으로 숨고를 틈을 주었다. 어려운 시절 여러 도움을 준 집안에 결국 가게 되었고요. 그뿐만은 아니길 바라면서 듣고 있었다. 구름 사이 보름달 같은 사나를 아끼지 않을 이는 없겠지만 사나 쪽에서도 그저 시킨 대로 향한 것만은 아니길. 이미 벌어진 일에 눈을 가리는 것도 효는 아니겠지만 시간을 더 주십사 청해요.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해온 약이지만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요. 박가수님 두 사람은 사나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닥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팔척의 스님이었다. 아침에 대문 쪽이 소란스러워 나가 보았더니 회색빛 눈썹 아래 부리부리한 눈의 스님이 마당에 선 채 호통을 찌고 있었다. 키보다도 더 긴 석장으로 바닥을 구르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석장에 달린 12개의 고리가 절그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5: 그게 무슨 말인가? 독군님을 뵐 수 없다니. 내가 기별을 주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 몸이 상하셨다고? 그리 꼿꼿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게야. 말을 지어내지 마라.
3: 자은과 인곤이 나가서자 낯선 얼굴을 의심하며 살피는 기색이 만연했다. 중봉과 두섭이 앞서고 기찬이 뒤이어 맞으러 나오고서야 스님은 드디어 말이 통하는 상대를 만났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5: 자네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아이고 약야스님.
3: 중봉이 울컥하며 스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두섭도 얼른 스님의 짐을 받아들었다.
5: 지우는 어디 있나?
3: 약야라고 불린 스님이 곧바로 지우를 찾기에 아, 이 사람 호국승이었겠구나 하고 짐작이 되었다. 함께 사왔던 사이라 요즘 집안의 바깥일을 도맡아 보고 있는 기찬이 아니라 지우를 찾는 게 아닐까 했다. 승려들이 전쟁 시기에 승복을 벗고 이름을 바꾼 채 참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저런 체구에 보통이 아닌 성미까지 가만히 있기는 어려웠을 터였다. 자은의 짐작은 틀리지 않아 사천왕사에서 나온 스님이라고 중봉을 통해 짧은 소개를 받았다. 약야는 김무원과 그 앞을 지키고 앉은 지울에게 다다른 후 무거운 석장을 내려놓았다.
6: 스님,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3: 지울이 약야를 올려다보고 물었다.
5: 모르고 왔네. 왜 말하지 않았나?
6: 너무 급작스러워. 미처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5: 흥! 집안에서 해결하려고 쉬쉬했겠지.
3: 스님은 속내를 그다지 가려 드러내는 편이 아닌 듯했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김무원은 머리맡에 앉아 박력 있는 독경을 시작했다. 하도 소리가 세고 커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리에 도저히 누워있을 수 없는 독경이었다. 환자를 위한 독경인지 마모를 쫓기 위한 독경인지 판단이 어려웠다.
7: 조심스럽게 파헤쳐를 보려 했던 건 이제 소용없겠군. 저 스님이 이 조용한 집을 어떻게 흔들어댈지 상상도 되지 않아.
3: 인군이 투덜거렸다. 우리가 흔드는 것보다 나올 수 있어.
7: 우리부터 쫓겨나는 게 아니고?
3: 쫓겨난다고 쫓겨날 거 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7: 예, 예.
3: 누은이를 위해 방을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머릿속에 전혀 없는 모양으로 약야 스님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쩌렁쩌렁 자신이 찾아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5: 보름쯤 전에 독군께서 이 집을 사천왕사의 말사로 만들고 싶다고 의논해 오셨네. 더 자세한 약조는 만나서 나누기로 했는데 찾아오시기로 한 때 오지 않으셔서 기다려보다가 내 직접 온 거네.
3: 두런거림과
2: 술렁거림이 일었다. 이 집을 말사로? 옥화는 야갸가 집을 바랑에 넣어 가기라도 할 것처럼 바닥에 손을 짚었다.
3: 집을 시주하시기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지율이 물었다.
5: 그래. 우리 절에서도 덥석 받으려던 것은 아니야.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만류하는 것도 뵙고 하려 했을 뿐. 워낙 뜻이 굳은 분이라 들어주셨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시주하지 않으실까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는 솔직히 말해야 되겠군. 독군 어른이 금부를 대충 빚게 한 연유를 아는가?
2: 야갸가 말했고 자은도 궁금했던 차에서 몸을 기울였다.
5: 비록 선왕께 받은 금으로 빚었으나 잠시 지닌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네. 불상을 빚을 때 물은 형태로 해두고 나중에 이 집이 절이 되었을 때 제대로 모실 계획이었던 거야. 그때가 절에서 결정하도록. 독군 어른은 다음 계절에 출가할 뜻도 밝히셨다네.
2: 김무원 어른이 오래전부터 집과 금을 시주하려 했고 출가까지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랬다면 의아할 정도로 장식이 배제된 집과 형태가 둔한 불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은은 김무원의 의사를 미리 알고 있던 가족이 있었을지 얼른 둘러앉은 이들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충격에 빠져있는 얼굴이라 표정만으로 분간하기는 어려웠다. 보름 전에 시주의 약조를 사천왕사의 스님과 나누었고 열흘 남짓 전에 독에 당했다면 그 며칠 사이 약조에 대해 알게 된 가족 중 누군가가
8: 집을 거론하셨다면 이 집을 유지할 시급도?
2: 인곤이 자은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슬그머니 물었다.
5: 그런 문제도 더 이야기하기로 했건만.
2: 야갸가 경계 없이 대답하며 한탄했다.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긴. 지율이 야갸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5: 아니, 내가 그 약조를 지키라고 찾아온 건 아니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사천왕사는 큰절이고 굳이 말사를 더 늘릴 필요도 없네. 그저 독군님의 원이었던 걸 알고 있으란 얘기였고 이젠 그보다도 이 사태가 문제구먼. 어떤 폐흥망덕한 것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독군님을 헤아려 했단 말인가. 필시 뼛속까지 사악한 것이렸다. 내가 그동안 쌓은 법력으로 그 요사스러운 것을 잡아내고 말 테다. 문두르 비법을 쓰는 게 어떠한가?
2: 문두르 비법이요? 기찬이 당황한 듯 되물었다.
5: 오방을 따져 기둥을 세우고 사기를 쫓는 것이지. 독군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신다면 내 가까운 곳에 명승들을 모아와서 법사를 열 수 있어.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분명 효과가 있을 거야.
2: 아무도 야갸에게 곧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난감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기껏 독군이 옳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을 숨겨왔는데 그렇게 명승들을 잔뜩 데리고 왔다가는 말이 크게 퍼질 것이었다. 법사처럼 시끌벅적한 일은 오히려 독군님께 좋지 않을 겁니다. 보다 못해 자은이 나섰다.
5: 뭐? 어딜 객이나 서나? 객이나 설 자리가 아니네.
2: 야갸가 고함을 지르다시피 했다. 자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갸를 마주 보았다. 야갸 같은 이는 오히려 다루기 쉬웠다. 숨기는 게 없는 이이기에.
5: 누가 이 자를 불렀나? 이 자는 대체 뭔데 여기 와 있나?
2: 자은의 손을 휙 낚아챘을 때는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5: 이 손, 이 검을 잡아보지 못한 손. 이런 자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누구냐? 이 자를 이 집에 부른 것은?
2: 자은이 대답하려고 할 때 사나가 앞으로 나오듯 일어섰다. 제가 불렀습니다.
5: 내가?
2: 야갸는 사나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던 듯 벙한 표정을 했다.
3: 장은은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는 점이 자애로웠다는 사나의 말을 다시금 이해했다.
5: 뭐, 그럼 이제 물리거라. 내가 왔으니 물려도 된다. 돌아가게들.
3: 아니요, 계실 겁니다. 스님이 아니라 자은님이 아버지가 입으신 어파를 없애실 겁니다. 그리 결정했고 그리 행하고 있었으니 그리 아옵소서. 누이가 야계에게 단호하게 맞서자 위아래의 형제들이 놀라 사나를 바라보았다. 사나가 다음을 부탁한다는 듯 자은에게 고개를 돌렸다. 스님께는 따로 처소로 찾아뵙고 어파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은의 그 말에는 야갸도 누그러졌다.

오늘도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왜 우리 어려서 이런 얘기 했죠? 월, 월요일은 원래 월요일, 화, 화요일은 활활 타서 화요일, 수, 수요일은 수수해서 수요일, 목, 목요일은 목마른 월요일 그런 얘기 했었죠? 오늘은 활활 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밤도 뜨겁게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요.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토론 사회를 맡은 최성은입니다. 6.3 지방선거 우리 지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 마음 정하셨습니까? 지역에 꼭 맞는 일꾼이 누구인지 시민의 눈으로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 공동체 미디어, 학술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의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원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최근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고 각종 비위와 일탈 논란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어왔습니다. 윤리위원회 또한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이런 가운데 새롭게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 과연 이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전주시 12개 선거구 중 후보의 다양성,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담 토론 지역은 전주시 나 선거구입니다. 전주시 완산동, 중화산 1동, 중화산 2동,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두 지역, 중앙동, 풍남동까지 상당히 많은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에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여민영 후보 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 사유서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며 이후 5월 21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됩니다. 자세한 송출 일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오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진보당 여민영 후보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중앙동, 풍남동, 완산동, 중화산 1, 2동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요구할 검증 패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손주화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여민영 후보님, 오늘 홀로 출연하셨는데 본인의 이력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7: 네,
6: 저는 진보당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지역주민분들과 진보당 활동을 함께하고 있고요. 방문점검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점검 노동자는 가정과 상가에 방문해서 뭐 정수기, 청정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일이고요. 이제 저는 코웨이에서 코디로 일하며 노동조합 지회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홍보물에 넣었던 이력 중에 하나가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는 점인데요. 특별한 이력은 아니지만 시의원 후보들 중에서 이렇게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육아맘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처럼 육아와 직장 생활을 하며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고 이력으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육아와 직장 생활 강조하셨습니다. 손자처장님,
7: 네.
5: 오늘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만 출연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 후보들의 불참 어떻게 보시나요?
7: 너무 심각한 거죠. 저는 전주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오만이자 직무유기 이런 얘기들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 지역구 안에 3명의 후보자를 지금 후보자로 세웠고 그 3명의 후보자가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제출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모두가 불참하는 형태가 과연 한 정당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후보자가 시민 앞에서 자질과 검증을 이제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정책을 검증받는 이제 최소한의 공론장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서도 없이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역 유권자들, 우리 전주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거대 정당, 저희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오래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안일한 의식이 이번 선거방송 토론회,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선거방송 토론회에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좀 강한 비판이 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 네네. 다른 정당 후보들 뭐 참여했든 모두 참여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민영 후보 이 공론장으로서 토론회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 누구보다 답답하고 안타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6: 네, 사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공약을 소개드릴 수 있는 장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님들과 그런 좋은 토론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홀로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후보자를 떠나서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네를 책임지시겠다고 나온 후보들이 토론조차 임하지 않는 것은 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공약 대결을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도 어떤 당의 이름을 통해서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 네,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정책 검토 그리고 서로 상호 토론 이런 게 진행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온전히 구성되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앞에 서겠다고 한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정치에 도전하는지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유 있는 출마. 이 코너는 손주아 사무처장이 이어갈 건데요. 후보의 출마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출마 이유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질문인데요.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전주시의원 자리를 선택했나, 듣고 싶습니다.
6: 네. 저는 이제 시의원 출마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저는 진보당의 시의원이 되어서 지역에서 주민분들께 정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꽃피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시의원들 다 필요 없다, 누군지도 모른다, 불러도 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곳, 뭐 도로가 움푹 패여 있는 곳 이런 곳이 많고요. 각종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이걸 누구도 제대로 해결해 주거나 들어주지 않으니 묵혀놓고 체념하고 계셨던 거죠. 진보당은 이런 문제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해결해 왔고 주민분들께서도 그 진가를 알아주셔서 지금 민원 맛집으로 아주 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을 꼭 함께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이 당선이 되려면 시의원 출마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힘 있는 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이제 선출하는 기초의원의 경우는 조금 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의원 출마를 선택하게 된 게 사실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시의원이 되어서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7: 네, 그러면 비판과 갈등을 감수할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를 선택한 이유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6: 네, 저는 저의 정치의 시작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당시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매년 농성, 뭐 삭발 이런 것들을 불사하며 대학 본부와 싸웠고 전국의 국공립 때와 함께 교육부 앞에 가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 중단하라 이제 이런 뭐 주장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때 대학생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금 상한제 반값 등록금 실현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런 당찬 공약을 걸고 처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으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고 가팔랐던 등록금 인상 곡선이 완만해지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힘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진보 정당과 함께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7: 걸어온 길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짧게 다시 한번 반드시 지키고 싶은 정치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6: 아,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은 우리 주민분들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고충과 뭐 불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만능으로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해결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진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꼭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7: 네, 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강한 지지세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예측도 되기도 하는데요. 왜 진보당이어야 하는가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6: 네, 사실 저희 당의 후보들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아유, 사람은 진짜 좋은데 당이 힘이 없어서 당만 바꾸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진보당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1초도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자세를 낮추는 후보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당원들은 의원이 아니라도 주민분들께 민원을 들으면 성심껏 해결하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뭐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늘 주민들 속에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당인데요. 아직은 힘이 작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 후보들에게 당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분들께서 이런 좋은 후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선택을 진보당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여민영 후보의 정치에 나선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아마 유권자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유권자들한테 뭐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답할 차례인데요. 먼저 후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6: 네, 이 질문을 보고 차별점이 뭘까 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일단 저희 선거구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이고 또한 직업이 노동자인 후보입니다. 저는 시의원은 주민들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장 같은 입장에서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이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민영 후보의 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결국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약속입니다. 후보가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지 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 사항 중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공약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6: 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지방의회를 개혁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연수를 전면 거부하고 이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시의원은 발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자로 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거리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민생 상담소를 개설해서 직접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공약 중에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아픈 아이 돌봄센터 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열이 나서 등원할 수 없을 때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휴가를 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의료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병원에 동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요. 워킹 스쿨 버스를 도입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겠습니다.
5: 네, 지방의회 개혁부터 시민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주아 처장, 여민영 후보의 공약 제대로 시민들의 바람 담았다고 하실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7: 네, 저는 지방의회 개혁, 그러니까 행정과 정치에 대한 개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전주시정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유성 연수 문제가 우리가 지난 시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됐었고 업무 추진비 문제도 지금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이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민영 후보님의 공약을 보니까 지방은 정치개혁 부분에 외유성 연수 거부, 그다음에 해외 출장 제도 전면 개편, 업무 추진비 삭감과 투명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원룸촌 안심마을 관리소나 3651 바로 문자 민원 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대 담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은 이런 것들 중에 골목길 민생, 우리가 서민 민생과 관련한 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셨는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저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이제 좋은 그 부분은 이제 좋은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아쉽다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의회 후보자님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구청장이나 뭐 단체장 선거에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거대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대규모 행정 집행권이 필요한 영역들이 실은 시의회 시의원 후보들에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성을 더 보완하실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선거운동 동안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5: 네, 뭐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지점, 하나 지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뼈아픈 그런 지적일 것 같기도 한데 후보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6: 네, 좋은 말씀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공약들을 담은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정말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로 뛰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강점을 얘기했다면 후보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아 처장, 이 여민영 후보에게 따라붙는 부담과 한계는 뭐라고 보십니까?
7: 이제 앞선 부분에서도 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시민들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서 당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들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같은 게 좀 있다라고 보는데 실은 우리 정치 지역의 정치 구도가 다수당이 굉장히 민주당 다수당의 구도가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실은 진보 정당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의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에 그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 보면 굉장히 소수 퍼센트가 이런 지점들이 진보 정당 의원들이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개인 이런 고질적인 구조 속에서 이런 관행들이나 문제점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한두 명의 진보정당의 시의원으로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문제 이게 한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이제 지금 세 번째 출마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떤 이제 후보자들께서는 이제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진보정당을 지키는 사람 이번에는 정말 전주시의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5: 네, 그렇군요. 뭐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를 묻게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후보님 이전 출마 때와 비교해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고 왜 이번에는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저는 이제 세 번째 출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으로는 처음 출마를 한 거고 이제 처음은 국회의원, 두 번째는 도의원, 이제 지금은 시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어떤 작은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가 제대로 일하고 싶고 제대로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었고요. 진보당, 진보정당의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정말 동네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뭐 힘과 실력,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뭐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이제 발로 뛰며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요.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바라는 정치 또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뽑아 놓으면 오지도 않는 정치인, 힘 있는 정당 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인보다 오히려 작은 당이지만 경력은 뭐 보잘것없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정치가 필요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상당히 많은 민원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당선되면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당장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며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쌓여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뭐 주민분들, 시민분들 얘기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시민들일 겁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바람,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8: 불편사항이라기보다도요,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완산동 꽃동산이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르막을 힘들게 올라오시는 많은 외지에서 온 분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힘들게 올라왔음에도 뭐 음료라든가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차량 통제를 하시는 그 분들은 많이 도로 인접에 계셨는데 막상 거기 꽃동산을 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목이 말랐는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 네, 지금까지 완산동에 살면서 저희는 낙후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꽃동산 때문에 많은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타지에서 모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비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주차장이 좀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 우리 마을에는 완산 초등학교와 곤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노후된 집들이 많고 빈 집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11: 정비 사업들이 좀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큰 동네나 뭐 큰 도로부터 들어오는 정비 사업보다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부터 시작하는 정비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뭐 골목, 인도, 바닥 다 포함해서 이런 작업이 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뭐 간단한 것들을 할 수 없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기 작업이라든지 뭐 정구를 간다든지 간단한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비 지원 사업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손주아 처장, 시민들의 바람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번 시민 질문 취재 현장에 직접 동행하기도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땠습니까?
7: 네, 제가 완산동 편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직접 동행을 하면서 저기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지역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꽃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인 관광 이제 장소로 이제 부각되면서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 동네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좀 보였고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절박하게 어떠한 내 삶이 나아지게 하는 우리 동네가 나아지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뭐 여기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완산동 꽃동산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외지인들은 물 한 모금 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의 지역민들의 불편함과 외부 주민들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소해 줄 것이냐, 이제 이러한 얘기를 또 많았고요. 또 노후된 빈집 증가와 고령화 문제, 골목길이나 골목길 정비나 그리고 전구 같이 여기는 노령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소소하게 전구 관리 같은 이런 일상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복지 요구, 이런 것들도 꽤나 자세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나온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시민들의 요구는 특정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주거, 청년 문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들은 만큼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텐데 여민영 후보, 네.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6: 아, 네. 저 문제에 대한 이렇게 답변과 정책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5: 네네.
6: 아, 네. 이제 완산동 문제를 이제 주로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완산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꽃동산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시기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몰려오면서 참 많은 문제들도 생기고 물론 이제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해결해야 될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활용해서 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빈집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안심마을관리소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빈집 같은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께 주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마을에는 마을관리소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뭐 공구도 대여해드리고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도 직접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마을관리소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주민들의 모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5: 네, 여민영 후보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준비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 정치 전반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토론회가 온전히 성사됐다면 지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6: 네, 저는 이제 먼저 민주당 후보님들께는 현역 의원분들도 이제 계셔서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여쭙고 싶었고요. 지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뭐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외유성 연수 논란, 뭐 소상공인 예산을 가족 지인 업체에게 뭐 몰아준 문제 등이 불거졌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실망을 많이 끼쳐 드렸습니다. 이런 시의원들의 문제가 계속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요. 의회에서 이를 자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방법이 저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조국혁 신당 후보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이 지역에서 벌써 다섯 번째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선거를 치러 보셨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뭐 현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5: 네, 다른 후보들이 나오셔서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역 현안들을 보면서 생활 속 문제는 매우 구체적인데 정치의 대응은 다소 늦거나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손주하 차장, 현재 지역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7: 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전주시의회의 이런 의정활동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발생을 해왔고 이번에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발생된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회 현실을 참담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과 밀착돼서 하는 부분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은 전주시의 전체가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도덕성 문제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근데 이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러한 견제와 이제 견제 없는 다수당의 독점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서로 견제 없고 관행을 굳어지게 하는 이런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감 없는 독점 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교섭력이 확보돼야 되는 지점들, 의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상호 공방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 미디어들과 시민들의 관심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당제를 통한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에서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저희가 여민영 후보 모시고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 전주시 나 선거구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토론회이다 보니 좀 딱딱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결정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명 저희가 밸런스 게임인데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솔직한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요. 3초 안에 답해야 합니다. 준비된 그 팻말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후에는 그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6: 네.
5: 네. 먼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나 선거구와도 관련된 질문인데요. 구도심을 살려서 전주다움 지키기 대 젊은 사람 다시 들어오게 아파트 공급 늘리기. 자, 후보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하나, 둘, 셋. 네. 아, 구도심 살려서 전주다움 지키기. 네. 이유는 어떤 건가요?
6: 네, 먼저 저는, 아파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꼭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이게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이제, 구도심 지역에서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도 구도심의 매력을 느끼고, 구도심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하기는 아파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뭐 구도심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온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도심을 정말 전주답게 가꾸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5: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산 이동의 학군을 강화하자는 것과 완산동의 교육 격차 해소.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둘 중에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완산동 교육 격차 해소. 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완산동 교육 격차 해소를 선택했는데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도 요즘에 이제 지방 소멸 문제나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동 주민분들 목소리 아까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빈집이 정말 많고,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지금은 먼저 신경 써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진보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이제 중심을 두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화산동의 학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시죠?
6: 네.
5: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약간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론 따르기 대 지역 민원 때문에 당과 맞서기. 아마 그 시원이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 둘, 셋. 지역 민원 때문에 당과 맞서기. 네. 이유 말씀해 주시죠.
6: 네, 제가 당과 맞서기라고 하면 또 당에서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라면 가장 중요하게 받들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뭐 주민들의 편이 되겠다, 든든한 주민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물론 당이 뭐 가지고 있는 뭐 방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자세히 듣다 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민원 문제, 지역 정치인이라면 지역 민원 문제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어떠셨어요?
6: 네, 어렵습니다.
5: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검증 패널로 함께해 주신 손주아 사무처장 어땠습니까?
7: 네, 이 토론의 자리에 이제 타 정당 후보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제 온전한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정당의 그런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정당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정말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지방의회를 검증을 해야 되는지, 왜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꾼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가 주요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이 독점하는 이제 지역 정치일수록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검증에 동참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선거방송 토론회, 특히 기초의회를 검증하는 이러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데 소중한 이제 선택의 그런 판단 지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연민영 후보도 오늘 뭐 다른 후보도 나오셨으면 점점 더 긴장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왜 시민들이 연민영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6: 네, 먼저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기초의원 후보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자리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전주시의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0년 독식으로 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회를 이제는 주민분들이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는 시의회 진보당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며 주민 목소리 듣는 정치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길 역시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보당 아직 시의원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진보당 시의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시의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5: 네, 여민영 후보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진보당 여민영 후보 그리고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아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5: 6.3 지방선거 시민의 한 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전주시 나 선거구 지방의회 후보 대담 토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